0: 5월 9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백현 바래다 줄게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평일에는 옷을 고를 때 목적이나 계획은 거의 하나죠. 회사에 입고 갈 만한 옷, 아이 케어하기에 편안한 옷. 그래서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귀한 옷은 선택을 잘 안 하잖아요. 뭐 나중에 좋은 날 입어야 하니까 아껴두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말은 다르죠. 사람들마다 오늘 일정과 목표, 또 설렘 같은 감정까지 담아서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요.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옷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가족들끼리 나가게 되니까 아이들이랑 나갈 때는 좋은 옷은 못 입고 나가요. 달아요. 네, 뭐가 묻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하니까 배우자가 뭘 입는지도 좀 신경을 쓰고요. 지금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고 아침봉을 듣고 계시든 우리 봉구레들은 안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멋쟁이, 짱짱맨이실 테니까요. 그 옷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토요일 보내시고요. 우리 함께하는 제작진들 옷차림은 어떻죠? 네. 야산 같은데 가나 봐요. 약수터 같은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등산은 아닌 것 같고 야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소리질러! 고려 기파자!
5: 반총물! 굿즈 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돌아온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에어니플.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넬리 켈리 롤랜드 딜레마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3826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수행평가가 엄마 아빠 세대의 발라드 부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감성만한 게 없잖아요. 남편이랑 저랑 수많은 후보곡 중에 뭐가 좋을지 함께 고심한 끝에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을 골라줬더니 요즘 한창 연습 중입니다. 틀어주시면 아이와 함께 들을게요. 오, 그런 거 애드립잖아요. 처음이라 그래. 약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아, 나얼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노래방에서 부른 적이 있거든요. 이 노래를. 예. 네, 근데 나얼 씨의 캐릭터는 어떠냐면 이제 저보다 형이거든요. 한 살 학교 선배기도 하고 아유 왜 저래? 막 제가 막 성대모사를 말도 안 되게 하니까 근데 되게 좋으신 분인 게 제가 막 부르면 후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애드립을 해주세요. 노래방인데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에 이어서요.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9156님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검지손가락에 입을 대고 쉿쉿 해대는데요. 아주 꿀밤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쉿 키네틱 플로우 이루마의 몽환의 숲 신청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꿀밤을 선물하고 남편분은 몽환의 숲에 빠지고 안 빠진 것 같으면 꿀밤 선물을 더하고 몽환의 숲에 빠질 수 있게끔. 네, 키네틱 플로우 이루마의 몽환의 숲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다크밸리.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부모님께 사랑 표현 어떻게 해요?
1: 저는 부모님한테 그림 카드를 써요. 엄마 아빠 얼굴을 예쁘게 그리고요. 사랑한다는 말이랑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거든요.
2: 저는 엄마 아빠를 꼭 안아줘요. 엄마가 잘 때 옆에 와서 꼭 안아주고요. 아빠가 퇴근하시면 막 뛰어가서 안겨요. 그러면 엄마 아빠 피로가 싹 풀리고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세요.
0: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한번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새 일상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할수록 더 커집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 드릴게요. 1960님이 그제 남편이 100만 년 만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저녁을 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이렇다면서 저한테 위로주 한 잔 사달래요. 이거 집안을 거덜내겠다는 작전인 거죠. 우리 영감 언제 철들까요? 저는 그것보다 남편분 종목이 뭔게 되게 궁금한데요. 아니 국내 주식에서 사실 이렇게 지금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안전한, 그러니까 왜냐면 대체적으로 뭐 코스피는 다 오르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신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주식 상황이면은 당분간은 계속 이러실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인큐버스 드라이브, 마룬5, She Will Be Loved.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구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성빛나님께서 봉디 고1 딸이 수학시험 55점 받아왔어요. 충격이네요. 학원 다니자고 꼬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봉디가 조금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다니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저는 이제 뭐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됐고 저희가 키운 아이들은 이게 아이 성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학원이 맞는 친구가 있고 오히려 과외가 맞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학원 선택도 요즘에 잘해야 되는 게 제가 뭐 다큐를 찍을 때 그런 조언을 들었는데 진도 위주로 나가는 학원은 오히려 약간 지금처럼 뭔가 시험 성적이 올라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좀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학원은 또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따님이랑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적이 빛나님이 원하는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닌다는 조건 하에 어떤 학원을 가는 게 따님한테 제일 유리할지를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커피소년 사랑이 찾아오면 루시드 폴 그대 손으로

0: 누워보면 알아요.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누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뿌리 인어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은요, 더 위켄드 아웃 오브 타임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뮤직으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붕 토요일 3부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는 키워드를 추천곡으로 들려드리는 시간 해시태규 뮤직이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0: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샵 아침봉, 샵 키워드, 샵 추천곡, 키워드가 있는 음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시태그 뮤직. 키워드가 담긴 음악을 들려드려요. 해시태그 아니죠. 해시태그 맞습니다. 꼭 말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후! 느낌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 느낌으로 그냥 알잖아요. 느낌, 느낌, 느낌, 느낌. Feel. 그래서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샵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입니다. 저 봉디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지금 봉글애들이 제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미소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요. 아 이게 미소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하려나요? 그럼 뭐 박장대소 깔깔깔 호호호 하하하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 그거 뭐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그게 다 봉글애들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프롬의 좋아해입니다. 뭐라고요? 봐도 봐도 보고 싶다고요? 봉글애와 저는 매일 아침에 만나는 그런 사이잖아요. 뭐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일주일이 7일밖에 없는 걸. 그래서 제 인별그램 너튜브 자, 다 찾아보고 있다고요? 그러기에는 저희 청취율이랑 비교하면은 제 구독자 수랑 팔로우 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좀 구독도 하고 팔로우도 좀 해줘요. 네. 조지에 팔아봐줘요. 듣고 올게요.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프롬의 좋아해에 이어서요, 조지의 바라봐줘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 샵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어드릴게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말없이 안아주는 배우자의 품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럴 때 아, 이 사람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아니, 그럼 큰일인데 그럼 진짜 무섭긴 하겠다. 봉글레들 아무리 바빠도 트롤러브 잊지 말아야 돼요. 정준일의 안아줘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친구 배우자에게 요즘 괜찮아 하고 묻는 것도 좋지만 말없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것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봉글레들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럼 언제나 제 어깨에 기대세요. 제 어깨가 태평양처럼 굉장히 넓거든요. 황 PD 기대를 해요? 저 힘들어 보이는데 많이? 저 작가들 한번 기대 볼래요? 다 외면하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힘든 일이 없어 보여서. 네,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듣고 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습니다. 애초 4월까지였던 접종을 6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 오미크론에서 갈라진 새로운 변이 이른바 매미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미 유충처럼 오래 잠복했다 나타난다고 해서 매미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중증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현재 백신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이라면 예방접종 미리 챙기시고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도 잊지 마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4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그 뮤직 이어가 볼게요. 3부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러면 꼭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부에서 준비한 키워드는요. 샵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입니다. 예쁘다 멋있다라는 칭찬은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잖아요. 저 봉디도 평생 듣고 싶은 말인데요. 이게 참 질리지도 않아요. 이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툭 얘기해 볼까요?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입니다. 고맙다는 감사 인사는 100번을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줘서 뭐라고요? 봉디에게 고맙다고요? 네, 저도 함께 해줘서 우리 봉그레들 고마워요. 라디에 고마워 고마워 듣고요.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도 크게 크게 표현할수록 굉장히 좋죠. 저 봉디표 응원송이 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깊은 뜻, 마음, 정성, 사랑 이런 것들 다 담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해야지 안다라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흥!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까지 듣고 올게요.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라디의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해시태그 샵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어가 볼게요. 봉글레들이 보이기에, 봉글레들이 보시기에 제가 조금 이상할 때가 있다고요? 이거는 오늘의 키워드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봉글레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 그래요. 그럼 제가 쿨하게 인정할게요. 그것도 제 매력이니까요. 왜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냐고요? 이 코너가 그런 코너예요.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알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이런 매력 있죠.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 그렇다고요. 박효신의 이상하다까지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3: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9: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8: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8: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9: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8: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9: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Lead, My Worst Enemy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점심 먹고 카페라떼 한 잔 어때? 점심 먹고 카페라떼 한 잔 어때? 생각만 해도 부드러운 우유를 머금은 기분인데요. 둘 중에 맞는 표기법은 카페라떼입니다.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 라테와 커피를 뜻하는 카페가 합쳐진 말인데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카페라떼가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카페라테는 원어 발음에 더 가까운 형태라 일상에서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요. 대다수의 카페 메뉴판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카페라떼를 올바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나른한 오후를 보낼 것 같다면 고소한 카페라떼 한 잔으로 기분 전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0: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플로리다 최고의 갑부 노라 여사는 사랑의 배신 이후 삶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조카 딸에게 그대로 심어주죠. 어린 에스텔라에게 온기 대신 서늘함을 가르치면서요. 그렇게 자란 에스텔라는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어린 피는 달랐습니다. 쫓기던 도망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먹을 것을 건넸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두 사람의 선택은 훗날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듭니다. 노라 여사에겐 더 깊은 후회로, 핀에겐 상상도 못한 기회로 돌아오죠. 그 도망자가 나중에 부자가 돼 큰 보답을 하거든요. 위대한 유산엔 부유한 인물들이 여럿이 나오지만 이 영화가 말하는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월고의 토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모노의 라이프 인 모노 듣고 왔습니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위대한 유산. 그래비티를 만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작품. 에다노크,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을 맡았어요. 어린 핀이 마을 가장 가쁜 노라 여사에게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인생을 뒤흔들 인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20세기 뉴욕으로 옮겨와 재해석한 작품.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초록초록한 풍경이 5월간 참 잘 어울리는 영화잖아요. 그 주인공들의 식수대 키스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멜로 로맨스 영화였는 줄 알았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시 봐야겠네요. 새롭네. 아니면 그 릴스 무비에서 다뤄봐도 좋겠네요.

0: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미있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9: 하이엠솔루텍.
8: 1544-8777.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와, 건강한데 맛있네.
1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유란님이 영화 워크에 대해서 사브리나 카펜터의 Let Me Move You 신청해 주셔서 요 곡 듣고 왔어요. 우리 3638님이 캔디 오랜만에 영화집으로 다시 봤어요. 유승호 배우 너무 귀엽고 어린 나이에 참 당차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농사하셔서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셨거든요. 그땐 할머니 말이라면 다 믿고 무조건 따랐는데 정말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다고. 조부모님이 조금 키워주셔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이오사님은요. 저희 아이가 시험 끝나고 친구 8명이랑 살목질을 보고 왔다네요. 진짜 무서웠다고. 영화 끝나고 나와서도 밖이 환해서 다행이라고 웃는데 귀여웠다고. 아 이렇게 다 같이 스트레스 풀러 간 거 너무 귀엽네. 우리 3213님은 남편이랑 주말 부부하면서 쌍둥이 아기들 혼자 육아하고 있어요. 워낙 바빠서 라면 햄버거로 대충 끼니 때우고 아기들 먼저 챙겼는데 문득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젠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내 자신 더 사랑해야겠다고. 쉽지 않으면 그냥 아이가 남긴 거 드셔도 충분히 햄버거나 라면보단 낫거든요. 그렇게라도 근데 또 금방 지나갑니다. 7642님이요. 갑작스럽게 다른 직원이 펑크내서 일 대타 뛰러 왔어요. 힝. 유유. 어머 나도 그러는데 오늘. 내 꿀 같은 휴무일 돌려주. 유유. 비긴 어게인에서 키라 나이틀리가 부른 로스트 스타일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어딜 가야 되는데 누구의 대타로. 그래도 뭐 좋게 좋게 생각해야죠. 뭐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남이 대타를 뛰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 뭐 적금 들어놓은 거지. 그래도 지치네요. 네. 뭐 그런 일 있어요. 이따가 지인님이요. 영화 졸업에서 나왔던 스카보로우 페어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비긴 어게인에서 로스트 스타즈, 그리고 졸업에서 스카보로 페어 듣고 왔습니다. 6130님이 집 마당 텃밭에 상추 심으면서 듣고 있다고. 올해도 잘 키워서 계속 뜯어먹으려고요. 작년에 파도 심었는데 쪽박 크기 정도만 크고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대파 모종을 온라인으로 사서 심어보려고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하셨습니다. 아유, 파테크 괜찮죠? 밥값도 비싼데 심으면 또 좋잖아. 용주님이 캔디, 저는 어릴 때 비디오 가게에서 홍콩 영화 많이 빌려봤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순유 영유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서극 감독의 영화였거든요. 어릴 땐 지루한 것 같아서 다 보지 않고 반납했는데 한참 지나서 어른이 돼서 보니 정말 재밌는 영화였다고. 캔디는 어른이 돼서 다시 봤을 때 재밌던 영화 뭐 있었냐고. 봄날은 간다. 어릴 때 19에 봐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이영애 나쁜 여자 이러면서 봤던 것 같은데 크니까 아, 이영애 씨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 30쯤에 다시 봤는데. 우리 동희님은 저 지금 신발 매장에서 오전 알바하고 있대요. 아직까지 개시를 못했다고. 못 팔았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개시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손님만 들어온 팔자신 있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시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좀 기다리면 오실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OST에서 My Favorite Things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게시 못했을 때 저희 시네타운 많이 들으시는데 이렇게 마음 달래시고 곧 올 거예요. 네, 곧 올 테니까 우리가 기운을 불어 넣어드릴게요. 올 겁니다. 올 거야. 네, 올 거야. 우리 요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벨리.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주말 나들이하기 좋은 봄 날씨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공기질도 좋은데요. 다만 건조특보 지역이 늘어나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 동해안과 일부 충청,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 만큼 각별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서울과 광주가 23도,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내일 세종의 한낮 기온 26도, 김천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2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영화 글러브에서 허각 존박의 마이 베스트 듣고 왔습니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들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주시고 음악 주세요.

0: 그런 친구가 된다. 폰, 홈, 집에 전화. 친구를 집에 보내기 위해 엘리엇은 위험한 작전을 시작한다. 정부 요원들을 피해 달리는 순간 놀랍게도 자전거가 떠올랐으니 보름달을 가로질러 마침내 우주선 앞. 떠나기 전 그가 기다란 손가락으로 엘리엇의 이마를 가리킨다.
1: 언제나 여기 있을게.
0: 무작정 달밤에 자전거로 달리고 싶어지는 곡이죠.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자,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였죠?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시리즈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E.T.였어요. 들려드린 곡은 영화 E.T.에서 존 윌리엄스의 플라잉 테마였습니다. 엘리엇과 E.T.가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상징적인 장면에 흐른 곡이었죠? 1983년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둘게요. 두 번째 퀴즈는 슬라임 음악 퀴즈.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귀가 좋은 우리 테리어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영화의 주제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까요? 이번엔 줄여서 들을게요. 이 곡은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하죠.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번 뽑아서 선물 쏩니다. 정답, 영화 제목과 같은 이름의 그룹이 부른 노래입니다. 영화 마이걸에서 Saturday in the Park.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시카고였어요. 퀴즈에 이어서 정답과 같은 이름의 그룹 시카고의 곡이었습니다. 영화 마이걸에서 Saturday in the Park 함께 들려드렸죠.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내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둘게요.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하나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고,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까요? 영화 시카고에서 록시.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누잠.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0278님은요, 오랜만에 차량 실내 세차 맡겼다가 받았다고 세차 탄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세차만 잘해도 그럴 때 있죠. 오늘 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겠네요. 끝곡으로는 애니메이션 소울에서 존 바티스트의 It's All Right 요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병렬 독서를 하다 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져서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해요. 무엇이든 시작을 했으면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선뜻 첫 발걸음을 못 대고 있는 주주님들, 이 병렬 독서를 떠올려보세요. 일단 첫 페이지만 넘겨도 성공! 그 뒷장도 생각보다 쉽게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 병렬 독서는 권장해도 병렬 라디오는 노! 여러분의 주파수를 독점하고픈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왔습니다. 책 여러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독서법을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이 병렬 독서가 유행한 지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참 이렇게 좀 정말 다 끝까지 이제 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병렬 독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봤었고,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 이걸 내가 끝까지 끝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게 아니라면은 아 뭔가 시작도 안 해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한 번 딱 시작했을 때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걸 경험해보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뿌듯하고 어떤 또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서인지 그래서 뭔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걸 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끔은 이렇게 좀 마음을 가볍게 먹고 병렬 독서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는 독서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루고 싶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뭔가 내가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보다 한번 걸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발을 양다리를 좀 걸치다 보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2479님께서는요. 주디, 친구가 갑자기 지금 당장 소개팅할 생각이 있냐는데 저 오늘 몰골이 좀 별로거든요. 미룰까요? 그냥 나갈까요? 오늘 안 나가면 그분이 해외 출장을 길게 가셔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른대요. 저 어쩔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우리 2479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전에 너무 많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봤을 때 내가 괜찮은 날이 상대방한테도 괜찮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내가 별론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뭐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일상 이야기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위켄드 앤 위켄두!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필요한 한마디, 주디가

0: 저희가 알잘딱갈센하게 날려드릴 거고요. 또 2, 3부에서는 퍼스널 뮤직 센터, 드디어 미국에서 돌아온 탕자 우리 한희준 원장님과 펌뮤센의 장승이죠. 우리 효진 조이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의 역대급 텐션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5분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르노.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시간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그 중에서 몇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켄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96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옷 정리만 하고 있어요. 옷장에 있는 옷들 싹 다 꺼내서 작아진 거, 버릴 거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남편 옷보다 제 옷이 훨씬 많네요. 이제 옷 없다는 말은 그만해야겠다 싶어요. 주디, 저 옷 그만 사라고 좀 혼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봄맞이 쇼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밖에 나가 귀찮아서 또 실패하기 쉬운 온라인을 기어코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막 보는데 너무 예쁜 그 반팔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소재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막 후들후들 해가지고 막 부드럽게 몸에 감싸는 그런 소재여서 아 이건 사야겠다 했는데 심지어 색깔별로 다 이쁜 거예요. 빨간색이랑 약간 빈티지한 색감의 초록색이랑 또 빈티지한 그런 색감의 회색깔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개를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소재의 똑같은 색의 똑같은 디자인의 반팔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걸 나는 알아요. 근데 소재가 다르잖아. 그냥 빳빳한 코튼이랑 호돌호돌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아 이거를 막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장바구니까지 넣어뒀는데 이제 제가 저 언니한테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라고 했는데 너 옷 집에 똑같은 거 있잖아. 아니 똑같지 않아. 이게 소재가 다르다고. 그런데 일단 너 봄에 원래 사놨던 그 비슷한 그 옷 좀 입으라고. 입어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꾹꾹 눌렀어요. 그러면서 너 그거 여러 개 살 돈으로 야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사면 나중에 그 세 개가 한 번에 오잖아요. 그럼 옷 하나하나에 입을 때 소중함과 설렘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가 차라리 이 돈으로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걸 사가지고 그거 하나를 좀 설레어하면서 오래오래 입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충동구매해서 산 옷들이 지금 몇 개냐. 완전히 너는 환경오염에 지금 주범이라고 막 언니도 제 여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쇼핑도 너무 재밌고 옷 사 재끼는 거 도파민 터지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세상에 다양한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입어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사면 정작 입는 옷은 몇 개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옷 정리 이번에 너무 잘하셨고 또 나중에 뭐 내가 뭔 옷이 있었는지도 까먹거나 버리는 일 없게 신중하게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7963님도 We can do! 또 우리 7189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부산 사는 60세 아줌마입니다. 점심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탁기 끝났다고 알람도 울리네요. 빨래 널어야 되는데 어우 너무 귀찮아요. 저 너무 게으른가요? 근데 배가 너무 불러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능글능글하게 아, 나 너무 게으른가요? 근데 나 너무 배불러서 지금 완전 이 바이브가 주디 바이브예요. 저도 딱 그렇거든요. 아, 나 너무 게으르죠.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싫은데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발라당 누워버리는 주디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게으른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우리 7289님도 우리 파이구님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스스로 게으른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배가 너무 부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세탁기 널고 이런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대로 퍼질러 계시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막 바빠가지고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유로움과 어떤 해방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189님도 위켄두!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계속해서 위켄두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딱스리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올게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30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풋살을 시작한 지 5년 된 여자입니다. 본업보다 풋살에 더 열정적일 만큼 매번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실력도 팀워크도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8강이나 4강에서 자꾸 미끄러져요. 이번 주에 또 시합이 있는데 이번엔 꼭 우승할 수 있게 기운 넘치는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2, 3, 4.

Yeah. 아, 몇 마디 말씀보다 어떤 파이팅을 불어드리고 싶었어요. 불어넣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1309님도 We can do! 자, 또 우리 5818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저는 제빵사라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 지난 첫째랑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서 오늘도 힘내보려고요.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 다 같이 아자자 힘내라고 파이팅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제 돌 지난 첫째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까지 우리 주주님 지금 뱃속에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 참 보면은 이게 첫째를 낳고 또 이렇게 둘째를 갖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다 까먹고 그렇게 고생했던 걸 까먹고 또 임신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낙다 빵순이 빵돌이 낙점이다. 완전히. 그쵸? 나중에 또 커서도 엄마가 만든 이 맛있는 빵도 또 먹을 수 있고 엄마가 빵도 이제 맛있게 잘 만들어줄 거니까 또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또 엄마 아빠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5818님 그리고 모든 엄마 아빠들 모두 다 위켄드. 자, 여기까지 위켄드 앤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퍼스널 뮤직 센터 다시 돌아온 우리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효진초희 실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저희는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안녕하세요. 가수 이예지입니다. 우리들의 발라드를 통해 여러분과 처음 만났고 우승이라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데요. 첫 무대를 했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고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들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고마워 더 열심히 노래해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음악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닿고 말하지 않아도 공감이 되는, 경연은 끝났지만 저의 노래는 이제부터입니다.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또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예지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케어 원해요?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레노.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레노.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퍼스널 뮤직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너무 좋은 인사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1: 네.
0: Family month. 네. 해야 됐어요.
1: 우리 뉴욕 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
0: 뉴욕.
1: 암딩성 딩딩딩딩딩딩.
0: 뉴욕 암빙성분. 정말 좋은 노래죠. 뉴욕 안빙성분. 아,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1: 잘 다녀오셨어요?
0: 너무
1: 어땠어요,
0: 좋은 노래.
1: 원장님.
0: 아, 너무, 제 생일 겸 네. 또 많은 이벤트들을 잘하고 왔고 저도 20년 만에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했잖아요.
1: 그쵸?
0: 무빙 그래가지고 짐 옮겨지고 또 많은 일들을 잘하고 왔습니다. 멀리서 SNS에서 여러분들을 주시했어요. Watching you.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envious입니다. 부러웠고요. 약간 젤러스, 질투도 났지만 굉장히 세이프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우리 최효샘님께서 오랜만에 듣는데 희준 원장님 하차하셨나 봐요.
2: 어머.
1: 그동안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잘 가요 원장님.
2: 어머.
1: 보내주셨는데
0: 정말. 아이고. 네. 대답도 이렇게 안 듣고 그냥 인사를 박아버리시네요.
1: 그러네요. 이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렇죠.
1: 왜냐면 저번에 우리 또 WS50의 선생님들 모셨었고
0: 제가 진짜 네. 좋아하는데 I'm your man.
1: 민그대야 따라따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유알맨 선생님들 모셨었고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또 리에이 선생님까지
2: 리에이 선생님도
1: 건물주님을
2: 모셨거든요. 휩쓸고 가셨어요.
1: 네.
0: 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먼스인데 그분한테 5월달은 좀 세금 내야 되는 데라서 건물주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1: 그렇죠.
2: 네, 그렇죠.
0: 그걸 무릅쓰고 오셨네요.
2: 네 그럼요. 네.
1: 아닐까요. 너무너무 그 빈자리를 또 잘 채워주셨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이제 또 어디 가 하지
2: 말아요.
1: 자 그럼 패스를 뮤직 세븐.
2: 되게 이제 깔끔하게 탁탁탁 넘어간다.
0: 그러네요.
1: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영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0: 좋죠.
1: 스무스하게 오늘은 좀 스무스하게 네. 가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웰컴송은요 우리 김도윤님께서 네 받고 싶어가지고 또 오플런 해주셨어요.
2: 네.
1: 주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김도윤 학생입니다.
2: 어허.
1: 아,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3: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어떻게 해야지 여자친구한테 안 차이고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여자친구랑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세요.
3: 귀여워라.
1: 해주셨어요. 일단 네네네. 우리 파멸센의 역대 최연소 고객님이신데
2: 그러네요.
1: 자,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지 같은 네. 내용의 문자를 6번이나 보내주셨어요.
3: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혹시나 안 날아갔을까 봐.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간 걸까 싶어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3: 오, 귀여워.
2: 짧은 문자 50원이니까 6번이면 300원 보냈네요.
1: 아유, 300원이면 네. 그래도 괜찮죠.
3: 네. 네. 네.
1: 그래요.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차이 걱정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뭐랄까 지금 그 여자친구분이 네. 조금 판무파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에서 조금 잘 나가는 어떤 친구인 거죠?
2: 약간 정교 부회장 느낌.
1: 일진 이런 애들은 아닌데 약간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또 놀기도 많고 놀기도 잘하고 수려하고
2: 피구 잘하고 막 이런 느낌.
1: 피구도 뒤에서 빠져있는 친구 아니고 앞에서 하고. 공격 하는 거 되게 깔끔하게 잘 치는 네. 친구.
2: 공격 잘하는 사람.
3: 춤도 네. 잘 출 거예요.
2: 오!
3: 학예회 같은 데다가 장기 자랑할 때도 1등을 꼭 해야 되는.
1: 완전 맞아.
3: 네.
2: 집에 수수깡 엄청 많고.
1: 수수깡이요?
2: 초등학교 때는 수수깡 많은 게 최고거든요.
1: 수수깡.
3: 왜요?
1: 갑자기 수수깡이요?
2: 중립을 가져오라고
1: 하는데. 수수깡. 수수깡 근데 친숙한 오랜만에 참 친숙하긴 하네요. 수수깡 잘라가지고 그 얇은 실핀 같은 걸로
3: 이쑤시개 같은 것에 그거
1: 해가지고
2: 거의 수수깡이 뭐 금이었어요 저희 때는.
1: 그래요.
2: 사기가 좀 그래요.
1: 아무튼 수수깡도 많고 네. 이 친구는 뭐 양파 그 뭐지 좋은 말 나쁜 말 양파 키우기 했을 때도 그 양파 잘 키워냈을 것 같아.
2: 그러니까요.
1: 싱싱하게 그런 친구였을 것 같은데.
2: 야, 되게 하이 퀄리티의 그런 연애를 하고 싶으신 우리 도윤 학생이네.
1: 맞아요. 일단은 뭐 두 분 같은 경우 네네. 이렇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좀 기억에 남는 러브러브한 썰이 혹시 있어요?
2: 저는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제 네. 입으로밖에 못하니까 하자면
1: 네, 해주세요. 그쵸?
2: 초등학교 때가 제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1: 말도 안 돼.
2: 일단 정교 부회장을 5학년 때 했고요. 6학년 때 이제 정교회장을 할 수 있었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네, 거기서 하차를 했고 정교부회장으로서 제가 교장선생님과 뭐 조찬도 가끔 했었고
1: 와 거의 대통령이랑 거의 조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대통령님이랑
2: 그럼요. 뭐 정교회의 뭐 앞에 나가서 지휘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상승과 함께 그 여자친구분도 저의 그 뭐라 그래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의 그 상승과 어울리는 그 문방구 네네네 문방구집 따님과
1: 야 로얄층 만났구나. 네네. 중산층 로얄층 만났네. 네. 지금 중산층에
2: 그래서 이렇게 항상 준비물을 사이드로 좀 챙겨주셨던
1: 미쳤다.
2: 그 기억이 나네요.
1: 네네네.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집이 문방구니까 괜찮아 내가 집 가져오면 돼 하고 신나준 거 아니야.
2: 저는 제 돈으로 색종이를 사본 적이 없어요.
1: 이야 미쳤다.
3: 권력이다.
1: 권력이다. 야,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준 씨의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네. 그분께서 보내실 만한 사연이네요. 네. 너무나도 멋진데 정교 부회장 남자친구한테 차일까 봐 걱정했는데.
2: 그치.
1: 안 차이고 싶은데 좀 이렇게 노래 추천해줘서.
2: 바쁘니까 정교 부회장은.
1: 시준 씨는 네.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초등학교 때?
3: 저는 첫 연애를 5학년 때 해봤는데. 그때 이제 뭐 무슨 과자 데이 뭐 그런 날 있잖아요.
2: 과자 데이
3: 뭐 이럴 때. 초코 과자, 초코 막대 과자 이럴 때. 저희는 사물함에 쌓아두고 이제 등교했을 때 그걸 열어봤을 때의 나의 인기의 척도.
1: 척도지.
2: 네. 기억난다.
3: 그런 걸 확인하고.
2: 진짜.
1: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예민했어요.
2: 맞아요.
3: 예민했어요.
1: 자, 아무튼 우리 도윤님도 지금 살짝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2: 그럼요.
1: 이제 그 친구뿐 생각뿐일 건데.
2: 네. 네.
1: 자, 그래서 우리 도윤님에게 제가 오늘 웰컴송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1: 네. 뼈 때리는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3: 네.
1: 그냥 우리 도윤님이 오로지 순수한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2: 네.
1: 이 노래를 들려주고 또
3: 뭘까요?
1: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2: 네.
1: 선정해봤는데요.

0: 홍이삭의 나는 너만 사랑할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전문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만나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의뢰인은 우리 효진 씨.
1: 네. 어, 그래.
0: 우리 효진.
1: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게 또.
0: 우리 효진.
2: 가만있냐? 가만있냐?
0: 선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자, 딸 그런 건 담지 마님의 사연입니다. 네. 사연은 실장님이 직접 네. 소개해 주세요.
3: 저에게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대학생 딸이 있어요.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딸이 너무 금사빠라는 거죠.
0: 엄마. 나 아주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아니, 우리 학교 앞 카페 알바생이거든. 근데 진짜 잘생겼다.
3: 아이고, 얼마 전에는 니네과 선배가 좋다며. 그새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0: 아니, 카페 알바가 훨씬 잘생겼다고. 아, 근데 언제 고백하지?
3: 그러고 며칠 안 돼서 딸이 남자친구

0: 친구가 생겼다며 소개시켜줬어요.
1: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
2: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영이 남자친구 한희순입니다.
0: 오 헌칠하니 잘생겼네. 반가워요. 카페에서 알바한다면서요. 용돈도 직접 벌고 젊은 친구가 너무 기특하네.
2: 카페에서 알바 안 하는데 휴학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요.
1: 엄마 아니야 그 알바 아니라고.
0: 알고 보니 딸이 그 며칠 사이에 다른 남자와 썸을 타고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1: 미치겠다.
0: 더 잘생긴 친구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다나 뭐라나.
1: 업그레이드가 되네 계속.
0: 아무리 봐도 그냥 잘생긴 사람만 보면 첫눈에 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1: 이야 이전자.
0: 제가 남편 얼굴 보고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정말 후회 막급입니다. 네. 딸에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사랑을 할 땐 그 남자의 인성을 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심히 걱정 중인 엄마의 마음을 담아 딸에게 들려줄 노래 추천해주세요.
1: 딸 그런 건 담지마 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일단 추가 정보 보내주셨거든요.
3: 네.
1: 딸이 아무래도 저를 닮아서 비주얼이 완성형이긴 합니다.
3: 어머.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신데
3: 네.
1: 진짜 찐이다 이거.
3: 진짜.
1: 자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와는 사귄 지 한 달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코르티스의 건호라는 친구.
3: 여러분들은 금사빠인가요?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여성분들. 제가 약간 동생을 대한

0: 분이 네, 네. 금사빠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되게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네.
1: 왜일까요?
0: 나는 외모를 제일 먼저 보는데.
2: 아 그러니까요.
0: 외모를 두고 외모를 보고 my style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게 근데 거기서 막 그게 막 사랑까지 가는 건 아닌데 네. 거기서 일단 마음이 한번 열린다는
2: 거죠. 그렇지요.
0: 열렸는데 대화를 나눠봤는데. 조금 깨. 오. 예를 들면 내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좀 있다거나 네. 살짝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읍스 하고 이제
2: 그럼요.
0: 이렇게 하면 뒷말이 네. 나오는 거지.
2: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상형의 외모는 약간 예선 같다. 그죠? 인성이 보이는.
0: 예선이에요. 예선만 본선인 거죠.
2: 저는 그 생각합니다.
0: 예선이 합격된다고 해도 본선에서 합격이 그럼요. 안 되면 그거 아주 그냥 말짱 도루묵이네.
1: 네.
0: 그렇죠. 자 일단은 네.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인 애인을 만나면 얼굴만 봐도
2: 화가 스스로 풀려.
0: 화가 풀린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2: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을 제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유명하게 네? 성격이 안 좋기로 유명하셨어요. 근데 정말
0: 진짜 극과 극이다.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되냐.
2: But you know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만남을 갔다가
1: 네.
2: 정말 긍정 왕인 저도
1: 네?
2: 두 손 두 발 다 들고
1: 아이고
2: 이건 안 되겠다.
1: 네.
2: 그래서 오케이. 확실히 정말 아름다운 만났을 때 화가 풀리는 부분이 있으나 원투 타임입니다. 한두 오케이. 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네 번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좀 외모를 내려놨지요.
0: 그렇게 되는구나.
2: 네네네네.
0: 어때요? 실장님은 또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1: 저는 외모만 보기 때문에
0: 예선이 좀 큰 거야.
1: 그래서
0: 예선에서 얼굴을 봤으면 이제 본선에서 또 얼굴을 보는 거지.
1: 네.
0: 믿는 거지.
1: 네. 외모 플러스 이제 인성. 이제 본선은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2: 네네네.
1: 저는 얼굴 보고 풀린 적이 꽤나 많아요.
2: 그렇지.
0: 경험도 안 해.
1: 네. 그리고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2: 왜?
1: 화가 잘 안 나.
0: 왜냐면 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
1: 이유가 그래. 너무 타당할 것 같은 외모예요.
0: 그리고 되게 네. 되게 좀 미안하고 막
1: 네.
0: 갑자기 불쌍해지고 네. 막 이런 느낌인 거지.
1: 괜히 내가 미안하고.
2: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생겨야 되는구나.
1: 그렇죠.
2: 본인 눈에.
0: 잘 생겼다기보다 내 스타일인 어떤 외모야겠죠.
1: 근데 저는 누가 봐도
0: 그래요?
1: 괜찮아야지만
2: 야 정말 대단하네요. 유진 씨.
0: 이거 지금 실장님이 선곡해 주셔야 되는데
2: 네.
0: 어떤 곡이 나와야 되나?
2: 네.
1: 근데 자, 들어보세요.
2: 네. 네.
1: 외모가 중요하지만 제가 인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 그렇죠.
0: 근데 실장님 누구 다 구한정 그렇잖아.
1: 네. 나 전 너무 중요해요. 제
2: 네.
1: 친구도 그렇고 남자 친구면 더더 그렇고.
2: 네.
1: 제가 테스트를 해 보는 그게 있거든요. 본선에. 진짜?
2: 남자 친구를
1: 네, 제가 이제 진짜 이 친구랑 이제 진짜 사귀어도 되나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2: 네.
1: 힘든 일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등산이라든지
2: 네.
1: 네, 뭔가 서로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굳이 가는 거예요.
0: 내 본성이 좀 튀어나올 수
1: 네.
0: 있고
1: 운전할 때의 그런 습관이나
2: 네.
1: 그런
2: 운전.
1: 식당을 갔을 때 직원분들한테 하는 애티튜드나 그런 걸 저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테스트 기간이 있죠.
2: 이야 테스트 기간
1: 네. 네. 지금 선곡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 네.
1: 이 노래는
2: 네.
1: 제가 아까 테스트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결과 맞는 노래예요.
2: 그래요?
0: 결과에 맞는 노래다.
2: 네.
0: 뭘까?
1: 윤종신 씨의
2: 네.
1: 오르막길입니다.
2: 힘드니까.
1: 네. 같이 오르막길을 걸어보세요.
0: 걸어봐라.
1: 앞에서 나를 이렇게 손잡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 끌어달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힘든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그냥 투덜투덜 짜증만 내는 사람인지 불평불만 하는 사람인지
0: 네.
1: 한번 힘들게 오르막길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
2: 너무 좋아요.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인 딸 그런 건 담지마 님께 선물과 함께 정인이 피처링한 윤종신의 오르막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두 번째 전문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퍼스널 뮤직 채널 한희중 원장님, 효진 조이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려요. 자, 우리 1385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2: 네, 지난주에 범죄와 공연 갔다가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1: 오셨구나.
2: 있습니다. 효진 조이님 어쩜 그렇게 멋있고 섹시하고 깜찍하고 다 해요. 제 최애 무대는 Eyelid, Not a Queen Anymore 였어요. 역시 효진 초이는 너무너무 기아와.
3: Oh my gosh.
4: 나는 이거 진짜 팬분들만 가는 건 줄 알았어. 어?
5: 진짜?
4: 그래서 인별그램에 스토리에 올라온 거 보면서 나도 도전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
2: 티켓팅을? 이게 약간 팬미팅이었던 건가요?
4: 완전히.
3: 네, 팬미팅인데 팬콘서트처럼 저희 아무래도 댄서기 때문에.
1: 네네네. 진짜로 왜냐면 영상들이 다 너무 멋있고 섹시하고 진짜 우리 효진초희 씨가 그런 예고를 하셨거든요. 정말 정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다양한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3: 맞아요.
1: 근데 그런 짤막한 영상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진짜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준비를 하셨어요.
3: 맞아요. 저희는 한 점 아쉬움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꽉꽉 눌러 담았기 때문에.
2: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 나큐 애니모어로 정말로 깜찍 그 진짜? 섹시 언니들이 네. 너무나도 귀여운 그 무대들을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 네네네.
3: 저는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이 무대에 올라가서 저는 그 몰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몰입이 안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2: 그렇지. 어려운 노래예요.
1: 네. 어려운 노래.
3: 최선을 다한 네, 무대였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1: 너무 고생했어요.
2: 진짜로.
3: 네. 네. 거의 퍼플러 언니들은 울기 직전이었고요.
1: 허니제이 씨랑
3: 네. 아이고야. 씨랑 진짜 네. 숨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2: 아유, 팬분들은 진짜 좋아하셨나 보다.
1: 그러니까 근데. 팬분들은 근데 엄청 좋아하셨겠죠.
3: 그치, 그치. 근데 그게 공연이 끝나고 되게 많이 들은 질문이 왜 했냐고 물어보긴 했어요.
1: 그러게요. 되게 괴로워 보이는데 왜
3: 네,
1: 했을까?
3: 우리 되게 괴로워 보이는데 왜 했냐고.
1: 그러니까. 네, 그냥 진짜로 그 팬분들한테 이벤트 겸.
3: 네, 진짜 그쵸? 이벤트 겸. 선물 맞아. 겸 준비한 무대이기 때문에.
1: 오로지 우리 팬분들을 위한 무대였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큐 애니모어 이렇게까지 아주 깜찍한 무대까지 보여주셨고요.
3: 네.
1: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리에이 씨와 아이키 씨와 함께 네. 소아뇌전증과 희귀난치 아이 들에 돕는 특별한 운동에도 참석했어요.
3: 맞아요.
2: 이거
3: 맞아요.
2: 진짜 이거 지금 중요해요.
3: 정말 그래요. 가슴 따뜻했어요.
1: 그러니까 또 인별그램 스토리에 올라오는 거 봤어요.
3: 어떠셨어요? 올라갔어요? 세상에
1: 다.
3: 참.
1: 왜 훈철 씨 팬분들이 다 엄청 많이 올리세요?
3: 근데 진짜 너무 서로 서로 이렇게 협심을 해서 같이 응원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보호자님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달려주고 이렇게 막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었고 막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뭐 키링 만들기 뭐 이런 체험 활동도 막 같이 하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1: 날씨도 좋았죠.
3: 날씨 너무 좋았어요.
2: 너무 좋았어요.
1: 그러니까 보는데 너무
2: 진짜 좋은 단체예요.
1: 즐거워 보이더라고.
3: 네. 네.
1: 아무튼 뭐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2: 네.
1: 자 이제 또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 건데요. 샷 말고 샷다 내려 님의 사연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희중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네요. 사연도 원장님이 소개해주세요.
2: 네.
6: 친언니 카페에서 1년 동안 알바 중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랑 같이 일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7: 한영아, 너 아까 손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분위기가 좀 별로던데?
4: 아니 그게 손님이 디카페인 없는 커피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카페인이 필요하신 건데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겠다는 건지 그거 다시 물어본 거야.
7: 현영아, 응? 그 정도 센스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못하면 손님이 우리 카페 다시 오고 싶겠어? 어? 그 손님 카페인 절대 못 드셔서 항상 디카페인 시키는 단골 고객님이잖아. 현영아.
6: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제 표현을 안 들어줘서 서운해요.
7: 현영아, 내가 아까 CCTV 봤는데 너 오픈 1분 늦게 한 것 같더라?
4: 아 미안해. 오늘따라 근데 버스가 너무 막혀가지고 늦은 거야.
7: 현영아! 현영!

0: 오픈 시간은 손님과의 약속이야. 1분 늦은 만큼 알바비에서 깔게.
1: 이렇게 제 알바비가 야금야금 깎이기도 해요. 그동안 언니랑 많이 부딪히면서 심신이 지쳐서 이제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언니가 되게 무섭거든요.
2: 현영!
1: 제가 없으면 카페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언니랑 같이 일할 때 카페 BGM으로 틀어놓으면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 제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될 노래. 그런 거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3: 네, 일단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분께서 추가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카페 BGM 선곡은 일단 우리 주주님 담당이시네요.
4: 좋은 소식이에요.
3: 보통은 느낌 좋은 재즈나 팝송, 뭐 신나는 뭐 K-POP이나 이런 거 안 트시는 분이에요.
4: 오케이.
3: 자, 그리고 언니가 사실 알바비를 엄청 두둑하게.
0: 아이고.
3: 야, 그래서 내년쯤 언니가 다른 지점을 내면. 저한테 이 카페를 넘기고 싶대요.
4: 그렇군요.
3: 되게 믿나 보다. 네. 그래서 더 냉정하게 저를 교육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4: 네.
3: 서로 실수해서 싸운다기보다는 일하는 순서나 방식 차이로 많이 부딪힌다.
4: 그렇군요. 그렇군요.
3: 아시겠어요. 자, 네. 일단 친언니가 동생에게 카페를 넘겨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샷말고 샷다 내려 님께서는 하루빨리 카페 샷다를 내리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4: 그러네요.
3: 가족끼리 같이 일하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을 저는 정말 정말 가까이서 목격을 했죠.
4: 그래요?
3: 정말 친한 친구가 가족 조그만 가족 회사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세 번 네 번은 가가지고 그 친구도 연기를 하는 친구인데 연기 안 할 때는 그 회사에 아빠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드리는 개념이 아니야. 거의 하여튼 어떤 직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서로 잘 분리가
4: 안 돼.
3: 집에서도 잘 분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 우리 사연도 왔었잖아요.
4: 네,
3: 우리
4: 맞아요.
3: 가족 같이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4: 이게 진짜 힘든 이유는 사실 배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은 상사가 내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욕을 할 때 크게 막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3: 그럼요.
0: 네.
4: 근데 가족이랑 하다 보면 아무리 안 맞아도 욕을 하는 게 진짜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매연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3: 매연. 매캐하다.
4: 계속 나를 이렇게 약간 죽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3: 일단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모두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4: 네.
3: 같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상상해본 적 있어요?
4: 저는 정말 꿈에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형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INTJ로서 정말 냉철하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저랑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 사이가 틀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 의상에
4: 네, 의상합니다. 전 그래서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0: 저도 절대 안 할 거예요.
3: 어떤 부분이 걱정돼요?
0: 저는 저희 언니가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서 저는 사람 좋아하고 거기는 되게 뚝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3: 오히려
0: 결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3: 만나고,
0: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3: 그러겠다. 같이 사업하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판을 크게 벌려서 영입하고 인맥도
4: 그렇지.
3: 넓히고 막 이런 스타일이면 언니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0: 하나하나 꼼꼼히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좋으면 좋은 거 약간
3: 그냥 해버려
0: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4: 그러네요.
3: 그렇구나.
0: 저는 언니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 같이 안 하겠습니다.
4: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안 하는 겁니다.
3: 맞아요. 저도 이제 친언니가 두 명이 있으니까 같이 뭐랄까 뭔가 서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그치만 같이 사업체를 꾸려나간다?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고
4: 굉장히
3: 생각합니다.
4: 부담이에요.
3: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나중에 뭐 리모델링을 집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뭐 가족이나 친척한테 맡긴다 안 맡긴다로 사연을 뭐 보내주신 분이 아무튼 있었을 거예요. 선 넘는 참견에 그때 포터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건축을 하시 니까 나중에 집 나도 내 집 갖게 돼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꼭 그 인테리어 건축이나 이런 거 다 공사해달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포토 씨께서 그걸 얘기를 듣더니 완전 비추다.
4: 완전 비추.
3: 하시면서 뭔가 그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부분을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한다는 게 서로 싫은 거 있어도 말도 못 하고.
4: 너무 공감돼요.
3: 서로
4: 너무
3: 불편한
4: 공감돼요.
3: 게 있어도 말도 잘 이렇게 막 못 한다고.
4: 왜냐면 세상에서

0: 제일 불편한 사이가 내가 서로한테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이거든요. 그 사이가 제일 괴로운 사이예요.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참아주고 있다고. 이게 아우.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사이입니다.
1: 이거지 가족끼리 딱 그런 생각은 네. 디폴트잖아. 아우,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네. 사연자님이 일단 친언니한테 네. 퇴사 욕구를 좀 은은하게 네. 또는 팍팍 티낼 수 있는 그런 또 퍼스널 뮤직을 한번 선곡해 주세요.
0: 약간 양가스 감정이 듭니다.
1: 양가스 네. 감정.
0: 하나는 네? 정말 괴롭겠다. 너무 힘들겠다. 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나와서 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another side는요.
1: 네.
0: 아, 이 언니분이 지금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까다롭게 해서 동생을 좀 키워놓고 이 카페를 지금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저도 이해를 그 약간 양가의 감정인 거죠.
1: 멋있긴 해요. 그런
0: 에,
1: 느낌은.
0: 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더 약간 훈련하는 마음으로
1: 그냥 단련하는 마음으로
0: 그렇죠. 아, 예전에는 뭐 산도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의가 상하면 내 편을 잃는다는 그 평생의 후회 약간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여태까지 했던 사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들었던 마음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서로에게 같은 메시지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서로, 해봤습니다.
1: 서로에게?
0: 네. 이 메시지를 어쨌든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같은 가게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저는 이 언니도 네? 이 동생도 뭔가 다 조금은 천천히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천천히 바라본다.
0: 네, 언니도 아 내가 이거 빨리 동생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얘는 빨리 따라오지 않아? 라는 거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동생도 아 언니는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말고 약간 언니의 감정에서도 생각해보는 마음에서 너무 좋은 노래죠.
2: 시간아 천천히 계속 뭐
1: 그 가사가 맞을까요? 시간아 잠시만 멈추니
0: 맞아요 그거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서 오라
1: 정말 땡동땡동 땡동한 노래잖아요
0: 맞아요 그런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약간 언니들 언니와 동생이 서로 아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조금 쿨오프라고 하죠 쿨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너무 빠르진 않은지 혹은 내가 너무 느리진 않은지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천천히 시간이 막 급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0: 그렇죠
1: 이진아 씨의 시간아 천천히 이 노래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나 알바비를 엄청 두둑하게 챙겨준다잖아요
0: 그러니까
1: 아유, 감사하지 그런 그래. 거 남의 돈 쉽게 벌어먹지 못해요
0: 아, 그러니까
1: 아무리 가족이어도 예, 남의 예. 돈 진짜로. 남의 돈 벌려면 좀 고생 좀 해야 돼
0: 맞아요. 사실 저는 49, 50일이에요 저는 사실 50일로 언니 편이에요.
1: 아, 나도 그래.
0: 네,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분은 우리 라디오는 안 되시니까.
1: 맞아.
0: 50대 그러니까 50으로 한 겁니다.
1: 네. 사연자님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얹어주자고요. 아유, 아무튼 조금만 더 한번 참는다기보다 그래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좀 내려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분께 희준 원장님이 선곡한 퍼스널 뮤직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듣고 왔습니다. 퍼스널 뮤직 슬램더. 이번 시간은 오직 주제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들을 알아보는 이번 주 트렌드 뮤직입니다.
1: 이번 주에 즐겨 들은 노래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2: 소개되신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네, 그럼 주주님들이 알려주신 노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5238님이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또 알려주시네요. 야, 벌써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3: 오 마이 갓.
2: 밤새 잠도 못 자고 모기 잡으려고 용수다가 포기했어요. 진짜로? 오늘 밤에 또 나타날까봐 걱정입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10cm에 방에 모기가 있어 들으면서 진정하고 있어요. 진짜로?
0: 잡았어요?
1: 못 잡았네.
2: 진짜 모기가 나타났어요?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진짜로? 나 아직 못 봤는데.
4: 근데 모기 이제 있어요. 나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따라 탄 거야, 밖에서.
1: 어머.
4: 아이씨, 막 계속 이렇게 몸 숨쉬면서 이렇게 힘들어.
1: 잘하셨네.
4: 안 붙지 말라고. 네. 막 이렇게 숨쳤어.
2: 모기가 왜 엘리베이터를 탔대? 날 수도 있으면서? 되게 웃긴다, 그죠?
4: 그니까 계단으로 갈 것이야.
1: 맞아.
4: 아, 비상계단으로 갈 것이야.
1: 맞아.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자. 오, 앞에 엘리베이터 빙도 안 내면서.
1: 맞아. 관리비를 같이 내도.
4: 관리비 같이 내주던지.
1: 진짜.
2: 근데 진짜 모기가 나타났구나.
4: 맞아요.
2: 큰일이네요.
4: 아,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요. 네. 이거 휴대용 뭐 되게 조그마한 거 LED 뭐 그런 거 이제 전광판 뭐라고 해야 될까? 전기 나오는 거 이제 반짝반짝한 틱 하면은 칙.
2: 네.
4: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놨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2: 그래요?
4: 그렇다고.
1: 없어요,
4: 홈키
1: 진짜.
4: 뭐 히모키프 막 이런 거를 놓기에도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1: 맞아.
4: 별로 그게 안 좋거든.
1: 맞아요.
4: 나 그래서 걱정해. 뭐 팁 같은 거 없어요? 모기한테 좀 덜 물리는 거.
1: 모기가 열을 따라온대요. 그래서 몸에 열이 열을 내리는 거를 좀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4: 그래야겠네. 몸에 좀 열 좀 내려야겠네. 자, 그리고 또 우리 2815님 문자도 우리 실장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1: 중간고사 망친 아이들이 아직까지 우울해하네요. 밥상에서 말도 없고 웃음도 없어요. 시험이 다가 아니라고 다음에 잘할 거라고 응원해주면서 하이라이트에 얼굴째 뿌리지 말아요 틀어주려고요.
4: 이게 얼굴째 뿌리지 말아요 이건데
1: 맞아요.
2: 모두가 힘들잖아요
1: 이렇게 또 된다니까 연결이.
2: 아빠 힘내세요 우리 우리가 있잖아요.
4: 왜냐면 우리 네. 다 그 세대의 이런 그렇죠. 노래도 익숙한 노래들이 있죠.
2: 네.
4: 아유, 근데 나는 사실 이런 부모님이 참 너무 부럽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시험 못 보면 진짜 그냥 쪼드려 맞았어요.
1: 저도 맞는 세대였기 때문에.
4: 진짜 맞았어. 네. 정신봉으로 맞았었고. 저희 집 정신봉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걸로 맞았었고 아빠는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2: 진짜로?
4: 제가 지금 신나서 수학을 못했는데 네. 7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70점이 나한테는 너무 높은 숫자였어. 네.
1: 너무 잘했는데?
4: 아빠 나 그래도 70점 맞았어 라고 했는데 아빠가 너 정말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딱 하셔서
2: 보통 따님분이 아버지 얘기를 안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은 거예요?
4: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1: 어머.
4: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위축이 어머. 너무 돼서 그때부터 진짜. 나는 수학을 우리 아빠 때문에 놓은 거야.
1: 아이고.
4: 다 우리 아빠 때문이야.
2: 어머.
4: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시험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엄마 아빠 짱인 것 같아요.
2: 진짜로. 저는 시험을 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100점을 야. 맞은 유일한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는데
1: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100점 맞기 어렵던데 운전면허.
4: 그러니까
2: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0: 여러분 보세요. 우리 희준 씨도 여기 있어요.
1: 맞아요.
2: I am here.
1: Yeah.
0: You are here.
1: Here.
0: I'm here. here. And you are here.
1: We are here.
0: We are here.
2: 저희들이 뭐 시험 못 봐가지고 맞은 뭐 정신봉, 뭐 교육의 봉.
1: 그쵸.
2: 봉들만 모아도 이 방이 꽉 찰 텐데.
1: 그쵸. 맞아요.
2: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1: 네. 네.
0: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5: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2: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6: 하이마트로 가요
2: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분
8: 네.
7: 이제 센터 문 닫을 시간이에요
8: 오 마이 갓
5: 정말
7: 오랜만에 우리 원장님하고 함께 해봤는데
5: 그러니까
8: 너무 행복했어요
7: 그냥 완전히 그냥 집에 지금 온 것 같아
5: 홈 홈
7: 홈
5: 뭐야 홈
7: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탕자였는데
8: 네, 네.
7: 돌아왔어
8: 돌아왔네
5: 돌탕이에요,
7: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이에요 지금
5: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7: 우리 준 씨 저 어디 가지 말아요
8: 가지 말아요
5: 가지
8: 진짜.
5: 말아요 네. 여러분들 아무도 못 가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든 휴가 없어요 이제
7: 그래 알겠어요
8: 왜요 근데 저희 왜 본인은 갔다 오셨으면서 저희 왜요
7: 아니요 이런 말씀하셔도 우리는 갈 때 갈 거고
5: 그러니까요.
7: 네 우리 원장님은 조금 이제 들어가시면 참 좋을
8: 네,
7: 것
8: 네.
7: 같아요.
8: 지켜주세요.
7: 자, 그러면.
5: 네.

저희는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하고요.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희준 원장님, 효진 조이 실장님,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짠!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폭스바겐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저퍼두맵 식단입니다. 포두맵이란 장

0: 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탄수화물군인데요. 이런 성분이 적은 음식을 찾아 섭취하는 것이 저포누맵 10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포누맵엔 쌀, 감자, 딸기처럼 소화가 편한 음식이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과, 양파, 마늘, 밀가루 등이 고포누맵 음식에 포함되죠. 3일간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먹은 직후 불편했던 음식을 찾아가면 나만의 저포누맵 식단을 만들 수 있다니까 오늘 점심 식사 후 더부룩했던 분들은 그 메뉴부터 기록하면서 저포누맵 식단에 도전해봐도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602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방금 병원에서 진료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요. 저 종양내과 졸업했어요. 그동안 암치료로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추가로 인생을 얻은 기분이에요. 더 열심히 살게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이 어떤 이런 큰 일을 겪게 되면 훨씬 더 또렷해지고 현명해지고 많은 것들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6022님이 물론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지만 그게 이제 다 극복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주주님이 더 단단해지셨을 거예요. 그 어떤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앞으로를 살아나갈 그 단단함과 그 담대함과 뭐 의연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많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님이 그동안 치료 잘 받으시면서 묵묵히 잘 견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이수연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지금 등산 중인데요. 여기저기서 12시엔 주현영 방송이 들리고 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온 등산객들도 많이 계시네요. 모두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 업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등산하면서... 뭔가 12시엔 저희 라디오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고 하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뭔가 등산하면서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991님께서 신청해 주신 부석순의 청바지 그리고 1346님께서 신청해 주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 오실게요.

부석순의 청바지 그리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조민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머리 파마하러 왔어요. 이따 예쁘게

0: 예쁘게 머리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지 아니면 엄마 모시고 맛난 거 먹으러 갈지 너무 고민돼요.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한 날 바로 집에 가기는 좀 아깝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그죠. 이렇게 예쁘게 드라이를 했으니 집에 가가지고 셀카만 남기기에는 조금 아깝기는 하거든요. 뭐가 좋을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지, 엄마를 모시고 가서 맛난 거 먹을지. 아, 둘 다 너무너무 좋은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또 같이 셀카 찍으면서 은근히 내 예쁜 지금 모습을 또 거기에 사진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엄마랑 만나면 엄마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근데 저는 찍어달라고 하긴 해요. 저는 사실 엄마 정확히 요구해요. 여기서 이렇게 딱 여기서 이렇게 찍어. 그리고 이렇게 정방형 안 되고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살짝 거꾸로 들어봐봐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할 겸 엄마한테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 민지님도 어머님 예쁘게 사진 찍어드리고 서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있으면 좀 눈치 보일 것 같긴 해요. 나 이쁜 거 계속 찍어달라고 하면은. 또 우리 5439님도 펜싱하는 남매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55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펜싱대회에서 수상했어요. 딸은 2등, 아들은 3등이요. 우리 여울이 여준이 그동안 힘든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 얻게 돼서 너무 기특합니다. 보아의 넘버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또 심지어 지역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남녀 대회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2, 3등을 다 우리 주주님의 아이들이 탔다라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5439님도 사실 이거는 아이들도 너무 대단하지만 이러한 너무나 멋진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워주시고 케어해주시는 우리 5439님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저희는 5439님을 축하드리는 마음에서 보아의 넘버원 들려드리고요. 또 블락비의 난리나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모시라! 고려 기프트!
1: 반성물! 굿즈 업!
0: 반성물을 고려한!
1: 휴리카!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0: 오래오래 코웰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0: 워킷, 워킷 안전화.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에어니플.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6: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김정민의 너에게만 피는 꽃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지 단청 칼진샤 나이스.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균디가요, 제가요, 여러분의 정민의 유산균이요, 제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온 지도 벌써 와 20년 하고

0: 8째 날이 됐네요. 우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은 균디가 여러분 2시부터 4시까지를 지켜주니까 어디면 어디 가지 말고 저랑 함께 놀아주실 거죠? 자, 오늘 토요일 5월 9일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방송으로다가 자 여러분을 찾아오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이 보내신 예약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오프닝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가연 씨의 예약 문자입니다. 듣고 있나요? 엄마랑 놀이동산 갑니다. 응? 김가연이라는 친구가 어린인가 보네. 와 그럼 5월 5일날은 안 가고 5월 9일날 가기로 하는 모양이구나. 토요일날
1: 저는 학원 갔다 오면 매일 밤 11시가 넘어요.
0: 몇 살이지?
1: 중간고사는 잘 끝났으니까.
0: 모의고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적어도 고등학생 1학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1: 5월 7일에 모의고사 잘 보고 9일날 에땡랜드 가려고요. 요즘 엄마도 바쁘셔서 힘들고 저도 공부 스트레스 좀 풀고 싶네요. 놀이기구 타면서 소리 크게 지르고 마시는 것도 잔뜩 먹고 밤에 화려한 불꽃놀이랑 퍼레이드까지 보고 올게요.
0: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가연이는 놀이동산에 에땡랜드 애벌레랜드에 지금 있겠네요 엄마랑. 와 재밌겠다. 날씨 좋더라고 보니까 토요일날. 제가 예보를 좀 봤는데 아 그렇군요. 뭐 뭘 좋아하나 타는 걸. 아, 무서운 거 타는 거 좋아하나? 막 소리 지르면서 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무서운 거 타는 것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잘 타는데 즐기진 않습니다. 예. 뭐 가리지도 않고 무서운 것도 잘 타는데 한번 타는 거 나서 뭐 소리도 안 질러.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왜 타나 싶어 이거를. 근데 귀신의 집도 그렇고 한 개도 안 무섭고 귀신 나오면 어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고 인사. 재미가 없는 거지 별로. 이제 그거 재밌어. 범퍼카. 범퍼카는 재밌어. 막 아들이랑 몇 번 탔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킹 정도까지 좀 괜찮을려나. 그런 거 좀 괜찮고 자이로드롭도 한번 타봤는데 아 너무 순식간에 그냥 떨어져갖고 제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껏 즐기도 오십시오.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5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꽃들도 장미도 좀 피어 있고 할 테니까 신나게 가연이도 엄마도 함께 스트레스 풀고 오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토요일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첫 곡 나갑니다. 탑로더의 노래입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거기 가서 뭐가 맛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사갖고 오면 또 식구 그러면 한번 뭐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대하면 또.

0: 다시 그렇게 그죠? 하여튼간 뭐 0740님 맛있게 피자 드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후기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한번 보내줘봐요. 4534님 우리 아파트에서 어린이 모델 스타 선발 대회를 한대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그걸 뽑아갖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애들을. 아파트 모델인가 보다 그러면. 아 아파트 모델 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방구석 아이돌인 6살 손녀 아이가 참가하겠다고 해서 신청해 줬어요. 다들 그 대회 구경 가요. 우리 손녀 잘할 수 있게 균디가 응원해주세요. 아 4534님의 손녀가 오호, 어린이 모델 스타 선발 대회. 아니 무슨 아파트에서 엔터테인먼트가 있나? 키우나 애들을. 아파트 엔터테인먼트인가? 어 귀엽다 일단은. 아파트에서는 이런저런 행사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모인 이제 마케팅 하는 돈하고 뭐 부녀회에서 모인 돈들 뭐 이렇게 문화 행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 연예인들도 행사를 많이 가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무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4534님 꼭 손녀분이 어린이 모델이 돼서 스타 선발대회 선발이 되시길 바라고. 파이팅! 자, 6457님. 막내
1: 남동생 결혼식을 앞두고요. 상견례를 합니다. 신부 측은 부모님이 나오시고 저희 쪽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아이고야. 장녀인 제가 남편이랑 나가게 됐어요. 아우 떨리네요. 잘하고 와야겠죠?
0: 그렇구나. 상견례. 아, 저도 이제 제 상견례는 뭐 제 결혼식 때 상견례를 이제 갔었죠. 우리 장인 장모님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중국집에서 호텔 중국집에서 그랬던 기억. 공기가 이상해요 상견례는. 공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뭐 술이라도 한잔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있으면 이제 조금 풀리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은 약간 그 견제 아닌 견제 같은 거 뭐 그런 게 약간 그래 견제를 안 했는데 견제가 하는 게 느껴지고 눈치를 보고 뭐 이런 공기가 좀 그렇게 확 밝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남의 상견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고. 자,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할 거예요. 네. 우리 막내 남동생이 선택한 그 신부감은 또 괜찮을 겁니다. 동생을 믿으시는 거예요. 누나가 나가주시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매형이랑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잘하고 오시고요.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의 077. 긴 문자는 합쳐서 고릴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듣기만 하는 건 쇼다노니 아니에요. 참여하세요. 문자라도 보내요. 세안도 보내고 방청도 오세요. 광고 듣고 백투더컬투쇼로 갈게요. 광고요. Here we go.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6: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5: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6: 명함 패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Back to the Culture Show la, la, la, la. Back to the Culture Show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시간은 2017년 12월로 가겠습니다. Nice. 2017년 12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들춰봤더니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2017년 연말 차트에서 우리 방탄소년단 BTS가 톱 아티스트 부문 10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빌보드가 매년 12월에 공개하는 이 차트는요, 미국 내 라디오 방송의 수, 뭐 앨범 판매량, 음원 성적 뭐 여러 가지를 토대로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차트이기도 하답니다. 그래, 이런 차트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BTS는 한국 가수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콜드플레이, 아리아나 그란데, 와우, 마룬5를 제치고 12위에 올랐어요. 와, 그때 당시 1위는 에드시런이었고 2위는 브루노 마스였다고 합니다. 대단했던 일인 거죠. 2017년 12월 여러분은 어떤 추억 있나요? 자,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으니까 2017년 12월에 그 당시에도 컬투쇼는 함께 했었으니까 그때 컬투쇼 사연진 명품 레전드 베스트 사연과 각종 시기의 컬투쇼 레전드 사연들을 엮어서 여러분께 쭉쭉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뭐 듣긴 하실게요. 자, Back to the Culture Show.
8: 이지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좀 엉뚱한 면이 많은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어요. 친구가 아는 일본어라곤 기본 인사가 다였죠. 그래도 어찌어찌 여행을 가다가 전철을 탔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실수로 앞사람의 발을 밟아버린 거예요.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이씨! 오이씨! 오이씨!
9: 맛있다! 아, 맛있어!
8: 발을 밟힌 남자분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9: 발 밟는 재미가 아주 맛있었나 보네요.
10: 지명희 씨.
11: 아침마다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출근길 버스는 항상 붐비죠. 그날도 겨우겨우 버스에 몸을 싣고 가는데 다음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어찌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가 힘겹게 출발하려는 순간 저 멀리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12: 버스야! 좀 기다려!
11: 다급하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달려오셔서 운전기사 아저씨도 그 아주머니를 기다려주셨죠. 버스문이 열렸고 덜컹 아주머니는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계셨어요. 버스 계단을 오르던 아주머니는 교통카드를 찾는 듯 주머니를 탁탁탁 치더니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12: 어머머머머
11: 다들 바쁘고 급한 출근 시간이라 왜 저러실까 하는데

0: 미용실 아주머니의 말. 어머머머 어머 나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탔지? 어머머 어머머머머
1: 진짜 어이없다.
0: 아줌마는 양손 가득 재활용 쓰레기와 20리터 쓰레기 봉투,
1: 큰 봉투네 쓰레기 20리터면,
0: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집안일 하다가 그냥 나오셨는지 고무장갑도 끼고 계셨어요. 아줌마는 호통한 웃음을 지으시며 사라지셨고 버스 안에 승객들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1: 와 대박. 야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걸 들고 그냥 타셨을까.
2: 즐거운 드라이브라는 네, 사연이고요. 이다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다은인데 남자분이세요. 네.
3: 안녕하세요 이다은이에요.
2: 이런 거죠.
4: 네. 우와.
2: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 아이디로 사연 올립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여자친구 성함이 이다은 씨입니다. 휴일을 맞아 캠핑하러 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저희는 늘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음악을 듣곤 하는데요. 주로 8, 90년대 옛날 가요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노래에 심취했는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꾸로! 그래서 저도 이어서 따라 불렀죠. 나가버리고
4: 마지막 콘서트
1: 네. 석철이 형의 노래. 네.
2: 그랬더니 갑자기 여친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자기 말이 말 같지 않냐면서.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다 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노래는 뭔 노래! 카메라! 100km라고! 알고 보니
4: 아 100km?
2: 앞에 과속 카메라가 보여서 100km!
4: 거기다 대고 속도 줄여! 그랬더니
2: 나가버리고
0: 이 자식이 미쳤나? 100km!
2: 나가버리고
0: 뭐하는 거야?
2: 네, 라고 외친 거였는데 전 그게 노래인 줄 알고 그만. 덕분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규정속도 잘 지켜가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5: 재밌는데요. 자 이게 우연찮게 음정이 딱 맞았나 봐요 거기에.
6: 자, 손광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굴삭기와 동광이. 12년 전 중학교 2학년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유스 호스텔에서 숙소를 배정받고 짐을 푸는데 한 선생님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7: 아니 갑자기 수도가 공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애들이 어디서 씻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6: 갑작스런 수도관 공사로 내부 샤워장을 쓸 수가 없었고 운동장 한 구석에 있는 간이 샤워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총 3개 학교가 같이 수련회를 온 상황. 동광이가 갑자기 바지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8: 야 애들 몰리기 전에 빨리 씻고 오자.
6: 그 순간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그 말에 빠르게 세면도구를 챙겨서 샤워장으로 뛰었습니다. 운 좋게 저희가 제일 먼저였고 6명의 친구가 다 같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5인용이라 한 명이 빠져야 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동광이가 빠지게 됐고 샤워장 옆에 혼자 씻을 수 있는 천장이 뚫려있는 진짜 말 그대로 1인 간이 샤워장에서 씻게 됐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포크레인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저희 5명은 부랴부랴 씻고 나왔고 옆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오던 포크레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의 삽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니 동광이가 씻고 있는 간이 샤워장을 치고 나갔어요. 간이 샤워장이 쓰러지고 자욱한 연기가 사라진 뒤 동광이의 나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으로 나오던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동광이를 보고 비명을 질러댔고 운동장의 모래와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동광이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면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소리를 지르며 뛰었어요. 저희를 발견하고 뛰어왔지만 저희도 동광이가 창피해서 외면하고 도망쳤어요. 운동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방에 도착한 동광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란죄로 화를 내셨을 선생님들도 불쌍했는지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셨고 수련회 내내 스타로 남은 동광이의 나체는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0: 아, 되게 불쌍하다.
1: 익명을 요구했어요. 아는 사람 얘기를 1인칭으로 올립니다. 오늘 이런 게 많아. 저희 아버지는 술이 취해도 전혀 티가 안 나세요. 얼굴도 안 빨개지고 발음도 정확하시고 똑바로 굴었어요. 근데 사물을 잘 구분을 못하세요. 어머니의 성화에 아버지는 늘 술을 안 마시겠다고 각서를 쓰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2: 촉이 온다. 촉이와 네 아빠가 술 마실 때가 됐는데.
1: 그날은 특히 어머니께서 경계하셨어요. 아버지 월급날이었거든요.
2: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지금 술 마시지?
3: 아니야. 차가 막혀서 곧 도착해.
1: 아버지는 아주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하셨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두 손에 구겨진 신문지를 한 움큼 조심스럽게 들고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또 또렷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문지를 들고 있는데 아버지 그게 뭐예요? 또렷하게
3: 피둘기다.
1: 술이 안 취하셨다는데
3: 피둘기다.
1: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요. 신문지를 뺏어서 구겨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지가 부시럭거릴 때마다
3: 피둘기야 울지마 피둘기야
1: 절규하시며 필사적으로 막으셨어요.
3: 가요 우리 피둘기 피둘기야 피둘기
1: 뭐? 가요 피둘기? 어머니는 라이터로 신문지를 태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망할 피둘기를 동닭으로 만들어버려야겠네 피둘기야. 아버지는 저한테 네 엄마가 비둘기를 죽였다며 오열하다가 잠이 드셨어요.

0: 마지막 춤을.
1: 야, 이거를 이어폰 꽂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게 와, 상당히 그냥 야릇하게 들리네요.
0: 마지막 춤을
1: 이렇게 들리네. 와, 좋습니다. BTS. 아, 정말 대단한 제 동생들이죠. 아, 나이는 제 동생들입니다. 피 탐는 물 들으면서 저는 입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0: 요즘 혹시 도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1: 저는 최근에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진짜 못하거든요. 종종 금손이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제대로 화장을 배워서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2: 홈트레이닝이요. 집에서 운동을 시작해봤어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꾸준히 하기가 힘든데 동영상 보면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서 몸 만들기 도전해보고 있어요.
3: 도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끔은 남의 시선보다 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해보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아름다우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show.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2: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컬투쇼. 자, 2017년 12월로 함께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쇼다람들이 보내주신 고마운 그때 당시 추억담 몇 개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한경화씨.
3: 2017년 12월에 남편이랑요 설산으로 유명한 지리산 노고단 찍고 온천 가서 피로를 싹 풀었어요. 다음날 화개장터 구경 갔다가 제첩국 한 그릇 먹고 속 풀고 왔네요. 전라도 화경장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의 맛있는 제첩국도 먹고 싶어요.
2: 어떤 식으로 예,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화개장터 노래만 듣고 그지. 너도 안 가봤잖아. 아, 노고단은 가봤다. 지리산 노고단. 오. 자, 8659님 인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약간 뭐 설렐 것 같은데 그죠?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면은 비행기 탈 때부터 좀 설레잖아요. 베트남 다낭으로 3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첫 해외여행이 너무 좋아서 그 후로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폴란드로. 와, 9일 일정이 잡혀있어요. 우와, 지금부터 설렘 설렘 설렘 합니다. 와, 매년 여행을 다녔구나. 부럽다. 부러워. 해외여행을 막 그냥 언제쯤 라디오를. 에이, 아닙니다. 2439님 넷째를 임신한 지 3개월째 됐을 때네요. 셋도 힘든데 넷은 어떻게 키우나 싶었는데 교정기 낀 남편의 입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넷째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막 교정기 낀 남편이 교정기를 한껏 뽐내면서 막 좋아했나 보다. 임신 소식 알고 해벌 죽었더라고요. 벌써 막내가 말썽꾸러기 건강한 초2가 됐습니다. 아, 그때 막내가. 컬투쇼 20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아, 2439님 본인도 힘드신데 컬투쇼 20주년까지 축하를 해주시고. 자, 아, 애국자십니다. 4명을 또 이렇게 4남매를 키우시는데 파이팅입니다. 2439님 응원할게요. 자, 계속해서 컬투쇼 레전드 사연 몸 쭉쭉 갑니다. 한껏 웃어보실게요. 아, 이렇게 말이에요. 예. Back to the 컬투쇼.
4: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5: 경산에 사는 여중생입니다.
2: 좀 더 어리게 여중생인데.
5: 죄송해요.
6: 괜찮아요.
5: 아는 선생님께 들은 얘기를 이래.

0: 2층 시점으로 써볼까 해요. 장난기 많은 30대 중반 남자 목소리로 해주세요.
1: 이거 뭐야 갑자기. 그날은 고향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어요. 저희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라서 30층까지 있었어요. 되게 높네요. 저는 18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30층에 있더군요.
0: 에잇!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1: 그때 괄약근에 힘이 빠지면서 방귀가 나올 것 같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길래 힘을 풀었습니다. 빵! 그러자 번쩍 하면서 1층 로비에 있던 전등이 갑자기 켜졌어요.
2: 아이고, 센서등.
1: 센서등이 켜진 거죠. 그와 동시에 1층에 사는 잘 모르는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0: 아이고, 혹시 뭐가 터졌어요?
1: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실실 웃으면서 글쎄요, 뭐 어디서 뻥튀기 하나 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 이란 시...
4: 이란 제목입니다.
3: 네.
4: 비오는 오후 버스 정류장 빽빽한 우산 숲을 뚫고 내 귀에 정확히 때려박히는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문장력이 좋다. 빽빽한 우산 숲을 뚫고 내 귀에 정확히 때려박히는 우와.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 우와.
0: 대변이니 소변이니?
4: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경질적.
3: 신경질적.
0: 대변이니 소변이니?
4: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딸과 엄마가 있었죠. 5학년으로 보이는 5-6학년으로 보이는 딸은 난색을 금치 못하며 꿈틀대고 서 있었습니다.
0: 대변이야 소변이야.
4: 누가 봐도 급동이 기색이 또 급동이 왔구만. 급동이 기색이 역력한 딸에게 엄마는 가차 없이 계속 물었죠.
0: 큰 거야 참아볼게. 아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대변인지 소변인지 참을 수 있을 정도인지. 지금 버스가 들어오잖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아 정말. 버스 카드 꺼내지 마. 엄마가 두 사람 찍을게.
4: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고 우산을 접으며 버스에 올라선 엄마는 기사님께 말했어요.
1: 진짜 이랬다고?
0: 대변 하나 소변 하나요?
1: 진짜 이랬다고?
5: 헷갈린 것도 계속 대변 소변만 하다 보니까.
0: 아니 큰 건지 작은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변인지 소변인지 얘기를 하고 그래. 너 카드 찍지 마. 엄마가 찍을게. 대변 하나 소변 하나야?
3: 내 인소인이 아니고 대변 하나 소변 하나요? 엄마!
4: 머릿속으로는 분명 중학생 한 명 어른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변을 내뱉었어요. 이게 웬 변인지 기사님의 실성하신 듯 퍼진 파한 대소는 다음 정류장까지 계속됐습니다.
5: 아, 재밌는데요?
6: 아 재밌네요. 개인 하나 소인 하나.
7: 이강건 씨 마포구에 홀로 사는 27세 남성. 저는 음악을 하는데요. 나중에 성공해서 TV에 나가게 되면 라디오스타에서 풀어내려고 아꼈던 사연인데.
3: 좀 더 참지 그랬어.
7: 제가 성공하기 전에 라디오스타가 먼저 종영할 것 같아서 컬투쇼의 사연을 보냅니다.
3: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7: 저희 엄마는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마을 이장님이 대신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등록을 해주셨대요.
8: 이장님이야 우리 딸내미 그 출생등록 좀 해줘서. 아 그럼 뭐 해줘야죠. 이름 뭘로 줄 건데요?
9: 숙희.
8: 숙희로 지었다 아닙니까? 오키도 아니고 숙희. 아 잘 지었네요. 안 그래도 뭐 오늘 읍내 나갔다 이거 올 일이 있었는데 얼른 갔다 올래니까 막 기다리세요.
7: 그렇게 면사무소 출발하신 이장님은 가시던 길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정자에 잠깐 앉으시다가 가야지 하시며 앉으셨고 두부김치에 막걸리를 드셔버리게 됩니다. 얼큰하게 취하셔서 면사무소에 도착을 했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8: 아 뭐 출생 신고하려고 왔네.
7: 아 그럼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8: 가만히 있어볼래야 주소, 출생일, 성별. 근데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야 이거 대수신 좀 봐라 이거 막걸리 먹고 이거 잊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7: 그러다가 숙희에서 숙자가 번뜩 생겨나서 숙이라고 쓰셨대요. 이들을 출생신고해드리면 되나요?
8: 그래 그냥 해주세요.

0: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오신 이장님. 내가 그 출생식을 잘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자기 이게 뭐고 이게. 쑥. 쑥. 미쳤나 이게. 할아버지는 정말 심하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백씨였어요. 백숙. 엄마는 40년 동안 백숙으로 사셨어요. 닭백숙, 오리백숙. 별명도 옵션으로 달고 사셨어요. 결국 개명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아 이름이 뭐 이름 뭘로 할까? 40년을 백숙으로 살았는데 아 이번엔 꼭 예쁜 이름을 지을 거야. 꼭 한참 고민하던 엄마는 아버지가 평소에 백지영이라는 가수 이름을 좋아하셨고 유레카를 외치며 홀로 개명을 하셨어요. 맞아 이름이야. 엄마는 백지영에서 한액을 추가 한액에 추가된 백자영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새 이름을 듣고 할 말을 잃으셨지만 백지영으로 안 한 게 다행이라며 양심은 있네 라는 말로 그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1: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의 사연이군요. 자, 비타민의 진실.
2: 작년 겨울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마지막 실습지인 보건소에 가게 됐죠. 보건소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에이즈 또는 결핵 예방 사업, 건강관리실, 금연 클리닉, 방문 보건실, 모자 보건실 등등등등등등. 제 친구는 금연 클리닉에서 하루 동안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웬걸 학생들이 앉아있는 탁자의 중간에 솔라땡이라는 비타민 C 제품이
1: 뭔지 아시죠? 그죠?
2: 예쁜 통에 가득 담겨져 있더래요. 그건 금연 상담을 해오시는 흡연자분들을 위한 것으로서 금연 클리닉에서 나눠드리는 흡연 방지용 품목 중 하나였죠. 입속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데 마음씨 착한 선생님들이 친구한테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얼씨구나 신나다 친구는.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는 기분 좋게 금연 클리닉 실습도 마쳤죠. 사건은 이때 터졌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서 보건소 중앙 출구로 나가다가 원무과 앞에 놓여있는 예쁜 모양의 상자를 보게 됩니다. 상자 속엔 아까 실습하면서 먹어댔던 비타민C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친구는 쪼르르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에 있던 비타민C들을 모조리 가방으로 쓸어 담았어. 그 모습을 본 원무과 직원들의 표정은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듯 경악을 금치 못했죠. 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비타민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은과 동시에 가방을 열어 아까 미친 듯이 퍼담았던 비타민C를 하나 꺼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방 속에는 비타민C가 아닌 비타민C와 모양이 똑같은 콘돔들이 수북히 쌓여있었어.
3: 아 그렇지. 하나 크기가 똑같지. 하나씩 자르면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4: 그렇죠. 아 콘돔이랑 비타민 같은 거.
3: 예, 이게 뚝뚝 떼는 거잖아 그게.
4: 그렇죠, 그렇죠.
3: 예, 근데 그게 하나만 잘라놓으면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예,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게 뭐야. 그리고 수북히 가져나왔으니
2: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예방사업도 하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출구 앞 원무과 자리에 에이즈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상징인 콘돔을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자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그걸 그 친구가 미친듯이 가방에 막 쓸어 담아서 이상 추운 겨울에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어요.
5: 물리치료실에서 라는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저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하루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분께 전화가 왔는데 그 통화 내용이 들리더군요. 예, 여보세요? 예, 형님. 예.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6: 하성원 씨가 받고 있나 보죠.
5: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잠시 듣더니 아니요. 아니 물리치료 받고 있다고요. 아니 멀리서 쳐맞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 받고 있다고. 아니 물리치료 받는다는 거 어떻게 멀리서 쳐맞는다고 들을 수 있죠? 이런 사연이네요.
7: 어디가 멀리서 쳐맞는다고?
5: 아니 멀리서 쳐맞는 게 아니라 멀리 치료 멀리 쳐맞

0: 드려.
1: 자, 황돈규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육군 항공부대 통신교환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외 내부에서 전화가 오면 원하는 부서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자대 배치받고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배우기 위해 선임들 옆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정상병님과 저보다 한 달 선임인 이이병님이 있었죠.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이병이 이제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통신보안! 네! 땡땡땡 교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이병님이 수화기를 들고 정해져 있는 멘트를 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군요. 운항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단장님 타신 헬기 출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네, 헬기가 이제 출항을 했다는 거죠. 이이병님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신과장님께 가서 정말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장님이 타신 헬기 추락했다고 합니다.
2: 야 이건
3: 큰 야, 미쳤다. 사고. 야 그러면 난리가.
1: 이건 난리가 큰 사고잖아요. 어이. 놀란 통신과장님은 급하게 뛰어나가 활주로에 가서 확인했지만 추락한 헬기는 없었어요. 이이병님은 그날 통신과장님께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몇 시간 후였습니다. 일도 많이도 생기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상병님이 통화를 받았습니다. 통신보안 땡땡땡 교환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역시나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들려왔고요. 어, 나 이녹기 준인데 정비실 연결해. 이녹기 준님이라고 정비 장교님이 계시는데 평소 무섭기로 되게 유명한 분이셨대요. 근데 정상병님은 어? 잘 못 들었습니다. 나 이녹기 준이라고 정비실 연결하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이녹기 준이라고.
4: 이녹기
3: 미쳤네.
4: 이혼진데스까? 이녹기.
1: 이녹기. 이녹기.
0: 이혼진데스까? 그 와중에 다나카를 쓰셨네요. 이혼진데스까?
1: 야, 야, 이 비리리야. 너 누구야? 너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만히 있어. 뚜뚜뚜. 잠시 후 이녹기 준이는 통신과로 직접 찾아와 정상병님께 제대로 훈계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업무를 배워서 신속 정확한 교환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와. 아니, 야 근데 야 통신병의 상병 정도면 한참 근무한 거 아니에요. 야, 야 얘는 뭐냐?
3: 일병, 이병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
2: 아. 헬기가 뜨질 못했겠네요.
3: 수락을 하고.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

0: 싶어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요즘은 서감 생소금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자, Back to the Culture Show.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가 어디로 과거를 떠나볼까요? 한참 과거로 갑니다. 이제 2009년 9월. 2009년 9월. 이때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선동여왕이에요. 네, 선동여왕이 화제가 됐었고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장편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사극은 그랬죠. KBS도 그렇고 이건 MBC 거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2부작. 와, 엄청났네. 야, 이게 뭐 돈 좀 들어왔겠다 이 배우들, 그지? 아, 62부작이니까. 와, 한참 그때 이제 방영이 되던 시기인데 고현정, 카리스마 있는 연기, 이여원 그리고 김남길 씨의 연기가 아주 인기를 끌었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주말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 야, 이거 KBS 드라마인데요. 예, 손현주, 박선영, 이필모, 유선 배우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무려 44.2%. 와, 이때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2009년 9월에. 지금은 드라마 뭐 공중파에서 잘 나간다 그래봐야 10% 겨우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2009년 9월. 아, 청취율이 우리도 이제 10%. 화이팅! 예. 라디오 청취율. 야, 진짜. 10% 만약에 두 자릿수가 되면 우리 방송놈들을 쫙 이끌고 어디론가 떠날 겁니다. 자, 우리 쇼다운들은 이 당시 어떤 추억들이 있나요? 2009년 9월에 말이죠. 기억나는 추억담 보내주세요. 자, 샤베 1077 50원 긴 문자는요 50원. 고릴라는 무료 무료인데 안 보낼 거야. 네,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3, 4부로 넘어갑니다. 이때 당시 이태했던 노래 중에 이 노래 들을게요. 내 귀의 캔디. 아, 백지영, 옥태견. 야, 이게 그때 또 유행했던 노래구나. 자, 저는 3, 4부로 넘어갈게요. 노래 갑니다. 내 귀의 캔디.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 인쇄는 와우 프레스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친구 뒤에서 자출 그할티쇼 3부의 문이 열릴 거야. 열린다. 오, 열린다, 열린다. 오,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문이.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잠시 후 토요일 코너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토요일 텐션 남매. 아, 랄랄 무조건 오죠. 예, 딕펑스의 태연이도 오늘 함께 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컬투쇼의 마지막으로 왔던 게 바로 2022년. 어우,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만에 지금 컬투쇼를 찾아줬습니다. 아, 데뷔 전에는 버스킹을 많이 해서 거리의 디바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가

0: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저는 이렇게 한동안 저 활동을 안 해갖고 근황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활동을 하네요. 저는 뭐 이분의 목소리 참 좋아합니다. 4월 23일에 1년 10개월 만에 신곡이 나왔는데요. 노래 제목이 멈춰버린 시간의 끝에라는 곡입니다. 바로 임정희. Music is my life. 임정희. 우리 또 그동안의 근황 얘기도 좀 들어보는 그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희 씨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네, 광고 듣고 우리 갑자기 또 방청객 때 소리 지르고 박수 치십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3: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두시달치 걸치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증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인섬에서 스카이라인 G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편한 조끼하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려버립니다.

0: 신청을 하나도 불러드립니다. 봉평 막무가내 G-Sing 라이브 쇼 사랑의 콜센터.
1: Let's get it on.
0: 와우.
1: 오케이.
0: 신나 신나. 이게 콜센터의 바로 텐션입니다.
2: 맞습니다.
0: 자, 토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 주는 텐션 남매 딕펑스 김태현 그리고 서빈이 엄마 랄라.
2: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서빈이 엄마 랄라입니다.
0: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데뷔 전에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거리의 디바로 불렸던 이분은
1: 커바.
0: 2005년 다 같이 Music is my life. 이거를 부르면서 데뷔를 했고 눈물이 안 났어 시계태엽 사랑아 가지마 나 돌아가 진짜 일리 없어 골든 레이디. 아, 수많은 히트곡을 가진 가수. 요즘엔 아들을 키우면서 또 엄마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수 임정희.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정희입니다.
0: 그러니까.
3: 너무 좋아요.
0: 아니, 저는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고 오늘 그냥 오랜만에 뵌 거 너무 날씬해져서 나타난 거야.
2: 네네네.
0: 아. 출산했다는 소식을 또 깜짝 놀란 게 와, 살을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3: 아니, 근데 제가 저 출산할 때는 70kg가 넘어갔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난 지금도 넘는데.
2: 근데 그게 아직 안 빠진 거고.
1: 그래서요?
3: 근데 너무 예뻐요.
1: 아니, 어떻게 뺀 거예요?
3: 아니, 근데 이제 아기를 처음 낳다 보니까 이 아기를 케어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100일 동안.
2: 모성애로.
3: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것보다 아기를 보면서 행복하니까 오히려 막 밥을 많이 먹고 제가 막 야식도 먹고 군것질도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기랑 놀고 아기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대. 어떻게 된 거야?
2: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1: 책임감이 뭐야?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식에 대한 좀 집착이 더 이제 커가지고 약간 그 불규칙하게 먹는데 그 불규칙하게 먹는데 폭식하면 더 많이 찌는 거 아시죠?
0: 그치.
1: 한 끼를 먹어도 그렇게 갑자기 짜증만 막 폭식하고.
0: 그러니까 서빈이 재우고 밤에.
1: 네, 막 먹고.
2: 야식을 많이 먹었고.
3: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또 앨범 이제 컴백 오랜만에 하니까 막판 한 두 달은 좀 폭독하게 하긴 했어요.
1: 네.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아이 나니까 어때요? 엄마가 되니까?
3: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1: 그죠?
3: 하잖아요.
0: 있어, 그런 게 있어.
3: 저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1: 맞아.
3: 뭘 달라져 그냥.
1: 맞아.
3: 그랬는데 낳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도 정말 너무 좋았고
1: 지금 뺐지? 예뻐!
3: 이거 네 그 조리원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0: 네, 조리원이네요.
2: 아, 네. 귀엽다.
3: 근데 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1: 인류애가 생기죠?
3: 네?
1: 인류애
3: 너무 모든 아기들이 다 예쁘고
1: 생기지 않아요? 진짜 내 애가 내 애만 이쁘고 막 그렇게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0: 여기 오늘 초등학생들 많이 왔잖아요.
1: 너무 예뻐.
0: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기들 다 커서 이렇게 됩니다.
3: 어머니세요?
0: 예, 어머니겠죠.
1: 너무 동안이시죠.
3: 너무 동안이시다.
0: 예.
1: 그래.
3: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놀랐어요.
0: 그러니까
1: 다 이뻐 보인다니까.
0: 그러니까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게 됩니다. 엄마가 되면. 오, 남편이 여러분 발레리노예요. 발레리노. 김희현 씨.
3: 네.
0: 유명한 발레리노. 태교도 발레 공연으로 했다고 하던데. 그죠?
3: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이 국립발레단에서 이제 14년 동안 활동하고 퇴단한 다음에 또 티칭하려고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임신 준비하면서도 가서 운동하고 지금도 발레 공연도 보고 발레를 또
0: 배우기도 하고
3: 배우면서 네, 그래서 그냥
1: 그럼 막 태교할 때랑 뭐 이렇게 약간 다이어트 하실 때나 남편분들이 뭐 자세나 이런 거 봐주시나요?
3: 아니 근데 저는 남편이 한 번도 레슨 해준 적 없고
2: 왜요?
3: 그냥 가서 저희 스튜디오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워라.
2: 왜지?
3: 물론 가족끼리 하기가 좀 어색한가?
2: 약간 운전면허 운전 그 알려주는 거랑 비슷한
1: 그러니까 느낌인가요? 저는 엄청 더 혹독하게 막 가르쳐 주실까 봐.
3: 근데 한 번 했다가 저도 살짝 질렸어요. 너무
1: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 가족은 세계도 없고 운전도 안 돼.
0: 굶기를 가르쳐주면 안 돼.
1: 맞아. 뭔가를 가르쳐주면 안 돼.
0: 남편이 발레리노면 우리가 평소에 남편들이 집에서 돌아다닐 때 쿵쾅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 발레리노는 층간 소음이 없겠어요. 그죠?
3: 근데 진짜
0: 사뿐사뿐 이렇게
1: 애기 나오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알죠? ASMR.
2: 최고의 남편이다.
3: 아니 근데 진짜 저 오빠 얘기하셔서 진짜 평소 때 못 느꼈는데 저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여보 부르면 깜짝 놀랐는데 욕이 와 있어요 뒤에.
0: 야, 사뿐사뿐.
3: 사뿐사뿐 와가지고 근데 그게 만든 거

0: 그러니까.
1: 오.
0: 야, 그러면 뒤꿈치 거의 닿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1: 네, 거의 닿지 않고 사뿐사뿐. 오, 맞아.
0: 오, 그런 재미나는 때.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1: 하임.
0: 하임이.
1: 네, 하임, 하임이어서 네, 그 그냥 뭐 성경적으로 약간 생명이라는 뜻이고.
0: 아, 하임.
1: 그리고 김은 이제 아빠 성이잖아요. 네. 제가 임 제 이름을 또 좀 넣고 싶은 거야. 어, 어. 이름은 세자인데.
2: 그래서 이 임을.
3: 아, 임을.
1: 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막 꾸겨 넣었어요. 제
0: 김, 임, 하임이에요.
1: 김하임.
3: 하임에도 마지막에 임이.
2: 왜 김하임정이로 하지?
0: 우리 엄마 아빠 성을 다 집어넣는 아이도 있더라고.
1: 어.
0: 그런 아이.
3: 아, 그렇죠. 앞에다가.
1: 그래서 저도 김임할 수 없어요.
2: 일부러?
0: 임자가 들어가서 상관없네.
1: 네,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살짝 네, 엄마의 사랑도 좀 넣어주고 싶어서.
2: 오, 이름에. 신기하다.
3: 의미가 있다.
0: 네. 그러네. 우리 개그맨 윤택 씨 자연인.
3: 네. 네.
0: 윤택 씨 아들 이름이 하임이에요.
2: 오.
1: 오.
2: 윤하임.
0: 그렇습니다. 임정희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 1년 10개월 만에 임정희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곡인가요, 임정희 씨?
1: 제목은 멈춰버린 시간의 끝에라는 곡이고 사실 제가 오랜만에 또 컴백하고 아기 낳고 이제 몸 회복 때문에 조금 마음을 비우고 음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활동했던 곡 중에 제일 높더라고요, 이 곡이. 그래서 저 원래 또 컬투셔 되게 재밌고 즐겁게 오고 싶었는데 라이브 부담 때문에 살짝 지금
0: 그래요?
1: 좀 부담이 돼요.
0: 아, 저는 낮에 라이브 하는 게 가수가 쉽지 않거든요.
3: 맞아요. 시간이 좀 이르긴 해요, 지금.
2: 아니, 아이를
0: 낳고 너무 기대에 찬 눈으로 좀 쳐다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2: 아이를 낳고 제일 높은 곡을.
1: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 의도는 좀 가볍게 그냥 편하게 오랜만에 그냥 컴백하고 이렇게 활동을 재개한다는 느낌이었는데
0: 그런데
1: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2: 역시 엄마는 강하다.
3: 엄마의 힘으로.
0: 지금 뭐 아이 나놓고 이제 돈 벌러 나오셨어요.
1: 네.
2: 강하게 갑니다. 매일 높게.
0: 이 곡은 뭐 어떤 스타일의 곡인지.
1: 이제 뭐 제가 많이 들려드렸던 팝 발라드 좀 그런 발라드. 조금 슬픈 가사인데 사실 좀 행복하고 밝은 노래를 좀 컴백을 하고 싶었는데 이 곡을 가이드를 듣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곡 분위기상 뭐 밝고 행복한 곡보다는 조금 사랑이 확 이렇게 뜨겁게 타올랐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이제 이별을 예감하면서 붙잡고도 싶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약간 이런 슬픈
0: 오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1: 네네네 맞아요.
0: 야, 신곡인데요. 편곡을 최소화해서 보컬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러니까 보컬이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곡들이 많죠.
1: 네.
0: 예. 네, 반주들이 조금 이제 뒤로 가 있고.
1: 네. 그래서 나 노래 잘합니다. 이것도 좀 더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0: 오랜만에 나 임정이야. 왜 이래 진짜. 뭐 이거잖아요. 그죠?
1: 근데 네, 너무 부담이 되네요 지금.
2: 더 힘들어지겠네. 노래방에서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은 음원을 남자키로 바꿔야겠다.
0: 자, 우리 임정희 씨가 라이브를 또 지금 바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1: 네,
0: 준비되시면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잔 하시고. 자, 멈춰버린 시간의 끝에. 자, 준비되시면 노래 듣겠습니다. 임정희의 멈춰버린 시간의 끝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1: 아! 아이 뭐야? 아니 노래가 노래가 더 늘었잖아.
2: 아니 말이 안 나와요.
1: 뭐야? 야.
2: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1: 와, 아니 머라이어 캐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게?
2: 아니 진짜.
3: 아니 보통 이게 훅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부분은 되게 쉽게 만들어가지고 따라 부르게 해주는
1: 반복되는 부분은
3: 이게 반복이어서 따라하기가
2: 와.
1: 아, 이분 그 의견이 진짜 정확한 의견인 것 같아요. 4251님 어디 계세요? 방청객인데 저분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4: 등남도 하시고 득음도 하셨어요. 노래 너무 잘 불러요.
5: 와. 출산을 하면서 힘을 주고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득음을 하는 더
3: 그때 딱 줬던 힘이
5: 레벨이 업이 된 것 같아요. 네.
6: 죄송한데 제왕절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1: 수술의 힘이었군요.
2: 아이를 안고 매일 재우면서 이게 힘이 생겨요.
3: 안전의
2: 힘이 생기고.
1: 자 이제 우리 임정희 씨를 모시고 사랑의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컬처 문자 게시판을 아무 문자나 뒤져갖고 그냥 하나 뽑아갖고 읽어드린 다음에 그냥 전화를 사정없이 걸어버립니다. 누구는 전화 오는지는 몰라요.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하자마자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3: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 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시고 누구세요 하고 끊어버리시거나 왜 그러세요 하고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면 선물은 없어요.
1: 네, 날아갑니다.
3: 맞아요.
1: 보이스피싱에서 노래 불러주지 않습니다. 컬투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랑의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자는 어김없이 랄라.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2: 자, 오늘은 좀 신나는 노래 이승기님의 스마일보이 준비했습니다.
1: 스마일보이 후보 문자를 임정희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6: 제 나이 45.
1: 9869님.
6: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힘드네요. 제 나이 45, 물류기사라서 늘 라디오만 듣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요. 11명 친구 모임에서 저랑 그 친구만 영원한 총각일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결혼한다지 뭡니까? 45세.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는 의리 없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재현 축하한다 짜샤. 잘 먹고 잘 살아라 짜샤.
1: 야 짜샤.
2: 네. 아 혼자 남은 거네요?
1: 혼자 남았네. 아,
2: 이 사연도 좋은데요? 주재현까지 결혼하고 혼자네요. 이러면 되잖아.
3: 딱이다 딱이다.
1: 물류하시니까 아마 지금도 차에서 뭐 물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음 거.
2: 네, 6100님. 안녕하세요. 어제 단골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균디를 뵈서 깜짝 놀랐어요.
1: 나를 봤어?
2: 방청도 여러 번 갔던 쇼단 언니라 너무 반가웠지만 방해될까봐 말은 못 걸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대각선자리라 계속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에 회도 꼭 드셔보세요. 거기

0: 회랑 매운탕이 진짜 맛있어요.
1: 기억나세요?
2: 내가 뭐 먹으러 갔나? 횟집에 회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뭐지? 뭐
1: 약간 식사류?
2: 딴 거 먹었나?
1: 식사하시러
2: 그랬던 모양인가?
0: 아, 컬투샷 이렇게 보내셨어요.
2: 4월 27일에
0: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1: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또 이제 신청이 또 왔어요. 컬센터 신청이 없는데
2: 저희 게시판이 따로 이제 신청을 안 받거든요.
1: 네, 신청 문자가 매주 와요.
2: 전화 해버리기 때문에.
1: 네, 또 이번에 이분도 8961님인데 저도 사랑의 콜센터 신청하고 싶어요.
2: 콜센터인데.
1: 콜센터입니다. 자,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매일 학원 가고 올 때 컬투쇼를 들어요.
2: 컬투쇼를.
0: 컬투쇼를 들어요.
1: 네, 지금은 남원 축제에 갔다가 집에 가고 왔어요.
0: 아, 집에 가고 왔어요. 네. 지금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2: 5학년인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2: 자, 지금 근데 이게 아마 방학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시간이에요.
1: 그렇겠죠?
2: 저희가 지금 어린이날 다음 날 5월 6일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0: 아, 제가 약간 원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코너를 안다는 거니까 제가 확률이 높아서 전화를 드리는데 네. 오늘은 그 혼자 남으신 분께
2: 그래 그래.
0: 꼭 그 주재현 씨를 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분께 전화해서 꼭 놀리고 싶거든요. 꼭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1: 딱이다 딱이다.
2: 자, 물류기사 이분께 전화해보겠습니다. 나이 45인데 아직 솔로시구나. 9869님
3: 제가 44세 그러니까 둘의 결혼해서 4세 아기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저보단 조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2: 남편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3: 아, 남편이 조금 더 어려가지고 저보다. 예, 예.
2: 나이스.
3: 근데 45 괜찮아요. 아직 조금 더 화이팅.
2: 아, 그럼 그럼 화이팅 화이팅. 9869님 받을 확률이 제발, 높습니다.
0: 제발.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친구 주재현도 결혼하고 혼자 남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11명 친구 다 결혼했는데. 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2: 짝이 있겠지.
0: 그래서 주재현 축하한다 짜샤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사연 보내주셔서 전화드렸고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건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보이 웃으세요. 네, 끝까지 들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2: 끊으면 안 돼요. 주재현 친구분 끊으면 안 돼요. 네, 노래 나갑니다.

0: 이제 노래는 완벽했고 앤디도 완벽했고 다만 우리 주재현 친구분께서 전화를 끊지 않아야 완전한 성공이 됩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0: 어? 뭐야?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아니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0: 실패야? 실패?
1: 기분 나빴나?
2: 아니면
0: 우와.
2: 아니면 지금 뭘 옮기고 계시나?
1: 기분 나빴나
2: 봐. 계셔서 그런가?
0: 못 끊을 텐데 이렇게 되면
1: 놀리자마자 끊었대. 아 삐졌네. 아. 삐졌어 삐졌어.
0: 에이, 혼자만 남았네. 그리고 딱 아, 짜증나 끊어버렸네.
1: 아, 어떻게 하냐?
0: 예, 우리
1: 너무 놀렸나?
0: 전화는 한번 걸어봅시다. 왜 끊어?
2: 그러니까 궁금한데.
0: 예, 실패는 실패고.
1: 아, 어떻게 하냐?
3: 연결이 되지 않아.
2: 와, 넘기셨어.
0: 넘겼어. 안 받아. 긁혔어. 삐졌네.

0: 아 주재현 친구네 물류기 사라서 라디오만 들으신다면서
1: 한마디 하세요. 이게 토요일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0: 아 죄송해요 일단. 뭐, 장난인데 뭐 또 그렇게. 아 받았으면 10만 원 상품권이다. 그 상품을 드렸을 텐데.
1: 그러니까요. 아유. 좋은 인연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2: 맞아요. 네.
0: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1: 자 이렇게 해서 랄랄은 실패.
2: 실패.
0: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가 선물 못 받는 거지 뭐.
1: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뿜 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뿜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쏘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보통 커피 한 잔을 얼마나 오래 즐기시나요?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랜 시간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남동부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인데요. 보스니아 사람들은 봄과 여름이 되면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즐긴다고 하죠. 보스니아에서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방식인데요. 커피 한 잔을 1시간 혹은 그 이상 마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보스니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인데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 아닐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딥버스 김태현 랄라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임정희 씨와 함께 사랑의 거친다 4부에 불려옵니다.
1: Let's go.
0: 우리 이렇게 기세가 좋은 랄랄도 실패를 한다는 걸 임정희 씨가 보셨습니다.
2: 쉽지 않아요.
0: 예.
1: 이거 진짜 라이브라서 저희 셋 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셋 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삐지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예, 우리 임정희 씨가 맛을 잘 보셨으니까 이따가 잘하실 거고요.
2: 맞아요.
0: 우리 디퍼스 태현 씨께서 와이프랑 만삭 화보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찍었어요.
2: 야외에서 좀 좋은 날에 찍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
2: 네.
1: 예뻐요. 곧이죠? 곧 나오죠?
2: 곧이라고 하기엔 내일이에요.
1: 내일 나와요? 네. 아니,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2: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아, 축하해요.
1: 미리 너무 미리 축하해요. 축하해요.
2: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리 너무 축하합니다.
2: 순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내일 이제 수술 예정일이래요. 그래서 네네.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떨릴까요? 아빠가
2: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막 애기들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이제 저런 대화에 좀 낄 수 있겠구나.
0: 그렇지.
2: 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예, 아무튼 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0: 그래 지금 열심히 출산한 이 방송을 혹시 이제 재우 씨가 들을 수 있죠?
2: 네네.
0: 들려주신다는 생각으로
2: 네.
0: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2: 눈물 날 것 같은데.
0: 우리 아이도 아직 이름은 안 정했겠지만
2: 네네네.
0: 태명이
2: 있어요.
0: 얘기하면서 네. 아빠의 마음을 좀 전해주면 어떨까요?
1: 병원에서 들려되겠다 네. 딱.
2: 연수야 너무 고생했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줄게. 나한테 꼭 말해줘.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모랑이도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땡큐. 감사합니다.
0: 좀 더 딥하게 가다 보면 웅크랄 뭉클할 것 같아.
1: 웅크랄 것 같아 지금.
2: 나 여기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0: 이상하다 이게 아빠 되면.
2: 그러니까 마음이 좀.
0: 자, 우리 임정희 씨의 히트곡을 쭉쭉 이어서 부르는 킬링 보이스 콘텐츠 출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 띵땡이죠, 띵땡 거기. 와, 이거 총 몇 분짜리? 아, 19분 34초짜리 영상인데요?
3: 네.
0: 안 쉬고 이 노래 부른 거야?
3: 네,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0: 맞아.
3: 안 쉬고 원테이크로 쫙 가야 돼가지고 실수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는 너무 힘들잖아요.
0: 맞아, 그죠.
2: 네,
3: 그래서
2: 한 번이라도 틀리면.
3: 네. 막 되게 긴장하면서 하긴 했는데.
0: 와.
3: 네, 제가 지금 저도 활동한 지 20년 차거든요.
1: 와.
3: 네.
0: 아, 그러면
3: 저도 2006년 5년 데뷔인가? 6년 데뷔인가? 네.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곡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거라 저도 막 그 예전에 활동했던 생각들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2: 재밌겠다.
3: 네, 의미 있는 영상인데 또 많이들 봐 주시더라고요.
1: 아,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앞서서도.
1: 정말.
3: 네.
0: 이게 번슈타인이라는 아이디로 제가 정희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Music is my life인데 정희님이 좋아하는 본인 노래 탑3는 뭔가요? 라고.
1: 궁금하다. 너무 히트곡이 많아서 네. 궁금한데요.
3: 아 근데 탑3라고 좀 고르기는 좀 그렇고 사실 뭐 다 제 노래를 다 좋아해서
0: 그렇긴 하지만
1: 본인이 가장 애정하는 노래 아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좋다
0: 이분이 물어보셨으니까 좀 세 개 네. 골라주세요
3: 네 그래도 이제 Music is my life가 제 데뷔곡이기 때문에
0: 네. Music is my life
3: 네 그리고 눈물이 안 났어
2: 아 눈물이 안 났어
3: 많이 좀 불러주시고 또 후배분들이 커버도 많이 해주셔서
1: 맞아요
0: 눈물이 안 났어
3: 네, 요즘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커버곡으로
0: 그렇게 그리고, 눈물이 안 났어 그냥 네. 하나 마지막
3: 그리고 뭐 시계태엽
2: 아,
3: 많이
0: 아 좋지
2: 시계태엽
3: 그렇게
0: 그렇게 세 개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드나요? 뭐라 그죠? 분슈타인
2: 번슈타인
0: 번슈타인님 마음에 들어요?
1: 분슈타인 네. 분신
0: 야 오늘 이제 오늘 처음 들려주신 그 노래도 네. 힘들지만 네. 본인이 부르면서도 참 힘든 본인 노래들이 있잖아요.
3: 네. 그러니까 시계태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높으로 시계태엽
2: 맞아요. 힘들어 이 노래 진짜 힘들어.
3: 네, 계속 뒤에 아 이거 한 번 더 쳐줘야 되거든요.
2: 맞아요.
3: 그래서 좀 힘들어요.
0: 시계태엽.
2: 체력 그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네. 분배를 뒤에를 막 치시려면.
0: 태현 씨 힘든 노래 뭐 있어요?
2: 제 노래 중에요? 제 노래는 근데 다 뛰면서 불러가지고 숨이 좀 차지 노래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예,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네네. 숨이 좀 찹니다 근데.
0: 그러면 밴드라 또 뛰면서 불러야지 멋있잖아.
1: 네. 체력이 중요해요.
0: 자 이제 랄라는 실패하고 두 번째 주자 갑니다. 딥펑스 김태현!
1: 양양양! 과연!
0: 윤도현 밴드 YB의 나는 나비.
2: 네네네. 예,

0: 준비했습니다.
1: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0: 예. 자, 태현 씨부터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1: 네, 1118님. 초딩 둘이랑 남편이랑 통영 놀러 가려고 아침 9시에 나왔어요. 근데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지금 아직 동탄입니다. 지루한 고속도로에서 컬투쇼하는 2시간은 즐겁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참, 통영은 처음인데 맛집이나 명소 추천해주세요. 5월 1일날 보내셨어요.
0: 아, 초딩 둘이랑 남편이랑 가시는데 와, 통영에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게 주로 회 쪽인데.
2: 그렇죠. 해산물.
1: 통영에 충무김밥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충무김밥 거리. 충무김밥 거리도 있고. 네. 거기가 진짜 저 개인적으로 막 이런 회나 이런 걸 좋아하면 아이들이 네. 멸치회 무침.
1: 아.
0: 이거 진짜 맛있어요. 멸치회 무침. 이거는 서울에서는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할 때만 바로 거기서
2: 바로 이렇게 먹을 수
1: 멸치회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멸치회 무침을 이렇게 쌈에다 싸갖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
2: 고소하게.
1: 거기 그리고 이순신 무슨 공원 있어요. 통영에.
0: 충무니까요.
1: 네, 이순신 공원.
3: 케이블카 있는 데가 통영 아닌가요?
1: 케이블카도 있을 거예요.
0: 그쵸? 있을 거예요. 여승구? 바다 쪽이니까 어차피. 아, 아. 예. 자, 그렇게 한번 가보시고 되고요.
2: 네, 5601님. 균디의 똥꼬 근력 강화 운동 효과를 본 사람 접니다.
0: 그거 봐, 그렇게 똥꼬 근력. 야, 효과 본다니까.
2: 오늘 내가, 일하다가 급하게 신호가 와서 야외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잠시 당황했지만 작은 것만 해결하자 하고 뒤쪽에 힘을 빡 주고 조절해서 작은 것만 성공했어요. 오? 매일 방송 들으면서 훈련하는데 결과는 대성공! 컬투쇼요, 영원하라!
0: 그거 봐!
1: 아, 너무 웃긴다, 이거.
0: 제가 매일 시켜주고 있거든요, 똥꼬 근력 강화 운동. 똥꼬의 힘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몇 단식으로 시켜주고 있는데
2: 이거 알려주는 방송 컬투쇼밖에 없습니다.
0: 네, 해결운동이죠.
3: 아, 네. 그렇구나.
0: 열심히 하세요.
3: 네. 1110 안녕하세요. 전에 무인도에서 문자 보냈는데
0: 무인도?
3: 전화를 못 받아서 아쉬웠어요.
0: 아~
3: 오늘도 무인도입니다.
0: 왜 무인도 이렇게 가요 사람?
3: 항상 즐거운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영원하길. 5월
0: 토요일 날 보냈어. 2시 26분에 5월 2일.
2: 아, 이때 기억나요.
0: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마마무 솔라 씨가 나왔을 텐데 2025년 10월 18일 무인도라고 문자 보냈던 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돼갖고.
2: 맞아요.
0: 저희 다시 문자를 보낸 거예요.
2: 우리끼리 너무 신기하다고 무인도도 요즘에 전화가 된다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돼서 아 진짜 무인도에 계시구나 했었거든요.
0: 너무 좋아갖고 자주 가는
1: 거예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0: 무인도에 그냥 혼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또 전화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연결이. 아니 나왔겠지 이제 5월 2일이었으니까 그지?
1: 그렇죠.
2: 자주 가시네.
0: 자 그러면 태현 씨는 어디다 할까요?
1: 어디다 한번 해볼까요? 똥꼬 근력 강화 하신 분이랑 무인도 하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
2: 무인도에 무인도? 한번 해볼까?
1: 그러니까 여기 한번 궁금하긴 해요. 무인도 어디
2: 나오셨어도 궁금해요. 어딜 가시는 건지랑.
0: 야, 다시 한번 걸어보자.
1: 네, 무인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0: 자 무인도에 뭐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자주 무인도에 들어가는지 컬투쇼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방송 무조건 녹음입니다. 그래서 컬센터 녹음은 주로 수요일 날 1시쯤 진행이 됩니다. 오.
1: 여보세요?
4: 네.
1: 아까 항상 무인도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번에도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셨다고 들었고 요번에도 또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무인도인지 좀 궁금하고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가 디펀스 김태현이고요.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도 드려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끊지 마세요.
0: 끊지 마세요.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2: 궁금해요.
0: 선물이
2: 무인도.
0: 없어. 어디 무인도인지 너무 궁금해.
2: 지금도 무인도예요?
0: 무인도인가 봐.

0: 110번 1110님은 우리 태연씨 노래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아!
0: 드디어 성공이야. 무인도에서 나왔나 봐요?
2: 네.
0: 아, 다행이네. 아,
1: 드디어 연결이 됐어요.
0: 근데 전화 연결 안 돼갖고 다시 건 거예요, 저희가.
2: 어,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들었는데 그게 녹화인 줄 몰랐어요.
0: 어, 녹음이 아. 토요일 건 무조건 녹음이니까 오늘도 지금 토요일 걸 녹음하고 있어요.
2: 그러네요.
3: 아, 또 들어간 줄 알았네.
1: 그러니까 처음에 안 받으셔가지고.
0: 왜 이렇게 무인도에 자주 들어가요? 집이 없어요?
2: 네.
0: 얘는 무슨.
3: 그렇군요.
0: 아니, 무인도에 매력이 있나 보다.
2: 네.
0: 어떤 무인도,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 어, 목포에서 들어가요.
1: 목포요? 아,
3: 목포에서요?
0: 목포에서 네. 배를 타고
2: 하이도를 가서
0: 어, 하이도?
2: 네, 거기서 그냥 물이 나면 걸어서 들어가요.
0: 아, 물이 빠지면
1: 물길이 생기는
0: 물길이 생기면
2: 네.
3: 물길이 안 생기면요?
2: 못 들어가죠? 아.
0: 그럼 들어가 있다가 또 물길이 생겨 나오는 거네?
2: 네.
3: 아.
0: 배 타고 들어간 줄 알았어.
2: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목포에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요.
0: 하이도로.
1: 이게, 하이도까지.
2: 네, 이게 신안섬 천사섬 중에 하나예요. 아. 섬의 섬이죠?
0: 어, 뭐래?
1: 근데 거기 어떻게 알고 가시게 되신 거예요?
2: 거기요?
1: 네.
2: 그냥 아는 지인이 있어서 항상 가요.
0: 아는 지인? 무인도인데 아는 지인이 거기 있어요?
3: 너무 아니, 무서운데요?
1: 혹시 섬을 아니에요. 소유하셨나요? 개인적으로?
2: 아, 우리 신랑이 섬을 샀어요.
1: 섬을 사셨다고요?
3: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아, 뭔가 말투에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0: 뭐 섬주인이야, 네. 섬주인.
3: 와, 섬 무인도가 아니래. 본인 섬이네 그냥.
2: 아, 저 근데 아무도 안 사니까 무인도죠?
0: 아무도 안 살지만 섬을 소유하고 있고.
3: 섬을 샀고. 섬 소유자랑 전화 처음 해봐요.
0: 예, 와, 섬주인이야, 섬주인. 와, 섬주인 남편. 와.
1: 어, 너무 멋있다.
0: 그러면 남편은 섬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2: 아니죠.
0: 네, 집에서.
2: 네, 풀비로 한 번씩 가요. 풀을 안 비면 우리가 가서
1: 아, 풀비로.
0: 저 제 섬에 네. 풀비로 갑니다. 야, 있어 보인다. 야, 있어 보여.
3: 와. 아, 네.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섬을?
2: 그렇죠. 이제 한 번씩 이상겨울에 한 번씩 안 들어가주면 풀이 키만큼 커요.
3: 아,
0: 이거, 그러면 그 섬을 사겠다고 어디다 얘기하면 섬을 살 수 있어요?
2: 어, 섬 요즘 많이 나와요.
0: 왜? 어디 부동산에서 섬에, 섬이 나와요?
2: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에서 섬이 나와요.
3: 부동산에서 섬 팔아요?
2: 네, 국가에서도 이제 국가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지만
0: 그렇지.
2: 개인 섬들이 많아요.
0: 어, 그래요?
3: 아, 근데
1: 워낙 섬이 자그마한 섬들도 워낙 많으니까.
0: 근데 이게 물 네. 물대가 안 맞으면 못 들어가고 뭐 물이.
2: 근데 하루에 두 번이라 웬만하면 그냥 배 타고 가면 물이 나 있어요.
0: 아 진짜.
3: 이제 많이 가셔가지고 네. 아시는구나.
0: 그러니까 물이 막 너무 많이 물이 이제 생기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소유한 섬이 잠길 수도 있어요?
2: 아니요, 돌섬이라.
0: 어, 돌섬이야, 돌섬.
2: 그리고 그쪽엔 30년 전에 농사를 지어서 오. 가운데는 흙이에요. 농사를 지었어요.
0: 아~ 농사를 지었던 아~ 흔적이 있구나.
2: 네네네.
0: 어, 그렇군요. 가면 뭐 하고 그냥 풀만 배다 오세요, 가면?
3: 캠핑.
2: 네, 그런 식이죠. 그냥 캠핑식으로 하고 풀 좀 가꾸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가서 좀 재미나게 살죠.
0: 와.
3: 섬에
1: 아, 신기하다.
3: 오, 너무 신기하다.
0: 네. 부부싸움 하면 나 섬에 갈 거야.
2: 못 나가요.
0: 따라오지 마.
3: 물에 싸웠는데 혼자만 들어가고 물길 딱 이제 잠기면 너무 좋겠네요.
2: 네.
0: 끊어지고
2: 그 느낌이 참 좋아요.
0: 그 느낌이 참 좋다.
3: 아, 그런 느낌이 참 좋다고요?
2: 네네. 아무도 없을 때.
0: 아, 휴대폰이 안 터져 들어가면?
2: 아니요, 터져요.
3: 아, 그래야지. 아, 그거 위험하다 좀 약간.
2: 항상 라이도 저 SBS. 그리고 2시 거는 항상 듣고 있죠.
0: 오,
1: 라디오도
2: 친구예요, 친구.
0: 아, 친구. 친구 안녕.
2: 안녕.
0: 아, 선물 드립니다.
1: 아, 네,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2: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아니, 아닙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네.
0: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이거 방송 20년 만에 또 섬주인이랑 또
1: 그러니까요.
3: 어, 너무 신기하다.
1: 예. 신기해, 신기해. 예.
3: 어, 부동산에서 섬 판대요. 어, 나 부르마블에서 뭐 파는 줄 알았어요.
0: 어, 내놓은 섬주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1: 그러니까
3: 진짜 신기하다.
1: 궁금해, 궁금해.
0: 자, 이렇게 해서 태연은 성공이고요. 이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마지막 주제만 나왔습니다. 임정희.
3: 락 게르.
0: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0: 아 저는 엄정화 선배님의 페스티벌.
1: 어, 페스티벌. 아 신나는 노래.
2: 웃는 거야 스마일 오케이.
1: 네 노래죠.
0: 신나는 걸로.
1: 자 후보 문자.
3: 네 0790님. 제가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1: 네 응원해요. 아주.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요.
4: 아, 짧다. 예, 1060님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둘째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둘째는요 배우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수영, 농구, 승마 끝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영 대회가 있으면 나 나갈래. 농구 대회가 있으면 나 또 할래. 솔직히 말하면 아직 대회 나갈 실력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주 당당하게 엄마 참가의 의의를 두는 거야 이럽니다. 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수영대회는 안 된다고 했더니 농구대회를 나간대요. 오~ 그리고 하필 그 대회 날짜가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에요. 아~ 어쩌죠? 아~
1: 아~ 대회하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3: 대회를 많이 나가니까 또 이게 그러네. 일이 또 생기네요. 어.
1: 욕심이 있네 이 친구가. 열정이 있어. 어,
3: 승부욕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이제 실패를 두려워해서 다들 시도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너무 자존감이 높고 좋아 보여요.
4: 아 멋있다.
3: 많은 걸 다 해보고. 근데 이제 엄마가 죽어나는 거지. 여행도 못 가고
4: 계속 따라야
3: 되는 거잖아. 모든 대회 다 참가하고.
1: 이 친구는 정말 도전정신이 강한데 대회 덕후인가 봐요. 대회 덕후.
3: 어떻게 하냐 진짜.
1: 대회는 다 나가는 거야.
4: 분위기가 좋은가 봐.
3: 아 여기 어떻게 될까요?
1: 어디 갈까요 정인 씨?
0: 그래도 같이 엄마들끼리 대화가 좀 될 것 같아서 맞아. 네. 1060님한테 한번 걸어볼까요?
1: 어, 알겠습니다. 무대로 네. 오십니다. 네. 자 1060님 과연 전화를 받을지.
3: 받았다.
5: 여보세요?
3: 여보세요?
5: 여보세요?
6: 여보세요?
3: 네.
0: 여보세요? 네. 아, 자존감이 높은 딸 둘을 키우고 계신 엄마시죠? 네, 저 방금이 아니죠. 얼마 전에 엄마가 된 가수 임정인데요. 오늘 노래 선물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3: 사연 보내셨잖아요.
0: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상품 드리니까요.
1: 아, 그럼요. 그러면
0: 안 돼요. 예. 네, 노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3: 수영대회 나가고 농구대회 나가고 승마대회 나가고 그랬죠?
4: 예,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시잖아요.
1: 예, 일본 여행은 다녀왔는지 궁금해요. 네.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3: 끝까지 들으세요.
1: 예, 끊으면 손해봐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너무 좋았는데요. 과연 1060님은 임정희 씨의 라이브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자, 임정희 씨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자!
1: 안녕하세요. 컬투쇼입니다.
2: 네?
1: 컬투쇼, 컬투쇼. 네.
2: 아, 컬투쇼예요?
3: 아, 모르셨어요? 아,
1: 모르고 그냥 전화를 안 끊은 거예요? 모르고?
2: 네.
0: 아니, 왜? 뭔가... 왜
1: 안 끊었어, 전화를?
2: 네?
1: 왜 안 끊었어?
2: 처음에 이게 뭔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네. 사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1: 노래를 우리 가수 임정희 씨가 진짜 라이브로 불러준 거예요.
2: 아, 그래서

0: 진짜 윤정희 씨 목소리 맞나? 그러고 계속 듣고 싶어요.
1: 근데 둘째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참가하려는 그 열정이 가득해요?
0: 네, 열정만 가득해요. 능력은 안 되는데. 네.
1: 연습은 안 하고?
0: 아, 성과는 없어요. 연습도 열심히 해요.

0: 하시라고요.
1: 아, 딸한테요? 오나, 엄마도 이제 그만 괴롭혀라.
2: 할 수 없지요. 당신 딸인데요.
0: 되게 지겨운 목소리야.
2: 자, 선물 주시죠.
3: 네. 1060님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2: 축하드려요.
1: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 생방 들어요. 네.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임정희 씨 성공.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고려 깊은 듯!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8: 르노.
9: 프리셋 업.
10: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찍으시죠.
11: 이렇게 한 번씩 육아하시다가 좀 지칠 때 한 번씩 바깥에서 구경하러 오세요.
12: 네네네. 또 불러주세요.
11: 예, 신곡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랄랄태연도 고생 많았고요.
12: 감사합니다.
11: 임정희 씨 신곡 멈춰버린 시간의 끝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아, 나도 수고했어.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생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6: 육수,
5: 30가지
6: 소스,
5: 90가지
6: 재료에
5: 봄을 담았다.
6: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5: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드디어 황제 파워가 왔습니다. 저는 황제 파워의 DJ 빵디 황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좋네요. 아산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아직 여러분들 텐션이 그대로인 게 너무 좋고요.
1: 네.
0: 자, 평소에 사실 황제파워가 분홍이 방에 좁디 좁은 분홍이 방에 꼭꼭 들어박혀가지고
1: 네.
0: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던 황제파워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간만에 네. 이렇게 야외로 나오게 됐네요.
1: 아니 그 공개 쇼에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네. 아니, 이렇게 풀로 분자까지 다 하고 왔어요.
0: 이거 뭐 또 이순신 장군님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래 내 오늘 아산에 오면서 분장 두 큰술 정도 갈아 넣었다. 장군님과 결을 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황 장군으로 특별히 분장을 좀 갈아 넣었다. 오늘 날씨도 아주 기가 막히고 역시 축제 오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도 확 넓어지고

0: 오늘따라 안색이 좋으십니다.
1: 어이 녀석 남자였구나.
0: 아니 아까 보니까 입맛도 좋아 보이시던데 뭘 그래, 그래. 많이 드시더라고요.
1: 오늘은 축제의 날이 아니더냐. 오늘은 봉인도 풀고 허리띠도 풀고 근처에 응. 만난 게 너무 많더라. 야. 자 오늘은 마음껏 또 먹어줘야지.
0: 장군!
1: 어이 녀석
0: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 어, 목팔모가 되어가는구나.
0: 우리에겐 아직 12개의 족발이 남아있습니다.
1: 여전하구나. 에이. 안 바뀌었구나. 에이. 자 좋다.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순신 축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아산 충남의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함께하는 황제 파워특집 공개방송 아산대첩.
2: 애미야 풍악을 놀려라.
1: 첫 무대 누구의 무대느냐.
0: 오프닝 무대는 축구장에서는 축구선수로 무대에서는 가수로 아산에서는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보경씨의 무대입니다. 스톰, 스톰!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돌아온 방탄 꼭지.

0: 방탄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에어니슬.
2: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3: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 에즈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2: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3: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

0: Yes.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황제 파워.
1: 황제 파워 특집 공개 방송 아산대첩 에미야 풍악을 울려다 듣고 계십니다.
2: 네.
1: 김보경 씨 노래 진짜 너무 잘 들었고요.
2: 네.
1: 먼저 아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오, 아, 한우성이
2: 전혀
1: 없어요.
2: 네. 아니 네. 보니까 우리 김보경 씨가 이 아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또 홍보대사로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3: 네, 네. 맞습니다.
2: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3: 제 고향이 바로 이 아산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아고 아고.
1: 아산 무슨 동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럼?
3: 온양 온천동.
1: 아, 와.
2: 아, 네. 네.
1: 그 유명한
3: 네.
1: 온양 온천 쪽에서
3: 맞습니다.
1: 와, 아, 그러시군요.
2: 혹시 피부가 들어... 이렇게 좋으신가 보다.
3: 아, 네.
1: 그럼 뭐 아산에 얽힌 추억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3: 그렇죠. 이 아산 바로 오늘 같은 이 이순신 축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추억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축제 시즌만 되면 네. 너무너무 설레서 학교에서 이게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 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차들도 막고
2: 네.
3: 인파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2: 네.
3: 너무너무 설레고
1: 네.
3: 막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끼를 어릴 때 이 아산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이런 좋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지금 김보경 씨 노래 다 녹아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3: 맞습니다.
2: 아산의 딸 이 아산이 만든 가수 맞는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2: 김보경 씨 한 곡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한 곡 더 해보겠습니다.
1: 네.
2: 네, 어떤 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3: 노래 제목은 지금 술 한잔 했어라는
1: 곡. 아, 방송 중에 또
2: 지금 갈까요?
3: 네, 네. 지금 술 한잔
1: 했어. 방송 중에 또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네, 김보경 씨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2: 네.
1: 아, 진짜 팔방미인이에요.
2: 그니까요.
1: 자, 제가 오늘 사실 네. 미리 와서 아산을 좀 쭉 둘러봤는데 아산의 이순신 장군님 말고도
2: 네.
1: 자랑거리, 볼거리가 이게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고 아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커졌어요.
1: 네네.
2: 생각보다 서울에서도 가깝고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2: 오늘 이렇게 혼자 오면서 계속 저희 남편 김민기 씨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민기 오빠 데리고 올걸. 민기 오빠 같이 왔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1: 자, 이제 여러분 또 아산에 흥을 또 한 껏 끌어올려 봐야죠.
2: 네.
1: 그러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2: 와우.
1: 딘딘은
2: 딘딘!
1: 딘딘 씨의 무대입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서 너 앞에만 서면
2: 나라.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Let's go. Hey.
4: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라.
3: 더 크게 왜?
4: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라.
3: 더 크게 왜?
4: 이러면 안 될

0: 감사합니다.
1: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딘딘씨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화신하는 분. 네.
1: 가운데로 좀 오세요.
0: 네네네.
2: 네. 아, 좋다.
1: 딘딘씨를 안 지가 네. 꽤 됐는데 네. 노래하는 거를 저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 진짜 얘 가수네. 진짜 네. 잘하네. 우리 아산 시민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딘딘입니다. 예. 네.
1: 개념 연예인이시죠.
2: 네. 네.
0: 아니
2: 우리 딘딘 씨 히트곡도 많잖아요.
1: 많아요.
2: 네. 그리고 팬분들이 이제. 또 좋아하시는 노래도 많은데 네네. 또 이 여러 가지 예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악적 능력보다 뭔가 방송 더 많이 하는 방송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억울할 그쵸. 것 같아요.
0: 아,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2: 왜요?
1: 그래요?
0: 네, 왜냐면은 어차피 그쪽에서도 제가 페이를 받고
1: 수요가 있으면은
0: 수요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그쪽 시장이 또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사랑을 해주신다는 게 네. 감사하죠.
2: 개그맨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0: 아니, 많죠.
1: 있죠. 당연히 있죠.
0: 기사에 네. 개그맨 딘딘이라고 써져 있는 적도 몇 번 있어가지고
1: 자 일단 우리 딘딘 씨가 여러분 딘딘 씨도 우리 SBS 파워 FM 가족이거든요.
2: 일단 맞아요.
1: 11시 딘딘의 뮤직하이 네. 지금 벌써 6년째 DJ하고 계시죠?
0: 네, 제가 지금 6년 차 네. 딘딘 뮤지컬의 DJ이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 네네. 파워 FM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저도
0: 라디오는
2: 들어요.
0: 제가 생각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따뜻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이 아날로그 감성이 넉넉하죠. 네네. 마침 잘 된 게 오늘 끝나고 나서 네. 딘딘 씨 뮤지컬의 바로 지금 들으시면 되거든요.
2: 바로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0: 오늘
2: 네.
0: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한번 네.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딘딘의 뮤지컬 한번 홍보 시원하게 해주세요.
1: 네.
0: 네, 밤 11시부터 1시까지 네, 딘딘 뮤지컬 뮤지카이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네. 예, 음악을 좀 많이 트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거기서는 약간 차분합니다. 제가
2: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헤어진 전남친 같은 느낌이에요.
1: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0: 그래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듣고 싶을 때 와주시면은 네.
1: 자 일단 뭐 딘딘 씨 모셨는데 여기서 보내드릴 순 없죠.
2: 네.
1: 다음 노래 또 들어야죠.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0: 딘딘은 딘딘을 다 같이 놀자.

0: 너무 좋아.
1: 가져왔습니다.
2: 어, 한번 놀아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출발!
1: Let's go! 여러분 준비됐어요? 저 이 곡만 하고 가니까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소!

0: 다시 한번 딘딘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아 정말 이 꽤 됐는데도 아, 저 멋있네요.
1: 아, 저 노래하는 거 처음 봐요.
0: 지금 홍인아 씨도 딘딘 씨 한지 오래됐고 저도 오래됐는데 아 대단합니다.
1: 네, 너무 멋있습니다.
0: 자 아산 성웅 이순 씨 축제와 함께하는 황제파워 특시 공개 방송 아산 대첩 에미의 풍악을 돌려다.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리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축제 네. 함께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아산에서 이건 꼭 봐야 한다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살고 네. 계신 분들이 직접 알려주시는 꿀정보잖아요.
0: 네.
1: 자, 다들 적을 준비하세요.
0: 자, 일단 지금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는 네. 선물이 나가고요.
1: 네.
0: 닉네임 아산튜브님.
1: 네.
0: 아산하면 은행나무길이죠. 거기서 사진 찍으면 팡디 키가 180처럼 나오는 매직 스팟 제가 압니다.
1: 와.
0: 지금 제가 179니까 야. 여기서 찍으면 한 1cm 정도 야. 더 크게 나오네요.
1: 오, 뭔가 네. 좀 뭔가 50kg로 사진 나오는 그런 스팟은 없나요?
0: 다른 의미로 아산튜브님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또 뭐 네. 있습니까?
1: 아산 원조 라이언님.
0: 네네네. 네,
1: 영인산 휴양님에서 1박을 한 후. 자, 도고 유황온천 가고.
0: 네.
1: 세계꽃 식물원 가고.
0: 네네네네.
1: 그리고 공세리 성당 다 가는 거 추천합니다.
0: 야, 진짜 많네.
1: 네.
0: 오늘 아산의 봄밤을 촉촉하게 적시기 위해서 온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로우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1: 사랑해.

0: 자, 스위스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스위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2: 고맙습니다.
0: 네. 아, 옹윤아 씨 공기가 네. 달달해졌네요.
1: 너무 달달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커플끼리 사랑해, 좋아해, 속삭이는 것 같아서 좀 느끼셨어요?
3: 그러니까요. 네. 손도 잡으시고, 네. 팔짱 느끼시고.
0: 네. 아름답더라고요. 네. 아니 그 지금 아산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스위스로 분들도 좀 일찍 오셔서 네. 아산 좀 쭉 둘러보셨는지
3: 그렇죠.
0: 그래요. 어떻든가요?
3: 뭔가 분위기가 이게 축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네. 느낌이 이렇게 딱 들썩들썩하고 네. 또 아산은 뭔가 이렇게 온

0: 한양온천 그 그렇죠. 약간 뭔가 네. 오기만 해도 네. 몸이 지져지는
1: 그렇죠. 온천의 고장이니까 네.
0: 제 친구가 이 저기 온양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자랑을 해요. 오. 피부가 좋고 건강하며
1: 알모말모 네. 네.
2: 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0: 그럼요. 네.
1: 일단 여러분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로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1: 와. 이게 한 자리를 20주년을 지킨다는 20년을 네. 지킨다는 게 이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리고 새로운 싱글도
4: 그렇습니다.
1: 또 발표하셨다고
4: 예,
1: 들었는데
4: 3월에 싱글 나왔습니다.
1: 홍보를 또 해주셔야죠. 네,
4: 하이파이브와 네. 트라우마 두 곡을 담은 손바닥 팜이란 뜻의 네, 네. 싱글을 냈는데요. 네. 우리가 힘들 때도 이렇게 손바닥 부여잡고
1: 그쵸?
4: 막 저기 희망을 꿈꾸잖아요.
1: 네. 그렇죠.
4: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네. 우리끼리 하이파이브를 외칠 때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스윗과 소로함을 같이 담아봤습니다.
5: 그러면 그 신곡을 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4: 그럼요. 네.
5: 너무 기대되는데요.
1: 저와 홍윤아 씨랑 하이파이브 함께 하면서 네. 듣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윗소로 오늘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스위스로우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3: 네, 잠깐만요. 근데 지금 네. 잠깐만요. 여기 한번 좀 감독님 쫙 땡겨서 잡아주시겠어요? 그새 수염이 좀 자랐네요.
2: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또 얘가 네. 가만히 있질 않네요.
3: 좋은데요?
2: 네. 회차가 거듭할수록 네. 계속 수염이 뒤덮일 예정이고요. 네. 아산 성홍 이순신 축제와 함께하고 있는 황제파워 특식 공개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이요, 유나씨. 네. 충남과 아산시에서 정말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3: 왜요? 뭐 황제파워가 아산에 와서 그런가요?
2: 맞습니다. 사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네. 25, 26년 그러니까 2025, 26년이 충남 아산 방문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3: 네.
2: 올해까지 관광객 1천만 명 유치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3: 잠깐만요. 네. 제가 대충 한번 세볼게요. 여기 네. 계신 분들 둘레 여섯 여덟 지금 대충만 셌는데도 여기 한 500만 명은 오신 것 같은데.
2: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돌아보지 마세요. 네, 500만 명이 깜짝이야.
3: 네, 이거. 네.
2: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뭐 네. 2천만 명 정도는 와야죠.
3: 그럼요. 목표치가 근데 거의 달성이 됐는데 네. 네, 더 돌파해야죠.
2: 네, 일단 유나 씨 소개 좀 해주시죠.
3: 네, 저희 네. 지금 옆에 너무 귀여운 마스코트가 와 있거든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친구는 아산시의 마스코트 워디입니다.
2: 워디. 네. 자, 워디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워디 지금 워디유 할 때 그 워딘 거죠?
3: 워디유.
2: 네, 제 멘트가 아주 시멘트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3: 자, 워디한테 좀 질문할 것 좀 있나요?
2: 네, 만난 김에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2: 일단 워디 충청도 그 아산에 워디가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4: 충남 아산에는요 외암 민속마을 지중해 마을도 있고요 그 산정호라고 넓은 호수도 있어요.
5: 야야
4: 현충사랑 탕정 삼성 테크노밸리도 볼만하구만요.
2: 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3: 네.
2: 이 친구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충남 아산에 오면 또 이렇게 귀여운 워디도 그리고 멋진 충원이도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다들 네. 충남 아산 방문의 해 올해죠. 아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이어서 오늘 축제를 빛내주실 다음 가수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3: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우, 어머, 벌써부터 네, 네. 바로 이분들입니다. 하이킥.
2: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어, 저쪽에서 고라니 소리가. 네. 어, 일단 하이키 반갑습니다.
1: 아, 네.
0: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하이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고란!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0: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어우,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멤버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좀 네. 키가 크셔가지고 하이키 아니냐.
0: 네.
3: 제 지금 옆에 섰는데.
0: 네, 어긋남 때문에.
3: 부러워요.
0: 아니, 저도 사실 어, 꼴리지는 않는데.
3: 아, 한재성씨.
0: 원공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3: 가까이 오세요.
1: 맞아요.
0: 아, 지금 짜증이 좀 살짝 용기를 납니다.
3: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1: 높은 걸 신고 와서.
0: 네, 아, 맞아요. 어, 너무 높은 거를.
1: 맞아요.
3: 아, 근데 진짜 그 소문이 맞나요?
1: 네. 어, 원래대로라면 아닌데요. 네. 네. 이제는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 아,
0: 사람들이 그렇게 알다 보니까.
1: 네. 네.
3: 너무 예뻐요. 세상에.
1: 아, 감사합니다. 오.
0: 아니, 얼마 전에 하이키가 이제 신곡도 발표를 하고
1: 네.
0: 어,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활동을 지금 계속 바쁘게 하고 계시죠?
4: 네, 활동 마무리 잘 하고 이제 네네. 날이 좀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관객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또 열심히 이렇게 오늘은 충남까지 왔네요.
0: 그 교복 네. 입고 하시는 걸 제가 네. 지금 잘 봤거든요.
1: 네,
0: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1: 네. 네. 네.
0: 오랜만에 아니, 교복을 또 입으셨는데 어떠셨어요?
1: 우리 막내는 또 오래 되진 않았잖아요.
0: 네. 그렇죠. 막내는 오래 안 됐죠.
5: 네. 어, 제가 그나마 제일 그나마, 가깝잖아요.
0: 네. 네, 그냥 뭐 빨아놓은 거 그냥 다 말려가지고 맞아요. 입고 입으신 맞아요. 거죠?
1: 어제 입었던 것처럼.
0: 어, 그렇죠. 그렇죠.
3: 제 교복은 썩었어요. 이미 아유, 썩었어요. 아유,
0: 아유. 땅에 묻어놨던 얘기가 있으면 홍윤아 씨. 네.
3: 네. 아 근데 요새 또 더 바쁠 것 같아요. 활동 기간이. 그죠?
0: 맞아요.
3: 네. 만약에 하루를 쉬게 된다면 네.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다 같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1: 오는 길에 보니까 이거 아산도 굉장히 할 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3: 네.
5: 그리고 또 아산에 온천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맞아.
5: 저희가 완전 온천 러버거든요.
0: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참 이렇게 우리 막둥이 하이키가 아, 이렇게 네. 센스가 있어요. 아산이라고 바로 답이 또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네. 우리 그러면 또 하이키의 다음 곡도 빨리 진행시켜야겠죠?
3: 네, 어떤 곡인가요?
1: 네, 저희 하이키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아까 말씀해주신 네. 교복 입고 했던 저희의 가장 최신 곡이죠. 네. 나의 첫사랑에게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그럼 지금까지 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꼭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꼭.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꼭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꼭 치킨.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5: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레노.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Renault.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아, 하이키.
6: 네.
5: 꼭 다음 앨범 때는 황제퍼 분홍이 방에 꼭 게스트로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
6: 아우, 너무 좋다.
5: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함께하는 아산 대첩 에미야 풍악을 울려라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축하 무대를 아주 빵빵하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저희랑 함께하세요.
7: 여기는 워디 아산이어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올게요.
5: 안녕. 기다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걷기 운동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걷기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루에 몇 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계절 봄이 오면 도착지보다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서 근육도 든든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르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인생 어디
1: 인생은 워프레스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효소에 대한 그래.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함께하는 아산대첩 에미야 풍악을 울려라.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네, 저는 오늘 특별히 황장군으로 분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다른 데서는 만나기 정말 정말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고요. 웬만한 가수들을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레어한 분을 모셨습니다. 2부 오프닝을 아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분.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곡일치, 평소 말과 노래가 일치하는 이분! 홍윤아 씨의 무대로 2부 시작합니다! 고기!

0: 네, 다시 한번 우리 가수 홍인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그냥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팬 서비스. 리허설을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다는 이유로 거절하셨어요.
1: 예.
0: 라이브도 지금 이 앨범을 낸 지가 몇 년이 됐는데
1: 네.
0: 처음으로 하신 거죠? 다른 방송국에서 다 거절을 하다가
1: 네.
0: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제작진을
1: 예.
0: 가스라이팅을 한 2시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라이브 하겠다고.
1: 네, 불꽃도 틀어달라고 했고.
0: 네, 아까 본인 손을 구울 뻔하셨죠, 저기다가.
1: 이런 불꽃이 나오는 화려한 무대에서 네. 오질 않아서
0: 진짜 불고기가 될 뻔했습니다.
1: 저 구멍에서 불이 나온다는 걸 깜빡하고
0: 유라야! 하고 달려갈 뻔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유라 씨 노래 고기고기 너무 좋죠? 아, 너무 신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회식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많이
1: 네.
0: 사랑해 주시고요.
1: 네.
0: 자, 황제파워 특집 아산대첩 에미야 풍화호를 울려라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프로그램이 이게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님을 테마로 한 체험 행사, 뭐 승전 행렬, 퍼레이드, 불꽃쇼도 있고요.
1: 네.
0: 학술 세미나, 뭐 토크 콘서트, 아무튼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황 장군도 참석한 겁니다.
2: 장군님.
0: 그래 뭐 팔고.
2: 아이고 숨이 찬데. 성웅 이순신 축제 재밌다는 걸 온 세계에 널리 널리 알려서 내년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몰려오도록 한번 외쳐주십시오.
0: 그래.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
2: 네.
0: 외쳐주마.
3: 전 세계에 사람들어 듣게다. 자주 내년 내년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성웅 이순신 축제 참가하고 이순신 장군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해라.
1: 네. 큰 박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기백이 네. 살아있네요.
0: 네. 이어지는 무대. 자, 여러분도 아산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수일 겁니다. 분명히 신인인데 신인 같지 않은 트로트 가수.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의 사랑과 낭만 그리고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천록담 씨 모시겠습니다. 네.

0: 我，哇，
1: 哦，这，예전에참이직업을선택한게참잘했다아이직업을선택하기정말잘했다라는순간이바로이런순간이아닐까싶어요어현장에서이게듣는게네아소름이야일단천옥담씨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여러분 네남이남이천옥담입니다 네, 네
0: 아니 네우리천옥담씨가이제데뷔한지1년이조금넘은
2: 조금예
0: 신인인데이제느껴지는이문의매너와이뭐가 이감각이제가애기때부터뭔가너무그렇죠좋아하던오빠같고
1: 25년
0: 엄청난내공을 네갖고계신분인것같은데너무여유있으신것같아요
2: 아글쎄요너무떨리네요
1: 아그래요 아1년된친구가지금막오면서제가어깨를막이렇게치고오시더라고요
0: 네
2: 아제가요
1: 네깜짝놀랐습니다아까저한테이거허리이렇게도닥여주시면서
0: 들어가셔서이제1년차신데
1: 아신인이팩이있다
2: 아그랬었나요
1: 네그렇게생각을했죠
0: 제가또제가듣기로는소문에、네、제가또이정오빠를진짜좋아하거든요
1: 저정희형님좋아해요
0: 근데그가수이정씨랑또그렇게절친이라고들었어요
2: 네아주뭐둘도없죠
0: 어떤관계세요
2: 예예
1: 언제최근에만난게언제입니까
2: 어좀아까도
1: 아까도요
0: 예아여기갔다가셨어요
2: 통화도하고
1: 통화를했어요
2: 예예
1: 아일단여기와서제가여러분굉장히놀라운사실을알았는데
2: 예
1: 이순신장군님아버님의존함이이정자이정씨라고합니니다
2: 어저는알고있었습니다
0: 어진짜요
2: 우리이순신장군님의아버님존함
0: 네, 네
2: 이정자십니다
1: 아오늘그이무대도이순신장군님의아버지와동명이신、
2: 네、
1: 동명이인이신、
2: 네、
1: 이정씨무대도이게오늘우리가볼수있을란가모르겠습니다
2: 이정씨요
1: 네네네
2: 오신대요오늘
1: 아니아까오신다고얘기는들었는데
2: 네, 네, 네
0: 만날수없는사이인가요이정씨와
2: 제가듣기로는、네、저는、네、이제한국만하고내려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네、
1: 그래요
2: 예
1: 만약에그러면은、네、이정씨가이무대에올라오신다면
0: 네, 네
1: 뭐어떤노래를하실까요
2: 아이이정씨가활동을안한노래가한곡있는데
1: 네, 네
2: 2017년에발표했던순정이란곡이있어요
1: 아그거홍윤아씨가엄청좋아하는데
0: 진짜저희남편이랑저랑그노래를틀어놓고계속따라불러요
2: 아진짜로요、
0: 네、우리서울이정씨같은데
2: 아니에요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아닙니까 그러면은이정씨를빨리모셔보도록

0: 하죠.
1: 언젠간 진짜 잡아내고 말 겁니다. 자, 아쉽지만 예. 아, 이정인 듯 이정 아닌 네. 이정 같은 천록담 씨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아, 천록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1: 아, 얼른 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2: 그러면은 우리가 네. 빠르게 이정 씨를 한번 모셔볼까요?
1: 그래야죠. 이정 씨의 무대 이어집니다. 순정!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1: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네.
1: 이종 씨 노래하는 동안 홍윤아 씨가 옆에서 울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빗물인 줄 알았는데.
2: 아 너무 내 좋아하는 네. 노래여가지고.
1: 아니,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2: 아니, 노래 자체가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1: 누군가 사라졌으면 좋겠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내용인데.
2: 아 뭔가 되게 노래가 네, 푹
1: 날씨와
2: 빠졌어요.
1: 날씨와 굉장히 또 잘 네. 어울리는 노래였고요. 무대가 네. 참 분명히 하나였.

0: 는데 네. 가수가 두 분인 천록담 씨와 이정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주소녀의 멤버로 이제는 솔로 가수로도 당당하게 자리를 잡은 분입니다.
1: 네.
0: 우주소녀 다영 씨의 무대입니다. 노래 제목이 영어라서 우리 유나 씨가 발음을 최대한 살려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진짜 아메리칸 발음으로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What you gonna do?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다영 씨, 아,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제 이름은요, 혹시 제 이름 아시나요?
2: 어, 그럼요.
1: 저는 다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다영이 왔다영.
1: 왔다영.
0: 네. 아니 진짜 못 본 사이에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1: 아, 어,
0: 귀여움에서
2: 그러니까
0: 아, 성숙해진 분위기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2: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0: 네.
2: 우리 다영 씨 지금 함께한 노래가 최근에 발표한 신곡이잖아요. 노래 네. 노래 너무 좋죠. 그 챌린지도 이거 있잖아요. 네. 네. 아, 아니 근데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2: 네. 여기 또 엄청난 분이 또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1: 어, 네, 저희 이제 댄서분들 중에 네. 이제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 했었더라고요.
0: 네.
2: 요리도 잘하잖아요.
1: 저 요리 그쵸. 저
0: 예전에
1: 요리.
0: 어, 요리 잘해요?
2: 아 예전에서 다영 씨가 끓여준 미역국이 아직도 기억나요.
1: 기억하세요?
0: 세상에.
2: 미역국 아, 그리고 끓여줬어요.
0: 우리 다영 씨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2: 뭐예요?
0: 다영 씨 우주소녀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뭐 우주소녀 노래는 너무 좋고 저 흥시풍 너무 좋아하고.
2: 자 다영씨 오늘 황제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0: 네?
2: 이어질 곡은 다들 너무 듣고 싶은 곡일 거예요. 다영씨의 이 솔로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진 그 곡이죠.
0: 네.
2: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우와 하고 놀랬던 그 곡이에요.
0: 네.
2: 멋진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곡 아, 바디 만나보시죠.
1: 감사합니다. 그냥

0: 네, 다영 씨 무대 잘 봤습니다.
1: 네.
0: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대 천상의 목소리 R&B의 대부
1: 오!
0: 바비킴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1: 와! 네. 아니 그 우리 바비킴 씨가요?
0: 네네.
1: 90년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영어 랩을 죄다 하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황제 파워에 나오셔서 뭘 하셨는지 이제 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노래 아시는 분들은 그 앞에 네. 맨 앞부분에 Come on up people on your back Come on up people on your back
1: 그거를 바비킴 오빠가
0: 이걸 바비킴 씨가
1: 아니
0: 바비킴 씨 목소리라고 해요.
1: 와 아니 그 바비 오빠의 영어 랩 덕분에 90년대 아이돌들의 전성기가 온 것 같아요.
0: 맞아 맞습니다.
1: 자 돌아온 오빠 정갈음마 바로 타고 온 오빠 바비킴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틱택토
0: 고래 꿈

0: Sådan noget.
1: Oh,
2: 진짜 이 바비킴 씨 노래가 네. 지금 딱 이 무드에 전곡이 거의 다 낭만이 터지는 딱 아주 지금 분위기를 저격하는 그런 곡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3: 너무 좋아요.
2: 깜짝 아까 맥주 좋아요. 마시고 싶더라고요.
3: 네.
2: 브레이크 막 듣고 하는데 틱택도 듣고 하는데
3: 그렇죠. 저는 예. 그거 아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터보 트위스트 킹 앞에 나오는 랩 있잖아요. 네. 어릴 때 많이 따라했거든요.
1: 트위스트 킹 아세요?
3: 가사를 적었는데
1: 근데 그때 여러 번 올려서 박수 요청하면서
3: 와!
2: 박수
3: 오케이.
0: Onion box, get set. Onion box, let's twist.
2: Hey,
0: come on, the people on your feet. Come on, the people in the air. You know you got to be aware. You got to move. You got to groove without the stress.
3: Grab it
0: up. Everybody dance. 춤을 잡아 모든 걸. 이거예요.
2: 아 신난다.
3: 네.
2: 다음 노래 또 유나 씨. 아, 이 분위기 이거 이어가야죠.
3: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낭만에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곡은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1: 발라드 사랑그놈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1: 사랑그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0: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1: 아, 밤김 씨 노래 사랑 근원.
2: 네.
1: 아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때도 스튜디오에서
2: 네.
1: 즉석으로 좀 라이브를 부탁드렸었는데.
2: 아.
1: 야, 이 낭만이
2: 네.
1: 이 감성이 막 가슴을 긁더라고요.

0: 약간 눈이 좀 촉촉해진 것 같은데.
1: 아, 안구건조증 때문에.
2: 아, 네. 자, 2026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2: 바로 이분의 노래입니다.
0: 뭐예요?
2: 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누나고요.
0: 오!
2: 나왔다 하면은 무대를 씹어먹는 누나입니다. 어, 황제파워에서는 정신차려 누나로 어, 통용이 되고 있고요. 자, 바다씨의 무대입니다.
0: 오! 아산 방문에 관광객 1,000만 명 목표, 꿈은 이뤄진다. 드림스카이!

0: 아 지금 제가 더 숨이 차요.
1: 아 진짜 이 텐션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여전하시네요. 일단 네. 바다씨 아산 시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전 세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요정디바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SSN 리드 보컬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드림스 컴 트루.

0: 앞에서 그냥 드림스 컴트를 추셨는데 네. 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네. 가만히 있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그렇죠. 드림스 컴트 이거 하나로
1: 잘 추더라고요.
0: 아이 저 어릴 때 비디오를 몇 번을 돌려보면서
1: 근데 바다 씨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원래 세 명이서 하던 거 지금 혼자 그러니까 했는데
0: 깜짝 놀랐어요.
1: 숨이 하나도 안 죽고
2: 그러니까요. 텐션도 혼자 하니까 더 숨이 더 안 차요.
1: 아, 그래요?
0: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다면 오늘 네. 한번 시원하게 정신 차려 날려주시죠.
2: 아, 네.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리고 아 서둘러! 뭐야!
3: 진행시켜. 와!
1: 좋았습니다.
3: 좋았어!
1: 다음 노래를 여러분 저희가 들어볼 텐데
2: 한번 즐겨볼까요?
3: 셋! 와!
1: 자 이제 여러분 네.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되죠.
2: 얘들아 우리 놀아볼까?
3: 네!
2: 네!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에 어린이날에 어제 어버이날까지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맞이한 주말. 이제야 한숨 돌리며 5월을 느껴봅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는 5월을요. 길어진 5월의 햇살, 간지러운 5월의 바람, 5월의 참외와 오이는 왜 이렇게 달고 싱그러운지, 5월 그 자체가 이벤트고 기념일이란 걸 담뿍 깨닫는 저녁입니다.

0: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올라송 DJ 박소현입니다. 9034님이 오래간만에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의 소리를 따라 여행 왔는데요. 머리와 마음은 상쾌해졌는데 발바닥은 불납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머리는 계속 걷자는데 종아리는 아무데나 앉재요. 온몸의 감각이 다 깨어나신 건가요? 예.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다 좋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났다고 하셔가지고 예. 마음의 소리를 따라 조금 더 걸어보면 어때요? 이 발바닥에 불나는 거는 너무 좀 빨리 걸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좀 바람도 느끼면서 좀 천천히 걸으면 발바닥에 불이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예. 5월 자체가 정말 이벤트예요. 여러분 5월에 이 햇살과 이 바람과 이런 공기를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린 러브스토리 사연 중에 최고의 사연을 다시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0: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브라운 아이즈 언제나 그랬죠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박미정님 귀농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말에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저는 쉬는 날 없이 마늘 밭에서 일만 합니다. 슬프지만 라디오를 위한 삼아 오늘도 힘내볼게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1일 뭐 5일 여러분 다 쉬는 날 우리 제작진도 다 나오고 생방송 우리도 다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문자 받아보니까 물론 뭐 여행 가신 분들이 진짜 많았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 예, 또 야근한다는 분 이런 문자도 또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 마셔요. 힘들지만 또 열심히 키운 마늘 또 배반이 없잖아요. 쑥쑥 잘 자라는 거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미정님께 선물 갑니다. 박보람 해화동 이어드려요.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정승환이었습니다. 6355님, 저는 대구 친정아버지는 철원에 사세요. 어버이날도 있었고 겸사겸사 아빠한테 다녀오느라 하루 종일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운전하는 신랑이 라디오를 엄청 좋아해요. 아우 정말 배우신 분. 예. 아니 또 운전할 때 라디오만 한 게 없죠. 예, 많은 분들이 또 운전하시면서 저를 많이 만나십니다. 아버지랑은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6355님께도 선물 가고요. 신청하신 분이 3912님인데요. 이분도 고향 내려가는 길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 곡을 신청해 주셔서 바로 이어드릴게요. 델리 스파이스 차오차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 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사연은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0: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워낙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회식자리에 가도 그저 웃고만 있을 뿐. 먼저 말을 꺼내거나 대화를 이끌어 본 적은 거의 없었죠. 그럴 때마다 승열 씨, 술 더 괜찮아요? 아, 승열 씨, 그 자리에 안 불편하세요? 승열 씨, 2차 가죠? 늘 먼저 말을 걸어주던 사람. 저한테만 특별히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성격이 밝고 모두를 잘 챙겨서 누구에게나 호감인 동료.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그저 호감이라고 하기엔 감정이 좀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이 불러주는 승열이라는 제 이름이 유난히 마음에 들 정도로요. 하지만 역시나 소심한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지만 업무 대화 외에는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2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선은 연습을 했죠. 거울을 보면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표정과 얼굴로 말을 거는 연습을. 좋아한다고 할까?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고 할까? 고민 끝에 저... 아, 네, 승열 씨. 밥 먹을래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밥만 먹었습니다. 내가 먼저 같이 먹자고 해놓고 그 사람을 앞에 두고는 그릇에 코를 박고 무식하게 밥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니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네? 커피 마실래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커피만 마셨습니다. 신기했던 건 그녀가 단 한 번도 왜 불렀냐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본인의 소소한 일상을 조용히 들려줬죠. 저는 그걸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쌓여서 어느새 6개월. 그날도 그렇게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있잖아요. 아, 예. 저 할 말 있어요.
1: 아, 예, 예. 하십시오.
0: 이 말 어쩌면 승열 씨가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몰라요.
1: 네?
0: 아니, 더는 못 기다리겠잖아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 봐요. 네? 2년 6개월이 넘도록 가슴에만 담아왔던 말, 매일매일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그 말을 그녀가 해주는데 너무 기뻐서 또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덥석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제 아내가 되었고요.

러브게임의 법칙. 이제 저는 수다쟁이가 다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마주앉아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을 트이게 하고 제 마음을 열어준 단 한 사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Be My Love 이승열 크레이지 카이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럽겜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4월 30일 목요일에 소개된 오승열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25님이 불러내서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는 남자 참고 기다려준 아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수다쟁이가 됐다는 지금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쵸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수다쟁이가 되셨다는 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이 또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수백 개씩 담아두고 계시나 봐요. 승열님 뒤늦게라도 그 마음은 다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두 분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 추가로 또 가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8510님 신청곡인데요. 풋풋한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쩜 저의 이야기 같은지요. 군대 가고 헤어진 첫사랑도 생각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씩 궁금하네요. 라는 글과 함께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0: 전미도 보랏빛 향기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들어보면 알아요.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8: 감부치킨 한 마리 yeah. 9,900원.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콜드 와르르 듣고요.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함께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기대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0: 퍼스트 널 따라가 이어드렸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챌린지가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 널 따라가 챌린지 검색해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시 후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8: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9: B

0: 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3: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Everybody get up.
5: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탑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1998년 그리고 2018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먼저 199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8년 5월 둘째 주 7위 곡입니다. 솔로 예찬, 우리 솔로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이문세 씨 목소리입니다. 이문세 정규 11집 타이틀곡이고요. 작사 이문세, 작곡 조규만. 여기서 조규만 씨는 다 줄 거야 부른 그 조규만 씨의 조규찬 씨의 형입니다.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는 수많은 카메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국진, 김진수, 조혜련, 박상원, 차인표, 김장훈, 김혜림 등등 와 지인들이 총출동했네요. 솔로의 찬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년 후로 넘어가 볼게요. 2018년입니다. 2018년 5월 둘째 주 7위 곡은 리더 후이씨의 자작곡입니다. 펜타곤 빛나리가 7위입니다. 소심하고 찌질한 짝사랑을 담아냈고요. 이제 포인트 안무로 망치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펜타곤을 대표하는 곡이고요. 너튜브에 찌질이 막 이거 찌질이만 검색해도 예 빛나리의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펜타곤 빛나리.

주에 인기가 탑10 다시 1998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1998년 5월 둘째 주 6위 곡 NRG 티파니에서 아침을 입니다. 1집 수록곡이고요. 할 수 있어 여기에 이어서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5명이었어요. 이성진, 천명훈, 노유민, 문성훈 그리고 고 김환성 씨까지. 특히 노래 중반에 우리 노유민 씨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저는 유민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RG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어서 2018년 6위곡 발표합니다.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의 OST로 발매됐고요. 발매 직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1000일 연속 차트 인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리고 있죠. 모든 날 모든 순간 이어집니다.

닉상의 탑10 이번에는 5위 가볼게요. 1998년입니다. 5월 둘째 주 5위는 사랑한 후에라는 제목의 노래가 많습니다. 전인권, 박효신, 최재훈 등등. 이 곡은 신성우 씨 목소리예요. 신성우 5집 수록곡입니다. 이 앨범에서는 이 노래와 노을에 기댄 이유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신성우 씨 노래는 노래방에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이 곡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 신성우 사랑한 후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8년입니다. 5위 곡은 빅뱅의 꽃길이 5위입니다. 대성 씨의 군 입대일에 맞춰서 공개된 곡이고요. 군 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아쉬워할 팬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또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멤버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꽃길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규영입니다. 함께 작품을 하며 친해진 분들과 1년에 한두 번 쌀국수를 먹고 디저트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을 붙이려 했던 건 아닌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쌀국수 모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한 끼가 조금은 특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동료와 바쁜 업무를 끝내고 마주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 날 좋은 날 함께 먹는 냉면 한 그릇, 소소해서 그냥 흘려보냈던 그 순간에 오늘 슬며시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름이 생긴 일상은 오래오래 곁에 남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1998년 그리고 2018년 크로스 차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문제 나갑니다. 1998년 5월 대한민국 공포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이 개봉됐는데요. 흔하디흔한 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를 호러 장르에 녹여낸 영화고요. 이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면서 최강희, 김규리, 박진희, 공효진, 송지효, 박한별, 김옥빈 등 시대별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화 포스터 속 문구는 지금도 내가 친구로 보이니?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여중괴담, 2번 여고괴담, 3번 여대괴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금주 인기가 탑10 계속 이어드립니다. 이번에는 2018년입니다. 2018년 5월 둘째 주 4위 곡 만나볼게요. 아이들의 데뷔곡입니다. 전소연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요. 개그 콘서트 봉숭아 악당에서 만들어진 유행어 라따 라따 라따라는 이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라타타, 예, 라타타 이어드립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금주 인기가 탑10 1998년으로 갑니다. 1998년 5월 둘째 주 3위 곡입니다. 디바 웨블러입니다. 체리나 비키 지니 원년 멤버 디바의 2집 타이틀이고요. 디바의 최고 히트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웨블러 제목을 들었을 때 웨블러 이러면은 9세대 웨블러 웨블러 이렇게 하면 신세대. 하지만 이제는 신세대란 말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9세대가 됐네요. 아이고 디바의 웨블러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18년 3위 곡 만나볼게요. Twice, What is Love입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사랑을 배운 소녀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다룬 가사고요. 다양한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을 패러디한 뮤직비디오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1년 SNS에서 What is Love 댄스 챌린지가 유행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기도 했죠. Twice, What is Love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 갑니다. 먼저 1998년 5월 둘째 주 2위 곡은 사랑한 후회가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명입니다. 요즘엔 한류가 난리지만 이때만 해도 홍콩 배우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덕화, 장학우, 곽부성 그리고 여명. 홍콩 4대 천왕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SBS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의 주제곡입니다. 박신양, 김남주, 한재석 씨가 출연했고요. 전지현 씨가 이 드라마를 통해 데뷔합니다. 여명, 사랑한 후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18년 2위 곡 만나봅니다. 로꼬 화사가 함께 부른 주지마가 2위입니다. 얘는 건반위의 하인의 나를 통해 발매된 음원이고요. 각종 차트를 휩쓸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음악방송 계획이 없었는데 음원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또 음악방송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주지마 이어드려요.

금주의 인기가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1998년부터 발표합니다. 1998년 5월 둘째 주 1위 곡은 쿨을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쿨 멤버들이 이 노래 활동할 때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이 곡을 꼽았습니다. 쿨 애상이 1위입니다. 이재훈 씨가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중입니다. 만간부 쿨의 애상 이어드려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7: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 탑10. 오늘은 1998년 그리고 2018년

그 장면. 추억의 빠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18년 5월 둘째 주 1위 곡은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여자친구 밤입니다. 감수성 풍부한 밤의 그 새벽 시간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이고요. 파워풀한 댄스곡을 주로 불렀던 여자친구가 몽환적이고 아련한 이런 곡을 완벽 소화하면서 장르 스펙트럼을 넓혀가기 시작한 곡입니다. 여자친구 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인체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꿈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제작
1: 선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바다에 가면 다섯 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봄을 담았다.
0: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 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만끽이라는 단어 자주 쓰시나요?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느끼고 즐긴다는 뜻으로 행복하고 기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만끽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변 눈치를 보게 되고 너무 즐거워도 괜히 자제하게 되잖아요. 특히 행복을 만끽하는 순간 걱정과 고민이 솟아날 때가 가끔 있는데요. 5월의 주말입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 시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행복이 오래 남을 수 있게요. 매일 밤 8시 완소들의 사랑을 만끽하는 이곳,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조지의 오래오래였습니다. 5월의 주말입니다. 아마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이번 주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하시거나 나들이 떠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졸음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버이날 가족끼리 모였을 때 말이 조금 안 좋게 나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인 만큼 서로 좋은 말만 또 해주시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그런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파리파로님, 가족들이랑 서해바다 구경하고 해물칼국수 먹고 집 가는 길이에요. 고3 우리 집 막내 수능 대박나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번 연도는 진짜 고3 친구들 또 고생하는 그런 한 해일 것 같은데요. 쉴 수 있는 날, 쉬는 날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가지는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잠깐 뭐 집 앞에 나간다던가 아니면 바다를 한 2시간, 3시간 정도라도 보고 온다던가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온다던가 그렇게 뭐 하루 온종일 비는 건 아니겠지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족분들이랑 같이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청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청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영스 가족들의 청소 플리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늦게 일어나서 일정이 꼬인 날들이 많았어요. 별점 1점은 주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를 이번 주에 드디어 봤네요. 재밌어서 별점은 5점이요.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과 별점 후기를 매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 한 주 리뷰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소들이 남겨주신 리뷰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3583님, 한 달 동안 출장 다녀온 사이에 아이가 너무 큰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기는 하루하루 다르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영상통화에도 보고 싶었는데 이젠 아빠랑 더 재밌게 놀아보자 우리 딸. 별점은 아쉬운 마음에 2점만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되게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너튜브로 또 애기 영상들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영상으로만 봐도 제가 보는 애기들의 채널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 두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니 언제 애기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말을 이렇게 많이 잘하고 단어들을 이렇게 막 하지? 막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기 애가 그것도 한 달 만에 출장을 다녀오셔서 오랜만에 보는 걸 텐데 얼마나 더 그 체감이 크게 느껴지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출장을 또 언제 가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더욱 많이 만드시고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성재님, 이번 주에 며느리가 과일 세트랑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자 케어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별점은 만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또 육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연자님께 또 과일 세트 편지까지, 이거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며느리분과 또 사랑스러운 우리 손자분의 얼굴을 또 뵈러 또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이렇게 과일 세트랑 편지를 보낸 거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또 우리 며느리분을 또 잘 챙겨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 줄 리뷰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치즈의 Be There.

치즈의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리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희진님,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 친구랑 단체 주문을 받았어요. 손발이 안 맞으면 힘든데 다행히 일이 착착 진행돼서 시간 안에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덕분에 별점은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새로 들어오신 알바생분이랑 손발이 잘 맞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안 그러면은 이 일하는 시간도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일이 됐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또 일이 또 많아질 때 새로운 알바생 친구분이랑 착착착착 해결해 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9073님 이번 주에 가게 문 닫기 전에 정산하다가 숫자가 안 맞아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 번 틀리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다시 맞추고 나서야 퇴근했네요. 별점은 1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산 관련된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하나씩 꼼꼼하게 차근차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만약에 끝에 가서 나 뭔가 잘못했는데? 라는 걸 깨달은 순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실 때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하나씩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완소들의 한 주는 어땠는지 별점 리뷰를 남겨주세요. Anthony Lazaro의 Good Morning Song.

앤토니 라자로의 Good Morning Song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한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9366님, 엄마랑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와주셨던 단골 손님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웠네요. 덕분에 엄마도 저도 이번 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어렸을 때부터 와주셨던 단골 손님?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안 오셨던 손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시고 그 기억이 나면은 뭔가 저도 이게 가게를 운영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운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했을 땐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또 그분께서 또 자주 방문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승빈님, 남편이랑 싸워서 이번 주 시작은 빵점이었는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식 닭발과 보고 싶다고 한 영화를 딱 세팅해뒀더라고요. 기분이 좀 풀려서 3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또 보고 싶다고 한 영화를 딱 세팅해놨다는 거는 화해할래를 말로 하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줬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3점이 아니라 전 5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을 겪고 난 후에는 5점으로 완성돼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행동이. 네. 보내주신 사연을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에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거미 그리고 바비킴의 Love Recipe.

생명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 하지만 농도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농도가 낮으면 질식의 위험이, 농도가 높으면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 거죠. 밀폐 공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산소는 물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같은 가연성 가스까지 이 다섯 가지가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스 감지기는 똑똑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오대가스를 모두 감지해야 하니까요. 단 하나의 가스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전은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0: SBS 생활정보.
1: 먹을 때마다 씨가 톡톡 씹히는 달콤한 딸기.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는 딸기는 대부분 인공재배 딸기인데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칠레의 야생 딸기를 들여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칠레산 딸기의 암꽃과 북미 딸기의 수콧이 우연히 함께 자라면서 지금의 딸기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공재배 딸기가 들어온 건 20세기 초. 한때는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었지만 로열티 문제로 국산 품종 개발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딸기들이 탄생했는데요. 설향을 시작으로 금실, 죽향까지 지금의 맛있는 딸기에는 뜻밖의 우연과 오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갈게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별점 2점, 일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돼서 별점 5점. 이렇게 여러분의 한 주 리뷰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완소들의 이번 주 리뷰는 어떤지 만나볼게요. 7555님, 엄마랑 아빠랑 올해 처음으로 야구 경기 보러 다녀왔어요. 그동안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갔는데 지인분이 자리 남는다고 하셔서 냉큼 갔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응원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또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가시는 것 같아요. 이 SNS에서도 그런 영상, 뭐 사진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또 야구도 인기가 더 많아져서 매년 가면 갈수록 티켓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티켓을 주신 지인분이 너무 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응원하는 팀 있으시다면 티켓팅을 하셔서 꼭 가서 응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감이 또 다르잖아요. 네. 우리 0637님, 베란다 건조대에 빨래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계속 빨래하고 걸어두기만 하고 있거든요. 옷이며 수건이며 점점 무거워지네요. 다음 주엔 꼭 정리하길 바라며 별점은 1.5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진짜 빨래는 잘 쌓이고 정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보일 때 바로바로 해두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제일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게 보이면은 빨리 돌리고 널고 걷고 내가 해야지 내가 제일 편해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보였을 때 바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범님, 2시간째 앉아서 멸치 손질했더니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끝내고 얼른 누워버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다 손질했으니 별점은 3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멸치는 국 끓일 때, 또 멸치 국물 낼 때도 필요하고, 아니면 멸치 반찬을 할 때도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냉동실에도 항상 필요한 이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시간째 앉아서 또 이렇게 손질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렇게 한번 고생하면 좀 긴 시간 동안 또 재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허리 마사지를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또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는지 별점 후기와 함께 들려주세요. 루나의 Free Somebody.

루나의 Free Somebody 듣고 왔습니다. 육아 중인 완소들의 사연도 만나볼게요. 8145님, 아이가 요즘 스티커 붙이는 거에 빠졌어요. 안방, 거실, 안 보이는 곳에도 붙어있어서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는 있어요. 별점 3점만 주겠습니다. 하하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뭐 스티커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손등. 엄마 아빠 내가 이거 붙여줄게 해가지고 이 부모님 온 몸에다가 붙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옷에다가도 붙여주고 뭐 거실 바닥 뭐 TV 할 거 없이 온 집안에다가도 붙이는 걸 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스티커를 구매하실 때 잘 떨어지는 접착력이 좋지 않은 그런 스티커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접착력이 있는 거를 구매를 하셨다면은 스티커 그 떼어내는 그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좀 독하지만 그런 것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정님, 우리 집 강아지가 새벽에 저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잠을 설쳐서 평일 내내 피곤했는데 애교 부리는 걸 보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별점을 몇 점 줄까 고민하다가 귀여우니까 3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아지가 없지만 강아지 친구의 강아지를 가끔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막 키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고 만약에 제가 잠을 설치더라도 잠을 자다가도 만약에 그 강아지가 내가 만약에 키웠을 때 와서 막 제 옆에 있거나 막 이렇게 깨우거나 해도 그냥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7949님, 29일차 아기를 육아하는 중이에요.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천사 같지만 새벽 육아는 쉽지 않네요.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아니가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진짜 뭐 아침 점심 저녁 밤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뭐 제가 알기로는 완전

간단하게는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아이를 밥을 또 먹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많으시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육아는 서로 같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거를 이해하면서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7949님 그리고 같이 도와주시는 남편분 아니면 아내분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One Republic의 I Lived.

원 리퍼블릭의 I Lived 듣고 왔습니다. 여행 리뷰 사연들도 만나볼게요. 백경수님, 별점 만점! 40년 지기 친구들과 전남 보성으로 1박 2일 여행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많이 변해서 새롭고 정겨운 동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힐링 제대로 했어요. 친구들아, 우리 건강 잘 챙겨서 오래오래 놀러 다니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40년 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시 진행하면서 항상 자주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과 오래 우정을 이렇게 다져서 지내는 거는 전 너무너무 부럽고 좋다고 생각이 들고 커가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때가 너무 그립거든요. 순수했었던 그때 시절.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때 시절이 너무 그리운데, 그거를, 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 아, 맞다. 야, 그랬었지. 이런 얘기를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친구분들과의 우정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8833님, 천안에서 친구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가자고 하니 11살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네요. 차에서 계속 우는데 완디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겠지만 이번에 만남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또 아이의 11살 아드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좋았던 추억은 뒤로 하고 또 이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면은 몇달 뒤에 아니면 빠르면 다음 달에 아니면 여름방학에 이때 또 날짜를 잡아서 조만간 또다시 만날 수 있으니 그때를 기약하고 웃으며 안녕을 또 외쳐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네. 우리 박두리님, 바다, 해돋이, 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집 고양이랑 속초에서 여행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다 풍경 좋아하는 고양이는 처음이시죠? 너무 귀여우니까 별점 만점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속초에서 여행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캠핑을 또 가신 것 같은데요. 뭔가 밖에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드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산책을 할순 없잖아요, 고양이들이.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문 밖을 바라보는 이제, 고양이의 사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런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많이 또막 같이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장윤주 피처링 정재영의 지붕 위의 고양이 듣고 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8: 돌아온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에어니플.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채워볼게요. 오늘은 청소 페스티벌로 함께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웨딩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완소들의 기억에 남는 입장곡, 행진곡, 축가 혹은 나의 결혼식 입장곡, 행진곡을 하고 싶은 노래, 내가 듣고 싶은 축가를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과 웬예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3, 4부에 준비된 라인업 퀴즈도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청소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번님,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추천합니다. 다들 제목과 가수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딱 이 소절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1, 2, 3, 4,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bubble. 청소할 때 이 노래 들으면 어깨춤이 제대로 나와서 완전 추천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청소할 때 들으면 더 좋지만 전 약간 이 버블이라 그래서 청소할 때 느낌도 많이 들지만요. 카페에서나 광고에서 그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빨래! 아, 발로 밟아서. 어허. 왜 난 카페가 생각이 났을까? 어허.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윈터플레이 분들의 되게 카페 음악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셔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광고가 좀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 들으면 기분 막 콧노래가 나오면서 청소가 빨리 또 진행이 되죠.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윈터플레이의 Happy Bubble.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이상한님, 숨은 그림 찾기 신청해요. 한 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신나는 사운드와 위로가 되는 가사까지. 청소할 땐 이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노래를 들으며 청소하면 제목처럼 잃어버렸던 이어폰 한쪽, 조카의 애착 장난감처럼 그동안 애타게 찾던 물건들이 나타나곤 하더라고요. 완디 그리고 완수분들도 간절히 찾는 물건들이 있다면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청소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제가 좀 필요하네요. 저희 집에 물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하나 찾으려면은 집을 한번 뒤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할 때 좀 쌓아놨어가지고 한번 싹 엎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숨은 그림 찾기라는 노래를 한번 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찾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겠죠? 둘 서프라이즈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싶어요. 청소하다가 서랍을 보면 그때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서 딴 길로 새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접니다. 뭔지 모르고 일단 서랍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열어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따로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그래요. 청소하다가 예를 들면은 저는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현장에서 좀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제출해야 되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3장, 4장이다 하면은 예쁘게 안 나온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럼 한 5장을 미리 찍어서 남는 사진을 그냥 제가 가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친구들이랑 아니면은 뭐 멤버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있다면 그것도 모아두고, 편지들도 지인들한테 받았던 편지들을 다 모아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다시 모아두려고 서랍을 열면 옛날 사진들도 한번 보게 되고 편지들도 다시 읽고 추억에 젖어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우리 이상한님과 서프라이즈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 그룹은 이적과 김진표가 1995년에 결성한 듀오로 달팽이, 정류장, 왼손잡이 등의 히트곡을 발매했는데요.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는 영어 단어고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77 짧은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이상한님과 서프라이즈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숨은 그림 찾기 그리고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숨은 그림 찾기에 이어서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인업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젠틀님,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추천합니다. 역시 청소는 반짝반짝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전 유리를 닦아도 바닥을 닦아도 빛이 나야 아 깨끗하다 하고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유리도 바닥도 반짝반짝, 저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솔로라고. 아니 이게 왜 저렇게 이어질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전개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바닥 청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짝반짝이라는 예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은 예, 우리 젠틀님 잊어버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은 예. 근데 청소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청소를 해도 아, 이 정도쯤이면 됐어 라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짝반짝 해야지 만족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청소를 하시는 분 같고 네, 우리 젠트님의 집은 정말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는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5: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7: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6: 하이마트로 가요.
7: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과 함께 만드는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 청소 페스티벌을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1: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2: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3: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공허함이 몰려왔던 순간 있으신가요? 혼자가 편하지만 외로운 사람들. 최근 새로운 가족 형태로 1.5 가구가 등장했습니다. 1.5 가구는 완전히 함께 살진 않지만 다른 존재와 느슨히 연결된 상태인데요. 각자 집을 따로 두고 필요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생활은 각자 하며 공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처럼 내가 책임질 존재를 돌보면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완전히 혼자는 아닌 삶을 살아가는 1.5 가구가 늘었는데요. 1.5 가구는 치솟는 물가와 혼자만의 자유는 지키면서 외로움을 줄이고 싶은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티치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할게요. 추천해주신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다님, 유아의 숲의 아이요. 전주부터 밝은 유아씨 목소리는 꼭 미세먼지가 다 사라진 공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청소기 시원하게 돌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서 들으면 귀랑 머릿속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컨셉도 너무 잘 어울리셨죠. 진짜 이 숲의 공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숲의 아이가 아니라 숲의 공주님? 네, 그래서 이 컨셉이랑 뭐 춤, 그냥 비주얼, 노래, 목소리, 보컬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솔로곡으로 유아님과 정말 최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되게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청소할 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저희는 바다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유아의 숲의 아이.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포피님, 긴 생머리 그녀 들려주세요. 우리 집엔 긴 생머리 그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저와 딸 둘이요. 덕분에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시키고 청소기를 돌려도 밤에 자기 전에 보면 머리카락이 또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긴 생머리가 아니어도 저도 저 혼자 사는 집이지만 머리카락이 많아요. 예, 어떻게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걸까요? 저만 그래요? 아우 참 머리카락을 돌려도 돌려도 많이 쌓이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시는데 놀라요. 아 너는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제가 돌 나 아빠 어제 돌린 거야 해도 근데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아니 어제도 그렇게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빠지는데 또 빠질 게 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아휴 네 우리 1515님 장난하냐 신청합니다. 이사와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한동안 청소를 못했더니 집 상태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감이 안 와요. 내일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텐션 올리고 열심히 청소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정신 없을 수밖에 없죠.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도 빨리 안 가는 것 같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청소도 중요하지만 청소는 그냥 청소기 돌리는 정도? 빨래 정도? 그리고 큰 것들, 집안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 정리는 나중에 직장에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순위가 뭔지가 뭔지 판단을 하시고 그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이 먼저 적응이

0: 맨 다음에 큰 물건들은 나중에 정리해라. 대신 청소기, 빨래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 네.
0: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우리 포피님과 1515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데뷔 당시 평균 나이가 만 16.3세로 최연소 보이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향수 뿌리지마, 미치겠어, 박수, 투유 등등 중독성 강한 곡들로 활동하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그룹의 멤버 니엘씨가 선곡 플리즈 코너에 나와주시기도 했죠. 니엘씨가 속한 이 그룹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동안 저희는 포피님과 1515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긴 생머리 그녀 그리고 장난 아냐.

긴 생머리 그녀이어서 장난하냐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 볼게요.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틴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볼까요? 1027님,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추천합니다. 사실 청소를 진짜 싫어하는데 즐거운 일이다, 하고 나면 행복하다 라고 주문을 걸어줄 신나는 노동요예요. 노래도 가수의 목소리도 상큼한 게 청소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주문을 걸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청소는. 예, 이 주문을 걸어도 실행이 되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반면에 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청소하면 집이 깨끗해질 거고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네. 그럼 저희는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3: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 에즈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2: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3: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0: 이벤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 트리트로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웨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내 기억에 남는 입장곡, 축가, 행진곡 혹은 결혼식에서 듣고 싶어서 찜해둔 노래, 내가 직접 부르거나 듣고 싶은 축가를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신청곡은 웬디의 영스틸톤 페이지 영시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위노이의 살랑살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보다 즐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7: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한 컵에 담은 여름 커피업계 컵빙수 대전 본격화.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9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 아메리카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한 컵에 담은 여름 커피업계 컵빙수 대전 본격화였습니다. 이제 빙수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컵빙수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1인 빙수잖아요. 작년에 가성비가 좋아서 대박 히트를 친 메뉴입니다. 사먹기에 접근성도 좋고 일단 저렴하고 또 테이크아웃이나 배달해 먹기도 좋아서 여름철 인기 메뉴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나온 메뉴였다가 올해는 별다방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나오면서 경쟁이 더 세졌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예, 좀 큰 빙수가 더 좋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큰 빙수를 먹는다는 건 뭐 혼자 먹으면 더 좋지만 누군가와 같이 먹을 때 내 몫을 늘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1인분 빙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간단하게. 뭐 아이스커피 대신에 이걸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메뉴도 꽤 다양해서 이거를 작년부터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생들은 죽어납니다. 제조 과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긴장감이 엄청 생기는 메뉴라고 합니다. 또 일찌감치 컵빙수 대란이 벌어지면서 올해도 역시 알바생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월간 있섭 상남자템 리뷰쇼. 너무 가끔 와서 올 때마다 새로운 쌍남자 있섭과 거친 상남자 공감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즐기고 참견하고 싶은 분들 배텐 풀 버전 라이브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와서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있섭과 돌아오겠습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슬.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9: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10: 어? 있어.
9: 지금쯤 용인에서 스피드를 즐기고 있을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있섭, 어서 오세요.
10: 예, 반갑습니다.
9: 자, 5월 9일 네. 그리고 네. 내일은 또 10일인데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 아마 용인에서
10: 네.
9: 지금
10: 네.
9: 아스팔트를 누비고 있을 겁니다.
10: 아, 이 시간대라면 이제 집에 왔죠.
9: 왔나요?
10: 네, 배텐 몇 시에 하죠?
9: 10시죠. 10시잖아, 텐.
10: 아, 그런데 10시면 이제 집에 왔죠. 네.
9: 용인 서킷, 자연농원 서킷을 누빈 다음에 네. 이제 돌아왔을 시간인데 예. 이 용인 레이싱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겠죠?
10: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9: 예. 네. 어떤 뭐 사고나 이런 거 전혀 없길 바라고요.
10: 네.
9: 이게 무슨 경기입니까, 이게?
10: 레이싱 경기죠.
9: 네. 뭐 대회 이름이 뭐예요?
10: 현땡? 네, 현땡 N 페스티벌이라고 네, 경기가 있습니다.
9: 아, 그 차량 N 네. 차량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10: 그렇죠. 네, 그 N 차량으로 대회를 하는 거죠.
9: 그걸로 이제 막 네. 개조해도 돼요?
10: 아, 그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춰야 돼요.
9: 아.
10: 네, 그것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좀 나눠지는데 거기서도 이제 튜닝의 정도가 좀 달라집니다.
9: 아, 그 범위에 따라서.
10: 네, 네. 근데 사실 거의 이제 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차는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9: 그래요.
10: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현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뭐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원메이크 레이스라고 하는데
9: 네네.
10: 차량은 다 똑같고 이제 드라이버만 다르다.
9: 그러니까
10: 차량보다도 그 드라이버의 실력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좀 판가름이 난다.
9: 그럼 거기서 꼴찌하면 진짜 꼴찌인 거네요.
10: 진짜 꼴찌죠.

0: 아이템빨로 할 수가 없네.
1: 아이템빨이 물론 차량마다 조금씩 이제 사람마다 팀마다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가장 큰 스펙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느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이썹 거품 빠지는 날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거품이 없었습니다 일단.
0: 그래요?
1: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거품 빠질 것도 없습니다.
0: 그래요. 드라이버 네. 몸무게 차이들은 있죠?
1: 몸무게 차이 있죠. 보통 한 10kg당 0.1초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0: 아, 그래서 지금 감량을 하고 있군요.
1: 뭐 겸사겸사 하는 거죠.
0: 그래요.
1: 몸무게도 이제 살도 너무 많이 쪄서 이제 빼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좀 뚱뚱한 채로도 갈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살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0: 몇 분이 출전하는데?
1: 이게 제가 원래 있던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원래부터는 이제 예. 그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상위 클래스에서는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꼴찌부터 시작이고 또 이제 이번 경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요즘 핫한 양상국 님이 예.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저랑 원래 이제 아래 클래스 타다가 그분도 이제 상위 클래스로 원래부터는 네 같이 타요.
0: 뽀구미 씨도 해요?
1: 뽀구미님은 이제 올해는 안 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올해는 안 타요.
0: 양상국 네. 씨가 상당히 네. 좀 더 실력자예요.
1: 그 작년에 저랑 이제 2등, 3등 배틀을 한번 했었었죠.
0: 비슷해요?
1: 아 원래는 상국님이 좀 더 잘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아하.
1: 네, 짬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데 작년에 2, 3등 배틀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 제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네. 경북 경남 더비가 되겠네요.
1: 아 경북 경남.
0: 경북을 대표하는 이섭과 경남을 대표하는 양상국 씨의.
1: 네.
0: 엔반대 더비.
1: 아... 그렇게 또 생각해서 만약 이제 또 이제 막상 이제 경기 갔는데 비슷하다. 음흠. 그럼 무조건 이겨야죠.
0: 아 네. 그래요.
1: 네.
0: 자 어쨌든 또 베텐에서도 어떻게 후원 딱지라도 붙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돈이 없네요.
1: 아, 그래요?
0: 예, 저희 어떤 응원을 네, 보내드립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그럼 뭐 오늘 밤에는 뭐 예. 푹 쉬어야겠네요. 베텐 들으면서.
1: 그렇죠. 예. 네 이날은 베텐 들으면서 쉬어야 됩니다.
0: 자 0384님 이썹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도 최첨단 전자기기로 하나요? 쌍둥이 선물은 어떻게 했나요?
1: 딱히 애들이 지금 너무 어려서 뭘 줘도 모릅니다.
0: 모르죠. 네, 깐난이잖아요.
1: 네 모르고 어제는 이제 사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씩 한번 애들 데리고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또 너무 어리니까 밖에 나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좀 짜증도 많고 밥도 잘 안 먹고 해서 오히려 집에 오면 더 좋아합니다.
0: 분유나 잘 타주라고 하신 분 있고.
1: 그렇죠. 분유도 잘 타줘야 되고 이유식도 줘야 되고.
0: 주식이나 주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 주식. 예.
0: 주식을 뭘 줘요. 네. 예.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1: 그렇죠.
0: 예. 그럼 어버이날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1: 어?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요.
0: 아하 그렇죠. 예. 본인이 이제 또 어버이가
1: 언제 줘?
0: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죠.
1: 5월 8일.
0: 예. 어제였습니다. 보통 어떻게 보냈어요?
1: 예? 네?
0: 보통. 보통 어버이날 작년.
1: 작년.
0: 뭐 이렇게 정지가 돼버려? 아예 안 챙겼구나.
1: 예. 까먹었습니다.
0: 예.
1: 뭐 했지?
0: 자. 네.
1: 그게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전화 한 통을 드렸었나?
0: 전화.
1: 네.
0: 사실 뭐 저도 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1: 네. 카네이션은 원래... 이제 옛날에 학생 그쵸. 때 많이 했죠.
0: 근데 저는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네. 어쨌든 어린이 시절에 그 어머니께 이제 드리던 카네이션 이거를 네. 기억하고 계시니까
1: 네.
0: 카네이션을 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0: 여전히. 그래서 그걸로 좋아하시니까 됐다.
1: 네.
0: 이걸로
1: 지금도 카네이션을 드리나요?
0: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그래도 한 송이가 아니라 화분 조그만 요즘 화분을 팔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그걸 해드리고
1: 오.
0: 언제부터 어버이날에 봉투를 드리는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1: 어?
0: 옛날부터 그랬나요? 저는 어버이날에 왜 봉투가 오가는지
1: 네.
0: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어버이날에 봉투를 준다. 야
0: 어버이날에 막 여행 가고
1: 네.
0: 어버이날에 막 비싼 데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1: 네.
0: 예.
1: 네. 어버이날이 왜 생겨나게 됐죠?
0: 저도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0: 어린이날은 유래를 알거든요.
1: 네.
0: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1: 네.
0: 어린이날을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린이날 안 받고 어버이날 네. 안 드리면 되겠구나.
1: 네.
0: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아, 또 그런 예.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네요.
0: 그렇죠. 자, 그렇고요. 아무튼
1: 네.
0: 가정의 달 예, 잘 보내시고
1: 예.
0: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갈 텐데
1: 네.
0: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자, 쌍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섭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에 대해 소개 후 평가와 공감을 해드리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상남자의 간식을 책임지는 밀크푸딩을 드립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의 효도 같지 않은 효도입니다. 예. 효도라고 포장하지만 네. 알고 보면 효도인지 아닌지 애매한 효놈들 사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보겠고 예. 살면서 스스로 좀 자부하는 네. 가장 큰 효도 뭐가 있습니까?
0: 가장 큰 효도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효도.
1: 효도.
0: 태어난 거?
1: 태어난 거?
0: 네.
1: 그렇죠. 태어난 거.
0: 태어난 것도 효도 아니에요?
1: 태어나서 건강하게 크고 있고.
0: 네, 건강하게 크고 있고.
1: 300만 유튜버가 됐고.
0: 네.
1: 이거만큼 또 효도. 쌍둥이 손자도 안겨드리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손주도 안겨드리고.
0: 네.
1: 태어난 건 불효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0: 네. 예. 차도 사드렸죠.
1: 아, 차도 사드리고?
0: 네.
1: 전기차?
0: 전기차.
1: 야.
0: 제네 땡스.
1: 야.
0: 네.
1: 이거는 못 이기겠다. 와.
0: 네. 그게 약간 조금 이제 그 부모님의 드림카였다랄까.
1: 네. 그 정도면 뭐 사실 한 20년치 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그걸로 이제 하나 사드렸습니다.
1: 저의 효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0: 네.
1: 그 매년 제가 폰을 교체할 때
0: 네.
1: 그 바로 전해 모델을 어머니께
0: 네.
1: 드립니다.
0: 네. 쓰던 예. 거.
1: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꼭 네. 포장을 뜯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인증이 된
0: 네.
1: 예, 불량품 아니고
0: 대신 매년 교체해 주는.
1: 매년 교체해 드립니다.
0: 매년.
1: 얼마나 좋습니까?
0: 근데 이제 결혼하셔서 가능한가요?
1: 이제는 근데 제가 잘 안 바꾸고 있어요.
0: 어?
1: 네. 제가
0: 그럼 지금 효도 멈춘 거네요?
1: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쭤봤어요.
0: 네.
1: 혹시 폰이
0: 네.
1: 지금 요번 폰이 좀 가벼운데
0: 네.
1: 새로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0: 네.
1: 거절하시더라고요.
0: 아.
1: 됐다. 나는 왜냐면 지금 미니가 좋다.
0: 네. 네. 아, 작은 사이즈가 좋다.
1: 네.
0: 네. 하셔갖고
1: 효도의 끝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0: 네.
1: 효도 중지 사건이라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쉬었음 효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네.
1: 아무튼 효도가 너무 요즘 상업적으로 포장되고 있어요.
0: 아, 좀 네. 그렇기도 하죠.
1: 그렇죠.
0: 네.
1: 전화를 자주 드리고
0: 네.
1: 네, 그
0: 평소에 하면 됩니다. 평소에.
1: 그럼요.
0: 네.
1: 식사 자주 하고
0: 네.
1: 그게 효자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1: 자, 그러면 상남자의 효도 같지 않은 효도 사연을 보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실까요?
0: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천사님입니다. 학생이라면 해본 국룰 효도가 있습니다. 문제집 사야 된다. 거짓말 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아니 문제집이나 책 가격을 불려서 말하기도 하고요. 문제집이 아니라 필기구나 공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하남자들은 못하고 뻔뻔한 쌍남자들만 할 수 있고요. 아무튼 부모님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좋아하시니까 효도입니다. 거짓말 쳐서 돈 받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효도다.
1: 부모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0: 네.
1: 예.
0: 예.
1: 분식회계 슈킹.
0: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는 뭐 책 산다, 문제집 산다, 뭐 이제 샤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거짓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1: 그때도 아셨을 가능성이 높고
0: 네.
1: 요즘은 모르시기가 어려운 게
0: 네.
1: 검색만 해도 다 가격이 뜨거든요.
0: 그렇죠.
1: AI한테
0: 네.
1: 뭐 문제집이랑 뭐 이런 필기구 같은 거 가격 쫙 얘기해봐. 그러면
0: 네.
1: 다 알려주잖아요.
0: 그렇죠.
1: 네, 누르면 아는데
0: 네.
1: 돈을 이제 어린 나이에는
0: 네.
1: 대충 생각하잖아요.
0: 예,
1: 내가
0: 예.
1: 지금 지갑에 뭐 만 원 있으면 좋고 뭐 이런
0: 네.
1: 생각인데 부모님은 모든 그 가정 경제의 숫자를 다 머릿속에
0: 네.
1: 넣고 계신데
0: 네.
1: 문제집이 뭐야 3만 원? 3만 5천 원?
0: 네.
1: 애매한 숫자인데 쳐보신단 말이죠.
0: 네.
1: 예.
0: 아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또 패드나 이런 거를 많이 써서
1: 예.
0: 또 문제집을 또 많이 안 사지 않을까요?
1: 뭔가 그래도 이 우리나라는 그 교육
0: 네.
1: 교육 뭐랄까요 그 비즈니스가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패드만 사게 할까요 과연 패드 안에 또 문제집 그런 네. 것들 사게 만들고
0: 네.
1: 계속
0: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런 거는 이제 엄카로 또 결제하고
1: 그렇죠
0: 아 약간 좀 그 용돈 받는 재미가 그렇게 이제 거짓말 쳐서 받는 재미가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인 네. 앱으로 사니까
0: 네, 네. 네. 네. 네.
1: 우리 부모님은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네
1: 무슨 법카 쓰듯이
0: 네.
1: 그리고 카드를 아예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분식회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게 참.
0: 예. 근데 이제 공부하는지 알고 좋아하시니까 효도다. 예. 결론은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1: 그렇죠.

0: 최대한 문제집을 많이 산다고 자주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문제집 여러 개 사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다닐 수는 있죠.
1: 네.
0: 예. 자 다음요.
2: 예. 이석용님 어머니가 건강검진 받다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커지고 뼈가 약해지거든요. 걱정돼서 제가 예전에 챙겨 먹던 비타민 D를 드리는 효도하고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두 달 정도 남았으니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그 아까 그 핸드폰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
0: 뭐가 비슷해요?
2: 예전에 챙겨 먹던 비타민 D를 드리는 효도하고 왔습니다.
0: 아니 근데 약이
2: 네.
0: 그 유통기한 남았으면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2: 드실 수 있는데 이제 먹다 남은 거. 약간 좀 그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 비타민이에요.
0: 아니 근데 가족끼리는 원래 네. 뭐 먹던 거나 이런 것도 내가 네. 입에 넣었던 것도 아니고
2: 네.
0: 약이라는 건 개별 포장돼 있는데.
2: 네. 에 그래도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딱 드리려면 그래도 새 거 하나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러니까 떨어지면 일단 두 달 안에 빨리 드시고요.
2: 네. 네.
0: 다 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맞죠. 예. 왜 두 달 남은 거를 버려요, 그냥.
2: 아, 이거는 내가 계속 먹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한 통을 또 새로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 얘가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이거 짬 처리하려고 날 주나?
0: 에이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2: 예. 에이 포장 이거는 뜯는 조금
0: 게, 예 포장 뜯는 게 선물의 맛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2: 네
0: 예, 그게 이게 다 또 상업주의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리고 네. 비타민 D는요
2: 네.
0: 굳이 약을 먹는 것보다
2: 네
0: 산책을 하면 돼요.
2: 아 산책 밖에
0: 부모님께,
2: 나가서
0: 네. 예, 부모님께 오전 볕을 쬐시게
2: 네.
0: 밖에 좀 나가시라고
2: 그렇게 말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예.
2: 예. 아니 그럴 수 있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주변 친구들 만나는데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데 막 어느 집 아들은 비타민 D 사주는데 우리 아들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라고 한다. 그러면.
0: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아, 부모님께 옥탑방을 안내해드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2: 네. 네.
0: 엄마 미세먼지 230인데 좀 걸어
2: 네.
0: 남양집을 사드리라 라고 하신 분
2: 남양집
0: 있고. 남양집 네.
2: 야 요즘은 집을 사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0: 이게 사실 비타민 D는 확실히
2: 네.
0: 태양볕 오전 태양볕이 좋대요.
2: 네.
0: 네, 아. 부모님께서
2: 네.
0: 오전에 만약에 또 일하고 그러시면
2: 네.
0: 걸어서 출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2: 아 출근할 때 아예 걸어서
0: 한정과장 정도
2: 네, 예, 예.
0: 광합성을 하셔야 된다.
2: 예,
0: 예.
2: 야,
0: 그렇고 다음요.
2: 다음 박범준님 부모님 나이가 드실수록 무릎 안 좋다고 운동에 피로를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자연스럽게 운동하실 수 있게 저희 집 댕댕이 산책은 부모님께 맡깁니다. 저는 집에 있어서 좋고 강아지는 산책해서 좋고 부모님은 운동하시니까 좋고 다 좋습니다.
0: 야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2: 야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본 사연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내가 편하려고 약간 조금 약간 좀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사연이. 오늘
0: 주제가 그거죠 상남자의 효도 같지 않은 효도.
2: 효도 같지 네. 않은 효도.
0: 그렇죠.
2: 이거는 그냥 약간 좀 부모님한테 심부름 시키는 느낌인데요.
0: 아니 좋죠. 강아지와 부모님의 유대감이
2: 네.
0: 이게 이제 자식이 커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혹은 네. 이제 독립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 적적하시거든요.
2: 네.
0: 예. 효자 특집이 아니라 짬처리 특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2: 네. 댕댕이 산책은 부모님께 맡깁니다.
0: 자.
2: 야 이거는 참 이게 효도 같지 않은 효도. 이걸 효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이제 좋은 명분 하나 만들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0: 근데 확실히 이제 은퇴하실 부모님 연세에는
2: 네.
0: 애완동물
2: 네.
0: 굉장히 그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네.
0: 부모님 댁에 혹시 네. 강아지나 고양이 있습니까?
2: 아, 그거는 없습니다.
0: 어.
2: 네. 근데 이제 소는 있어요. 소.
0: 소가 있으세요?
2: 네.
0: 어.
2: 소를 키우시기 때문에 소는 있습니다.
0: 반려소가 있으시고 굉장히 네. 큰 동물이 있으니까 뭐
2: 네.
0: 그래도 부자네라고 하신 분 있고.
2: 네. 소는 있습니다.
0: 산책을 그러면 가끔 시켜주시나요, 이렇게?
2: 소요?
0: 네. 아니.
2: 가끔
0: 뭐, 풀뜯기.
2: 가끔 우리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긴 하죠. 네.
0: 그러면 잡으러 이제, 가시는구나. 네.
2: 그럼 빨리 잡아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0: 아.
2: 네. 네.
0: 소한테 손 하면 손 주나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2: 혀는 줄 걸요. 혀. 또 소 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뭐 맛으로 유명하죠.
2: 아니 보통 뭐.

0: 맛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머리 한번 핥으면 그게 막 이제 고정된다라고 하는.
1: 진짜 그래요?
0: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1: 핥음 당해본 적 없죠?
0: 네, 그런 거 없어요.
1: 그러면 그 네. 어렸을 때는 소들이랑 좀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었나요?
0: 아, 전혀 없었죠.
1: 없었어요?
0: 네, 그리고 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커갖고 생각보다 좀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1: 그렇군요. 아무튼 부모님께서는 이제
0: 네.
1: 소와 함께 이제 네. 또 교감을 하고 계시고.
0: 예.
1: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의 상남자의 효도 같지 않은 효도 사연 보겠습니다.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2: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3: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4: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5: 비결은 바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6: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가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1년에 두 번 새들의 대이동을 지켜주자는 날이 있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이 2006년 지정한 세계 철새의 날인데요. 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기념일인데요. 세계 철새의 날이 해마다 두 번인 이유는 매년 봄과 가을에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기에 맞춘 거라고 합니다. 새는 지구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죠. 씨앗을 퍼뜨리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수분을 돕고 벌레를 잡아먹는 자연 살충제 역할도 합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세계 철새의 날, 오늘은 우리

0: 옛 자연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들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상남자 템 리드 이슈 추천 이섭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효도 같지 않은 효도를 하는 상남자들 사연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사실 알고 보면 불효로 분류되는 사연들이에요.
1: 네. 예. 예, 이거는 뭐 효도 같지 않은 효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좋은 명분 만들기 느낌입니다.
0: 예.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다음은 이제 지룽내 님입니다. 여행 가면 아버지랑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밤길 운전을 자신 없고 하기 싫어서 계속 자는 척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시고 숙소에 도착하면 바로 주무세요. 아버지 꿀잠 재워드리고 불면증 없애주는 저 효자입니다.
0: 아, 효자네.
1: 네.
0: 네. 이게 사실 사람이 그 일할 때 일하고 네. 잘 때 자야 시간대 네. 네. 그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야, 운전하기 싫어서 계속 자는 척합니다. 숙소에 도착하면 바로 주무신다. 꿀잠 재워드리는 게 이 효도인가? 아니 근데 운전은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해요.
0: 그렇죠.
1: 네, 밤길 운전을 이제 혼자서 너무 오래 하면 또 이제 헛것이 보이거나 이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사실 효도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불효.
0: 그래요?
1: 네, 이거는 불효죠.
0: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1: 네.
0: 이건 보약을 한 채 해드린 겁니다.
1: 이야.
0: 올해 어버이날엔 수면제를 드리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네. 예. 야, 이건 좀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브료듀스 101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네. 뭐 문제가 좀
0: 어떻게 운전 네.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네. 가게 되면 좀 본인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1: 저희 부모님이 절 시킵니다.
0: 아.
1: 네.
0: 아 예.
1: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거의
0: 웃어봐.
1: 뭐
0: 네가 뭐라.
1: 그렇죠. 거의 뭐 저희 집에 가거나 이제 뭐 어디 가면 그냥 제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또 장거리 운전하면 잠이 엄청 오거든요.
0: 그렇죠.
1: 아 그래서 저는 좀 그게 힘들어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킷 드라이버이기도 한데 네. 야 네가 좀 몰아봐라 이런 네. 식으로 하시나요?
1: 아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좀 해야 되는 네, 약간 좀 그런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0: 저희 베텐 MT를 가끔 이제 네. 가는. 네. 시기에는 네. 멀리 갈 때도 있어요.
1: 네.
0: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네. 차를 렌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제가 보통 운전을 했는데
1: 오~
0: 이번에는 이 수업이 한번 해보면 얼마나 스무스하고 이 짜릿한지 보고 싶네요.
1: 택시 타면 안 되나요?
0: 제주도 가서요?
1: 네.
0: 제주도 가서 택시 타면 한두 끝도 없어요. 무조건 렌트카입니다.
1: 근데 의외로 제주도에서 택시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0: 그거는 이제 네, 그 네. 동선을 짧게 잡은 분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네, 네. 서귀포 멀리 네. 안 가는 분들,
1: 네,
0: 제주시 쪽으로 해가지고 뭐 멀어야 네. 애월,
1: 네,
0: 예,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 있는데 그 정도일 때는 하는데,
1: 네,
0: 예, 보통은 빌리죠.
1: 엄청 큰 걸 빌려야겠네요.
0: 저희는 밴 같은 거 빌려가지고,
1: 아, 캠핑카.
0: 캠핑카도 괜찮다. 캠핑카는 근데 거기서 안 자면 약간 억울하지 않습니까?
1: 아, 몇 명만 이제 갈비부에서 진 사람 거기서 자는 걸로.
0: 아, 게임으로?
1: 네, 게임으로.
0: 아, 그리고 숙소 좋은 뜨끈뜨끈한 불가마 숙소는 또 이긴 사람들 네, 거기서
1: 그쵸,
0: 자고.
1: 그렇죠.
0: 어, 그거 괜찮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을 거.
0: 네. 호텔방을 좀 이렇게 조금 잡은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복불복으로 게임 네. 해 가지고 네. 이제 야외 취침.
1: 그렇죠. 근데 사실 캠핑카도 좋기 때문에 야외 취침이라고 보다도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요.
0: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겠죠.
1: 근데 아 근데 그 이제 바닷가 앞에서 캠핑카 이제 옆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먹고 피곤한 사람은 먼저 캠핑카 자고. 네.
0: 그렇죠.
1: 와 그렇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캠핑카 화장실 비우기가 아. 벌칙이라고 하신 분인데 화장실 비우기를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1: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통이 있을걸요.
0: 통을 들고 오물통을 네.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거 버리 어디다 버려요?
1: 나 어디 다른 화장실 가서 버리나?
2: 저도 해보진 않아서 그걸 어디서 버려야 될지 모르겠네.
1: 아 저는 캠핑카 네, 네. 한번 빌리면
2: 네.
1: 본인 게 아니니까 네. 빌렸다가 반납할 때 뭐 거기서 이제 서비스로
2: 아.
1: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2: 네.
1: 어...
2: 쉽지 않네요.
1: 핑클도 리얼리티 프로에서 직접 했다.
2: 네.
1: 캠핑존에서 버리는 데가 있다.
2: 네.
1: 그렇구나. 오. 그럼 요강이네 사실상. 네, 네, 네.
2: 어... 거의 그런 느낌이죠.
1: 아하, 알겠습니다.
2: 네. 네.
1: 자, 다음 소개하실까요?
2: 자, 다음은 KN 코니님.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1: 이거네.
2: 바로 제주도 이거네. 나왔죠. 3박 4일 계획을 제가 다 짰는데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코스를 빡빡하게 짰더니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피곤하시다고 마지막 이틀은 호텔에만 계셨어요. 저는 꿋꿋이 렌트카 몰고 혼자 관광 다 다녔습니다. 그래도 혼자 부모님 모시고 가족 여행 다녀온 저 상남자고 효자 아닙니까?
1: 알아 누우셨네 이야, 이틀을
2: 그러니까.
1: 부모님이
2: 아니 호텔에서 이틀 연속으로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호캉스 이런 느낌 아니면 오히려 호캉스를 시켜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효자이긴 하지만
1: 예, 예.
2: 이 이틀을 호텔에서만 계셨다.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제 부모님께서 질리셨으면
1: 예, 예.
2: 네 아마 이거 해외 패키지 여행보다도 더 뻑뻑하게 짜셨지
1: 그러니까.
2: 않았을까.
1: 혹사캉스.
2: 네.
1: 예.
2: 네.
1: 야.
2: 아니면 만약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부모님 이제 그 해외 여행을 패키지 여행을 좀 많이 보내드렸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무조건 이제 그 강매 타임이 좀 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아들도 그렇게 빡세게 이렇게 좀 여행을 했다 보니까 아 내가 또 약간 좀 뭘 사야 되나? 그 강박관념에 아. 나는 이틀 호텔에서 쉴게.
1: 저 아들놈이 네. 우리를 어디 가가지고 강매 시킬지 모른다.
2: 그러니까. 예. 네. 거기에 이제 단련이 되어버려갖고.
1: 아. 네. 야.
2: 라텍스 매트 사라고.
1: 그러네.
2: 예, 예.
1: 야, 이거 아드님이 무서워서 이틀 알아눕고 감금 사실상 가택연금 되기가 쉽지 않은데.
2: 네.
1: 그리고 그 부모님을 놔두고 혼자서 또 꿋꿋이 돌아댕겼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부모님 간병 간호 안 하고.
2: 네. 근데 제주도도 이제 자주 가보면 사실 막 구경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처음 가면 구경할 게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 세대 때는 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갔다 보니까 부모님 또 이제 질리셨을 수도 있죠. 이미 너무 많이 봤던 거라 갖고.
1: 그러니까 아유 네. 저놈이 유럽 좀 가자 네. 그랬더니 제주도만 데리고 가네 이러면서 네. 삐쳐서 이틀 동안 그냥 호텔에 들어가 있으셨던 걸 수도 있고
2: 네.
1: 예. 야.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만 지금 한 7번째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1: 자, 여행 유격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2: 야.
1: 부모님 지칠 시간 없습니다. 네, 눕지 않습니다.
2: 네. 그래서 마지막 이틀로 호텔에만 계셨다.
1: 아. 네. 이거는 네, 상남자가 아니라 상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2: 네.
1: 예. 예. 부모님과 여행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2: 아, 부모님과 여행. 저는 거의 국내 여행이 지금은 다 한 것 같아요.
1: 아 제주도? 네.
2: 제주도도 부모님이랑 같이 안 간 것 같아요.
1: 뭐 안동 간 거 아니에요?
2: 예? 네?
1: 안동 간 거 아니죠?
2: 안동?
1: 예.
2: 네. 네, 안동 간 건 아니에요.
1: 어디에요? 그러면 국내 여행?
2: 아니 그냥 뭐
1: 대구 간 거 아니에요? 대구?
2: 아니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곳곳에 좀 많이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 네, 차 타고. 예. 네.
1: 파크 약간 그 경남 지역, 경북 지역 그쪽 돌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2: 이거 근데 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1: 아니 어렸을 때 말고 본인이 모시고
2: 아, 제가
1: 효도
2: 모시고요?
1: 관광.
2: 아 효도 관광?
1: 예.
2: 효도 관광을 한 적이 제가 모시고 간 적은 없습니다, 사실.
1: 그래요?
2: 아, 근데...
1: 아니 불국사라도 가지.
2: 아 근데 그 아기 나오기 전에 원래 한번 가려고 했었다가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아갖고 이제 못 가긴 했었는데.
1: 서울.
2: 서울? 아, 서울은 네. 돌아다녔죠.
1: 서울은 또 부모님 올라오셔가지고
2: 네 올라오시면 이제
1: 보시고.
2: 좀 하고 다른 데는 제가 모시고 간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히려 서울 구경을 제일 좋아하시고
2: 네, 네, 네. 네.
1: 그다음에 아니면 보통 제주도
2: 네.
1: 이런 쪽이시더라고요.
2: 네네네. 네, 네, 네.
1: 크게 왜냐하면 이제 또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네. 서울이 최고지.
2: 네.
1: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 좋아하는 강원도
2: 네.
1: 이런 가면은 그냥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2: 네.
1: 안동이 어떻게 보면 또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아닙니까?
2: 네,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네. 이탈리아, 네. 스페인까지 네. 커버를 했습니다.
2: 이야.
1: 두 군데.
2: 두 군데.

0: 아, 일본도 갔구나. 네. 세 번이나 갔네.
1: 이야, 거기서 또 뭐 관광을 또 이제 약간 좀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셨어요? 아니면 그냥 약간 널널하게? 내가 그 관광의 주된 목적이랄까?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0: 어, 근데 저랑 어머니가 비슷한 게 이 네. 걸음이 빨라요.
1: 네.
0: 팍팍팍팍 걸어다니면서 네. 막 한 군데 진득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막 돌아다니면서 일단 그냥 눈으로 많이 구경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1: 네, 네.
0: 어, 일본이랑 이탈리아 때는 많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좀 정취를 네. 느끼는 편이었는데
1: 네.
0: 어, 재작년에 스페인을 갔더니 네. 확실히 어머니가 이제 노인 연세가 되셔가지고
1: 네, 네, 네.
0: 걸음이 느려지시더라고요.
1: 아~
0: 그게 좀 이제 아 이게 속도감이 네. 안 나오는 거지.
1: 네, 네, 네. 네,
0: 그래가지고 어, 마지막 여행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1: 아, 스페인에서 너무 느려서 이제
0: 아 느려서는 아니고
1: 네, 예. 데려갈 수가 없다.
0: 그렇죠.
1: 네.
0: 택시 탈 돈 아낀 거냐고 하신 분 있고
1: 네.
0: 저기서 울었어야 되는데 저 지 귀찮으니까라고 하신 분 있고
1: 마지막 여행이다. 예.
0: 예. 아니 물론 네. 또 갈 수 있으면 좋죠.
1: 네.
0: 유럽이 비타민 D 어, 생성시키기에 참 좋습니다. 광량이 좋거든요.
1: 네. 예. 그때 어머니께서 비타민 D가 부족하셨나요?
0: 어 항상 또 부족하시죠 뭐든지.
1: 네. 예. 예.
0: 어머니랑 행군한 거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
1: 네.
0: 자, 그러면 다음
1: 최현우님 어머니 생신이라 직접 요리해드리겠다고 상남자답게 호기롭게 얘기하고요. 미역국, 잡채, 생선도 굽고 제가 다 했습니다. 주방이 엉망이 돼서 설거지는 자고 일어나서 하겠다고. 혹시 시간 되면 도와달라고 어머니께 언질만 드렸습니다.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다 끝내 두셨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니고 어쨌든 요리는 다 했으니 효도는 효도잖아요.
0: 뭐 사실 크게 문제될 네. 건 없고 일단 미역국, 잡채, 생선을 본인이 네. 아들이 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야.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1: 네.
0: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언어가 네. 언질이에요.
1: 언질리. 예. 예.
0: 어머니께 언질 드렸습니다.
1: 네, 언질만 이거, 드렸습니다.
0: 이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1: 네.
0: 예.
1: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뭐 사실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또 어, 어머니 생신인데 이제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 드렸다. 그 맛있게 드시고 또 감동해서 이제 설거지는 또 기분 좋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네.
0: 근데 언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려요.
1: 네. 혹시 시간 되면 도와달라고. 네. 혹시 시간 되면 도와달라고 언질을 주셨다고 합니다.
0: 맛있게 드셨겠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네, 네, 네.
0: 너 잘 동안 어머니 배달 시켜 드셨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네.
0: 예, 뭔 미슐랭 3스타도 안 하는 짓 언질.
1: 네, 네, 네.
0: 무슨 그 주방 보조한테 네. 쓱 언질하는 것처럼.
1: 그러니까요. 예. 네.
0: 어떻게 혹시 부모님께 요리를 네. 해드린 적 있나요?
1: 아 요리 해드린 적 많죠.
0: 어, 뭘 할 줄 알아요?
1: 좀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 생신 때 미역국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0: 오.
1: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 집에 올라오면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또 뭐 많이는 아닌데 보통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지만 예,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해드립니다.
0: 오.
1: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올라오셨을 때는 또 수육도 해드리고
0: 오.
1: 네
0: 실력이 좀 있네요.
1: 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쉽습니다.
0: 그래요.
1: 네, 수육 그리고... 정말 쉽습니다.
0: 이섭이 요리를 할 줄 아는구나.
1: 네, 요리를 좀 합니다.
0: 저는 뭐 전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이제 어머니 생신이나
1: 네.
0: 아니면 이제 어버이날 이럴 때 메뉴를 언질 드립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 네. 네,
0: 그냥 미리. 요런 쪽으로만 합시다.
1: 네,
0: 이런 식으로
1: 네,
0: 하거나
1: 네.
0: 아니면 나가서 드시, 네, 네, 드시자고.
1: 네. 네,
0: 밖에서 좋은 거 또 먹으면 되니까.
1: 네. 네. 언질. 뭐 어떤 걸 먹자고 언질을.
0: 예. 네.
1: 네.
0: 엄마 카세가 제일 맛있죠.
1: 아 네. 맛있지. 아 그거 생각하니까 제육볶음이 먹고 싶네요. 흰 쌀밥 위에 제육볶음 올리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딱 먹다가 한 번씩 이제 김도 이렇게 싸서 먹으면 이제. 맵 단짠 하면서
0: 기가 막히죠.
1: 기가 또 막히거든요.
0: 예.
1: 아 제육볶음.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육볶음에도 약간 비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0: 아 네. 역시 잘 알아요.
1: 살코기만 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비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0: 그렇습니다.
1: 맛있어요. 그 비계에서 나오는 기름기 그리고 그 야들야들함.
0: 그렇죠.
1: 아 입에 딱 씹었을 때 그 육즙. 아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0: 이쪼터도 네. 나왔다. 이쪼터.
1: 네.
0: 예. 네. 아무튼 요리를 진짜 어지간히 잘하는 게 아니면
1: 네.
0: 사실 요리로 어머니를 감동시킨다는 건 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께 쓱 메뉴 협상.
1: 네. 메뉴 협상.
0: 언질 드리는 거.
1: 네.
0: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설거지는 본인이 하고. 예. 아니면 귀뜸.

0: 네.
1: 예.
0: 네.
1: 괜찮습니다.
0: 예.
1: 이게 애매해요. 진짜 어버이날이랑 어머니 생신 때 요리를 네. 누가 하느냐.
0: 그렇죠.
1: 내가 하면 사실 개판되거든요.
0: 네.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네. 요리를 네. 잘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언질 괜찮네.
0: 네. 미리 언질을 드린다.
1: 그렇죠.
0: 네.
1: 여러분도 좀 언질 효도 네.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
0: 다음. 페리 97126님. 부모님 댁 가는 길에 자주 과일을 사갑니다. 어머니는 복숭아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수박을 좋아하시는데 계절 과일을 안 팔 때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사과를 삽니다. 어쨌든 덕분에 편식 안 하시고 다양한 과일을 맛보시면서 배불러 하시니 효도 맞죠? 라고 하셨습니다. 복숭아 좋아하시고 수박 좋아하시는데 토마토, 사과를 삽니다. 약간 이것도 살짝 그... 아, 이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사간다.
1: 안 사가는 것보단 낫죠?
0: 안 사가는 것보단 낫긴 한데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게 아닐까.
1: 그리고 아니.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에요. 채소입니다.
0: 예, 예, 예.
1: 그리고 토마토는 건강에 좋죠.
0: 네.
1: 예. 그쵸. 당분 자체가 굉장히 적고
0: 네.
1: 예, 비타민도 풍부하고 그래서 네. 복숭아 수박 드시는 것보다 부모님 건강에는 사실 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0: 네.
1: 예.
0: 네.
1: 하지만 과일을 구하려면
0: 네.
1: 요즘 하우스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0: 맞아요.
1: 다 구합니다.
0: 와, 생각해보니까 과일 복숭아 안 먹은 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복숭아도 보면 이제 딱딱한 복숭아냐 아니면 물렁한 복숭아냐 그게 또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1: 뭘 더 좋아하세요?
0: 저는 물렁한 걸 더 좋아합니다. 약간 그 복숭아도 약간 육즙이 나오는
1: 예.
0: 딱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렇게 딱 베어 물었을 때 이제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한 게 이렇게 입 빨로 딱 씹으면
1: 그렇죠.
0: 이로 씹으면 싹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쫙 그 농축된 예. 액기스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기가 막힙니다.
1: 그래요. 네. 과즙이겠지라고 하시는
0: 과즙.
1: 육즙 네. 뭐 네. 과즙 어쨌든 즙이 나오죠.
0: 네.
1: 네.
0: 야, 과즙 이렇게 딱 나오면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아, 복숭아 이야기하니까 더 먹고 싶네요.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둘 다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0: 네.
1: 굳이 뭐 딱복 물복 이거를 따질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0: 네.
1: 제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납작 복숭아라는 걸 먹었어요.
0: 어, 네네네.
1: 근데 그걸 먹고는 확실히 아 복숭아는 네. 과즙이다.
0: 아 과즙. 네.
1: 복숭아는 과즙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물복 쪽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손을 들게 됐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과일 전체가 이제 과즙이 많이 나와야 맛있어요.
1: 그렇죠.
0: 수박도 달달해야 맛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맛있는 과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1: 뭐 망고도 있고 애플 망고.
0: 네.
1: 예, 많죠. 네. 사실.
0: 아 참외.
1: 예.
0: 참외도 단 참외. 그리고 참외도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좀 딱딱함과 물렁함이 반반 섞여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또 맛있습니다.
1: 씹는 맛이랑 이제 과즙이 두 가지인데.
0: 그렇죠.
1: 그래도 씹는 맛과 과즙 중에 굳이 선택을 하면 저는 과즙 쪽이 좀 더.
0: 네. 예. 아, 참외 그 과즙 딱 그 씨 있는 부분에 쏙 빨아먹고 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네.
1: 있죠, 더.
0: 예. 네.
1: 안동 최고의 특산물 과일은 뭐예요?
0: 안동은 사과죠. 사과.
1: 사과.
0: 네, 특산물은 이제 경북인 사과. 근데 이것도 보통 이제 그 기후가 변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위치가 좀 달라지죠.
1: 위로 올라가죠.
0: 네.
1: 예, 이제 사과가.
0: 네, 그렇죠. 네, 사과.
1: 요즘 오히려 경북 쪽에 사과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0: 어, 그래요?
1: 아닌가요?
0: 그럼 강원도 쪽으로 점점 올라가나요?
1: 어. 네. 아무튼 사과는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0: 네. 아, 사과는 많죠.
1: 어릴 때부터 박스에 경북 능금 써있는 거
0: 맞아.
1: 설레는 느낌이었거든요.
0: 네, 네. 아 사과 맛있습니다. 사과도 종류 품종이 다양해갖고 맛있는 사과는 진짜 맛있어요.
1: 그렇죠.
0: 달달하고.
1: 예. 네. 과즙이섭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네, 맞아요. 사과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는 또 대구 사과가 유명했거든요.
1: 부산.
0: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왔죠.
1: 그렇죠.
0: 네. 예.
1: 자, 요즘 진짜 근데 가끔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선물 받았을 때
0: 네.
1: 사과가 이렇게 진짜 알 큼직한 거
0: 네.
1: 따로 개별 포장된 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놓여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0: 네.
1: 그거를 이제 딱 썰어가지고 먹었을 때 맛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사과들이 있거든요.
0: 네, 네. 네. 아, 저 진짜 옛날에 한번 필리핀 가서 망고를 한번 먹어봤었는데 와, 그 필리핀에서 나오는 망고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1: 역시 과일은 동남아죠.
0: 네, 와, 그 당도 높은 게 딱 먹자마자 사실 이제 그런 데서 과일 길거리에서 사 먹으면 막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시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지근한데도 그 과즙의 달달함으로 거의 압살해버리는.
1: 맞아.

0: 거의 미쳤습니다.
1: 효도 이야기 하랬더니 지들 먹고 싶은 과일 얘기하는 거 봐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네. 거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 안 나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네. 에 드리면 좋죠.
1: 예.
0: 네.
1: 부모님들은 과일을 근데 좋아하십니다 확실히.
0: 네. 예. 네, 확실히 좋아하셔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일을 더 좋아하시는 건가?
1: 네.
0: 네.
1: 단맛을 좀 더 좋아하시는 건 확실하고 네. 예전부터 좋아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걸 수도 있고.
0: 네.
1: 예.
0: 아 딸기도 맛있는 딸기, 달달한 딸기는 맛있지. 네, 딸기도 맛있고.
1: 네. 네. 자, 그러면 또 소개해 주시죠.
0: 자, 다음은 김장효님. 엄마랑 아빠가 저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 하시길래 그 모습 오래 보시라고 현재 삼수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다른 애들은 대학 가서 술 퍼마시고 여친 사귀고 할 때 저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공부 모습 보여드리고 있으니 효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1: 야 삼트.
0: 예. 이거를 효도라고 봐야 될까요?
1: 자, 너 정봉이지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네, 아니면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만약에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약간 좀 좋은 삼수를 할 수 있죠.
1: 예를 들어서 이제 삼수 만약에 성공했을 때
0: 네.
1: 돌아갔고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엄청난 짜릿함을 부모님께 선사할 수 있는.
0: 네.
1: 예. 그런 거.
0: 네.
1: 집안을 일으키는 효자,
0: 네. 예.
1: 의대를 향한 삼수,
0: 네.
1: 부모님께 도파민을
0: 네.
1: 예. 선사하는 거죠.
0: 야.
1: 부모님께서 속이 타지만
0: 네.
1: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다가 의대 합격,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0: 아니 근데 이 김장효님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1: 예.
0: 네,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오히려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1: 그럼요.
0: 뭐든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0: 예.
1: 삼수하다 군대 합격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네.
1: 재수 비용으로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모님 행복하셨을 것이다.
0: 네.
1: 라고 하신 분 있고.
0: 네. 예.
1: 아무튼 뭐 재수 삼수하면서
0: 예.
1: 술도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뭐 네.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만 하신다.
0: 네.
1: 예. 이거는 뭐 공부머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0: 네,
1: 대성공을 꼭 대기만성형으로
0: 네.
1: 하시길 바랍니다.
0: 예.
1: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9: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10: 레노.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10: 레노.

0: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밀크푸딩을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배텐 이섭과 함께했는데 레이싱 경기 내일도 꼭 좋은 성적 내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내일 꼭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잘 안 됐으면 내일 출전이 없고 뭐 이런 건 아니죠?
2: 아,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더블 라운드라고 둘 다 결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레이스를 하는데 목표는 완주입니다. 예. 안전하게. 네, 예. 네, 안전하게. 완주입니다.
1: 양상목 씨 이기고 와야 돼요.
2: 아,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은 엄청난 시간 동안 하신 분이라서 쉽지는 않은데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1: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가 꿈꿨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입니다. 어떤 장래 희망이 있었고 그 꿈을 이뤘는지 네. 그 시절 이야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자, 이썩 보내드리면서 배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충북 오창에서 온 추단원 정상용입니다. 선곡 마치기에 두 알을 건다는 문자로 컬투쇼에서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최근 3개월간 279개의 문자, 9개의 사연을 보냈는데요. 개떡 같은 문자도 찰떡 같은 웃음으로 살려주는 컬투쇼. 20살도 축하하고 40살까지 함께해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그리고 내 두 알도 찾게 해줘서 고마워.
1: 20주년 컬투쇼.
2: 오디컴퍼니의 완성도 높은 흥행 대작 뮤지컬 데스노트.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숨쉴 틈 없이 빠져드는 예측 불허 두뇌 게임.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신드롬을 기대하라. 지금 공연 중 디큐브 링크아트센터. 14세 이상 관람가.

0: 크리벨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잠깐 실온에 두는 레스팅 과정을 거쳐야 속까지 골고루 익고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일상을 잘 보내려면 잠깐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충전되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로맨틱 펀치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이 노래로 5월 9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실온에 잠깐 두는 레스팅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속까지 골고루 익고 육즙도 가둬진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스테이크를 사실 잘 못 구웠다가 어느 순간 그 몇 번 이제 제가 요즘 요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편해졌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두꺼운 강철팬 같은 거에 하면 좋은 게, 열이 한번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거에 두꺼우면 그 팬이 두꺼우면 열 전도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고기가 떨어지면 열이 확 온도가 내려간대요. 근데 바로 이렇게 쫙 맛있게 구우려면 열 전도율이 높아야 고기를 팬에 대도 두꺼운 열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게 이렇게 좀 튀기듯이 구워줄 수 있고, 한 면을 이렇게 좀 구운 다음에 이제 옆을 보면은, 옆면을 보면 이제 이게 갈색이 이렇게, 회색이 약간 이렇게 슥 올라온다, 한 중간 정도 올라왔다 싶을 때 한번 뒤집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합쳐졌다 그러면 이제 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가니시드를 좀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스팅 조금 해놓고 다시 넣습니다.

그냥 이제 버터로 마지막에 좀 끼얹어 주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좀 괜찮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너튜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스테이크 굽는 법 하면은 진짜 너무 잘 알려줘서 셰프님들 것 좀 보면은 잘 할 수 있죠.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워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한국이 하면 하하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7: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날 향해서 손을 흔들길래 나도 세상 반갑게 인사하고 머리 위로 하트까지 만들어 날렸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다. 알고 보니 아, 내 뒷사람한테 한 거구나.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김태호의 하이하이였고요. 조승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길에서 친구를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내 뒷사람한테 인사를 한 거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모두에게나 경험이 있는 예, 일이죠. 예, 저도 뭐 많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방송 활동을 하니까 스태프분들이 사실 저희는 너무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 이렇게 보면 뭐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나를 알아보는 느낌이면 하는데 말을 안 걸고 보면 뒤에 분이랑 뭐 이야기를 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 꽤 많죠.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는 척 하고 쓱 가죠. 예. 그냥 쓱 가는 거예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조승현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는 BO의 Love Me 그리고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272님이 부모님 모시고 연극 보고 왔어요. 대학로 맛집도 가고 네컷 사진도 찍었는데 젊은 사람 된 것 같다고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참 효도죠. 부모님이 사실 부모님 연배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연극을 보러 가실 일이 엄청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걸 자녀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뭔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리에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뜻깊죠. 자, 6235님이 남동생 입대 일주일 앞두고 너무 우울해하길래 용돈 좀 지어줬습니다. 불쌍해요 해주셨는데 너무 웃긴다. 쉽지 않죠. 진짜 이 입대하기 전에 그 기분은 아마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직도 나이 먹고도 군대 꿈 가끔 꾸고 이러는 게 진짜 얼마나 그 기억이 좀 싫었으면.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함께 하고요. 저는 SG워너비의 가슴 뛰도록, 시스터 19의 마보이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멀티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척하면 척 쿵하면 짱.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데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립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딥미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저스트 프렌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벽에 짝사랑하는 상대가 자주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실수로 그 사람이 날 떠올려줬으면 좋겠을 때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마음을 추스러요. 저처럼 아픈 짝사랑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이 짝사랑 플레이리스트 듣고 같이 마음을 달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저스트 프렌드님이 짝사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고, 짝사랑을 제일 오래 해본 건 언제냐 해주셨는데 기억이 없네. 막 엄청 장기간 동안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좀 사귀려고 했던 것 같고, 예, 사귀었던 것 같고, 짝사랑이 실패했던 적은 중학생 뭐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예. 자, 저스트 프렌드님이 보내주신 짝사랑 플레이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아이유의 보이스메일 그리고 10cm의 짝사랑입니다.

이외에 보이스메일 그리고 10cm 짝사랑 듣고 오셨고요. 짝사랑에 실패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눈치를 챙겼던 것 같아요. 뭔가 얘가 나랑 좀 되겠다 싶으면은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좀 선의를 보이면 제가 그런 거에 약간 호감을 느낀 것 같고, 근데 늘 좋아하는 건 제가 좀 먼저 좋아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거의 다 만났던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막 누구를 터무니없이 갑자기 아 나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이래서 좋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절절한 짝사랑 이런 게 별로 없는 게 약간 되겠다 싶을 때 들어왔던 느낌이라. 예. 자, 저스트 프렌즈님의 플레이리스트 짝사랑이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온시온의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교이 피처링 송현근의 그게 맞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시원의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교이 피처링 송현근의 그게 맞아 듣고 오셨습니다. 짝사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쌍방이 되면 감정이 식는다라고 하는데 요건 모르겠어. 요건 그냥 뭔가 짝사랑하는 나한테 빠진 거 아닐까? 예. 공감하기 힘듭니다. 예. 제가 좀 긴 짝사랑을 했었던 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일한 거는 그 교회 다니는 누나 좋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막 아, 이 누나를 너무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좋아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누나가 저랑 3살 차이니까 사실 그 누나는 저를 되게 귀여워해줬을 텐데 그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누나는 성인이고 막 이러니까 대학생이고 이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나가 밥 사줄게 막 이러면 막 괜히 막 뭔가 설레가지고 그래서 좋아해. 근데 막 그게 막 엄청 절절한 짝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안 좋아했냐는 아니고 계속 누나가 부르면 너무 막 좋아했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 제 기억에 제가 그 조현영이랑 2주 정도 만났을 때 이제 조현영이 저런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얘 좀 쉽지 않네 진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보다 1학년 후배가 저를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제가 너 좋아하는데 이래가지고 아 그래? 어? 이건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사귀면서 이제 조현영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내 친구가 너를 좋아해 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네 친구 누군데 그래서 아 벌구가 너 좋아해 해서 이제 벌구랑 조현영이 만나고 저는 이제 조현영이랑 헤어지고 제가 그때 그 후배를 만났던 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저를 그래도 한 달 정도를 좋아한다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저한테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도 얼마 안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어서 저스트 프렌드님의 플레이리스트 짝사랑에서 딘딘의 널 사랑하면 안 돼 그리고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그리고 헨리 무디의 드렁크 텍스트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빵그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말 하기 싫지만 교수님과의 의리를 위해 그리고 성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과제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노래에 담아 교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플리에 만들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빵그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 해가는 편이었냐 해주셨는데, 뭐 그때 좀 빨리빨리 뭐 카피를 하는 타입이었죠. 제가 막 숙제를 막 이렇게 착곡해서 간 아이는 누가 봐도 아니고. 예. 자, 빵그리님의 플레이리스트 교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아이브의 I am 그리고 B1A4의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아이브의 IM 그리고 비원에이포의 가위바위보 듣고 오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숙제. 뭐 저희는 뭐 그거죠. 그 방학 숙제로 맨날 끝나고 그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안 쓰다가 마지막 날 이걸 몰아 써야 되니까 엄마랑 맨날 둘이 같이 쓰고 엄마가 막 제 글씨체 따라하면서 써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예. 참 왜 그랬는지. 그냥 좀 하고 자면 되는데 그 30분을 귀찮아해가지고 참. 자, 빵그리님의 교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플레이는 노래 스컬앤하의 단기디방 그리고 원 리퍼블릭의 I'm Worried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자,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미스터 주호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음악을 듣다 보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유난히 지치고 복잡했던 하루를 보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모아서 숨을 크게 마시고 풀리 보내요. 자, 아이디 미스터 주호님이 숨을 크게 마시고 풀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저를 가장 지치게 하는 생각은 어떤 거냐 해주셨는데, 아, 저를 지치게 하는 거? 그냥 뭐 좀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요즘 사실 뭐 세상이 저를 너무 잘 대해주고 이러니까 요즘 뭐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좋아해 주시니까 뭐 늘 감사해서 다른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제가 스케줄을 잘 조율을 해야 하며 좀 잠도 잘 자야 하고 약간 요런 것들. 예. 저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거는 비염입니다. 예,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비염 때문에. 지금도 계속 코 맹맹하고 이게, 아, 정말 이 진짜 의미 없는 이 비염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진짜. 아, 얘가 제일 싫어요, 예. 자, 미스터 조님이 보내주신 숨을 크게 마시고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요, 백예린의 Bye Bye My Blue, 그리고 혁오의 톰보이입니다.

자, 백예린의 바이 바이 마이 블루, 혁우의 톰보이 듣고 오셨고요. 요즘 저는 어떤 걸로 힐링을 하냐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요즘 뭐 힐링이라고 할 만한 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뭐 힐링을 할 여유는 없고, 진짜 거의 종일 일하는 것 같긴 한데 매일. 그래도 힐링? 요리할 때 좀 힐링되고. 아, 근데 좀 쉼이 없으니까. 요리를 하면 어쨌든 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잠을 좀 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잘 때 좀 힐링이 되고요. 아,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막 뭐 진짜 너튜브 영상 올리고 이러면은 반응이 좋거나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게 또 힐링이 되죠. 예, 아, 그래도 아, 잘 만들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예. 자, 버디버디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미스터 조우님이 보내주신 숨을 크게 마시고 풀리해서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그리고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권기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 친구 정아가 13년 전 유학 시절 우리 같이 고생했던 런던의 그 좁은 방이 문득 생각난다. 지독한 향수병으로 알아두는 나를 위해 네가 멸치가루를 털어 끓여준 된장찌개 기억나냐? 두부도 고기도 없었지만 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찌개가 타지에서 아픈 서러움을 녹여줬어. 그때 먹은 밥상이 내 인생 최고의 만찬이었다. 청춘의 가장 추운 날을 데워준 정확히 너 덕분에 내가 지금 씩씩하게 버티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조만간 꼭 연락할게. 고맙다 내 친구 정아가.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권기현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소란의 가장 따뜻한 위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캐나다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제 친구 만났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민한테 너가 캐나다에서 내 첫 번째 친구였고 제일 친한 친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랬더니 뭐 아민도 아 당연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갑자기 온 이방인이었고 그 친구 원래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잖아요. 내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잘 챙겨줬던 것들이 참 저에게 감사함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저희는 펀치의 밤이 되니까 그리고 실리카겔의 빅보이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9738님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대학생 조카가 자기 알바 월급 탔다고 이모들한테 커피 한 잔씩 사줬습니다.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크크 해주셨는데 아유 참 기특하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첫 월급을 타거나 하면은 막 뭔가 이런 좀 좋은데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할머니 용돈 드리고 막 누나들 선물 사주고 이랬던 기억 나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그리고 Kelani의 Honey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그대와 함께 언제나
2: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손디아의 어른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날씨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만큼 시험기간이니 뭐니 할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시간이라도 하려고 점점 늦게 자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러닝을 막 하다가 무릎이랑 고관절이랑 다 너무 아파가지고 한 몇 주 쉬고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뛰는 게 제가 운동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뛰는 거를 하다 안 하니까 또 답답하고 막 뛰고 싶네요. 이런 건강해진 내 모습 나쁘지 않을지도. 아무튼 오늘도 사운드 클라우드 2시간 동안 사운드 클라우드로 날아온 신청곡과 사연들 읽어보면서 떠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매일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클럽 첫 번째 곡으로는

Father John Misty의 The Old Law라는 노래 들으면서 신명나게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로 날라온 신청곡 사연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이영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야간대학 입학했어요. 31살에 시작한 대학 공부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응원해주세요. 시아의 Unstoppable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온 뭐 스킬이나 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먹고 다른 악기도 좀 배워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시작하면 금방 할 줄 알았거든요. 금방. 왜냐면 연습해본 경험이 있고 음악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면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못하겠는 느낌이 어떻게 못하겠는 느낌이냐면, 내가 다른 거 하면 이만큼 잘하고 이미 내가 그 숙련도가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다시 간단쟁이 같이 돌아와가지고 바닥부터 이거를 궁뎅이 붙이고 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미 잘하고 잘 아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신데 아예 대학교까지 입학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대단하고, 정말 힘들 거를 일단은 공감부터 한번 박아보았습니다. 응원하겠고요. 시아의 Unstoppable 멈추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Unstoppable한 마음을 담아 Unstoppable이라는 같은 제목의 노래를 두 곡 더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니안 라하바스라는 가수의 Unstoppable이라는 곡이고요. 다른 한 곡은 다니엘 시저가 부른 Unstoppable입니다. 세 가지 다른 Unstoppable 다양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시아의 Unstoppable 그리고 리안 라바스의 Unstoppable 마지막으로 다니엘 시저의 Unstoppable까지 3 Unstoppable 하고 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공부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은요 박지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온 천지가 알록달록 온갖 꽃으로 둘러싸인 요즘이라 외출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이 계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싶어요. 찬란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노래 프레스탈라의 꽃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되게 뭔가 예쁘게 다정하게 하시네요. 그 제가 느끼기에 봄에 꽃이 원래 그 서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약간 뭐 목련 폈다가 걔 좀 질 때 되면 개나리 폈다가 또 벚꽃 폈다 이런 좀 서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집 앞 공원 나가보니까 꽃이 동시에 다 피더라고요. 원래 그런가 싶은 뭔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기에는 되게 예뻤어요. 동시에 다양한 색깔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신청해 주신 꽃병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꽃구경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꽃병이라는 노래가 양희은 선생님이랑 이정님이 부르신 곡이 원래 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중순에 일본에 성시경님 공연을 보러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에 몇 분의 이제 게스트분들이, 한국 뮤지션 게스트분들이 올라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양희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양희은 선생님과 성시경님이 이 꽃병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셨는데, 저는 그때는 이 노래를 몰랐거든요. 근데 뒤에 가사도 나오면서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내가 이거를 이런 귀한 걸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 곡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포레스텔라 분들이 최근에 나온 앨범에 이 곡이 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박지현님 덕분에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버전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버전을 다 가져와 봤어요. 포레스텔라님이 부르신 꽃병과 양희은 선생님 그리고 이정님께서 부른 꽃병,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포레스텔라의 꽃병 그리고 양현세임과 이정님께서 부른 꽃병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느낌도 너무 다르고 막 화사한 꽃이 막 피는 예쁜 봄 풍경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노래는 아니구나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되게 잘 어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한은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중인 아들 데리러 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좋은 음악 듣고 있습니다. 아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힘내라 전해드렸고 이렇게 학원가 많은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한은미님처럼 자제분들 이렇게 데리러 오신 차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그냥 뭐 당연한 거고 그거 별 생각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 안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라디오도 들으시고 어떤 분은 뭐 주식 공부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학원까지 될 때마다 또 다양한 재미있는 생각이 날 것만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으로는 0322번님 보내셨어요. 3월 22일생이시죠. 0322님 딱 걸렸죠. 자,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영업자가 돼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려니 부담이 엄청나네요. 만든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잠 안 자고 주문건 만드는 중이에요. 힘든 새벽 그룹님 목소리가 위안이 되네요. 신청곡은 싸이의 기댈 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느낌 제가 거의 100%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거지 자영업자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힘든 일이 발생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뭔가 일이 안 들어와서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힘드신 이유가 만든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라고 하니까 어떤 창작자의 저는 되게 건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글이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상 저도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자영업을 하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응원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그 남의 지갑에서 돈 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돈 버는 일이 힘들다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작품에 대한 어떤 내공도 더 생겨서 자영업자로서도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월 22일에 태어난 청취자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신청곡 싸이의 기댈 곳까지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싸이가 부른 기댈 꽃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 박지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고 후식으로 캐러멜 프라페노까지 마셨더니 위가 놀랐나 봅니다. 체해서 지금까지 혼났네요. 이제 좀 쑥 내려간 듯 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자고요. 라고 본인의 고통을 예시 삼아서 다른 분들은 이런 불상사 겪지 않도록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삼겹살 구워 먹고 캐러멜 프라페노 먹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과식은 아니지 않나요? 아, 점심을 안 드시고 드셨나? 아무튼 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걸 또 드시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히 예상해 보겠고 요 정도로 위가 놀라서 체하시는 거면 평소 이렇게 위장 운동이 약간 예민하신가 봐요. 저도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도 가끔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인님 제가 뭐 응원 아닌 응원, 기도 아닌 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깔끔하게 왔네요. 박선태님께서 매번 잘 듣고 있어요. Love Yourself, 저스틴 비버 신청해요. 야간 근무라 틀어주시면 힘날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해외 유명 페스티벌에서 저스틴 비버가

헤드라이너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죠. 되게 쿨하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되게 무슨 도자기 장인이 만든 것 같은 하얀색 무대 위에서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그 노래 부르다 친구 불러서 노래 부르다 친구 불러서 노래 부르다가 폭죽 터트리면서 갔거든요. 되게 쿨한 무대였는데 보면서 저는 제가 저스틴 비버라는 팝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공연을 보고 아 내가 이 사람 팬이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노래 뭐 하나 나올 때마다 다 아는 노래고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히트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되게 파괴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스틴 비버의 신청해주신 Love Yourself 그 무대를 떠올리면서 또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죠. 그 저스틴 비버가 지금은 되게 뭔가 아티스트로서

잡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최초에는 약간 방송에서 노래하는 가수 출신의 이미지, 약간 아이돌의 이미지 이런 게 되게 강한 분이셨는데 지금 저스틴 비버 한국에서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완전 어릴 때 저스틴 비버와 지금의 어떤 소위 완성된 형태의 저스틴 비버 사이에 있는 저스틴 비버를 뭐 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 약간 사춘기도 뭣도 아닌 중간 단계의 저스틴 비버. 저는 그 당시 저스틴 비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앨범들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페스티벌 무대에서 안 하실 것 같은 노래들을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저스틴 비버의 뭐 최근에 나온 뭐 유명한 앨범 말고 저널스라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 저널스에 들어있는 두 곡. 한 곡은 Hold Tight라는 곡이고 한 곡은 롤러코스터라는 곡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청취자분들도 취향에 좀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홀드 타이트 그리고 롤러코스터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B.A.P의 대박 사건 들으면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seen that girl? Yeah, I know she bad. She got me crashing bird.

0: 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1시부터 시작된 1부에서부터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온 사연들, 신청곡들 읽어보면서 떠들고 음악 듣는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요.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또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BS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7분의 DJ의 사진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이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류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름님, 제가 아는 분한테 구름님이 심야 라디오 DJ 한다 했더니 구름님 작곡 천재라고 알려줬어요. 천재군요.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신청합니다. 해리 스타일스 노래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곡 한 곡 추가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친구분께서 호들갑 떠신 거고요. 유언비어입니다. 제가 천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다니까 감사하네요.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신청해 주시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 한 곡 추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연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 다른 것도, 신청곡이 아닌 다른 것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번 잘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 해리 스타일스의 에시도스를 먼저 듣고, 해리 스타일스가 어떤 뮤지션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진짜 좋아요. 저는 최근에 나온 어떤 팝, 대중음악, 팝에서 거의 완성된 앨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 스타일스가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원디렉션이라는 아이돌 멤버 출신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뭔가 성향이 이 사람 음악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류진영님께서 한 곡 더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를 한 곡 더 추천해달라고. 근데 한 곡만 고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두 개를 들고 왔어요. 그 워낙 이분이 히트곡이 많은 분이라 유명한 곡들은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늦은 시간, 이런 새벽 시간과 잘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두 곡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한 곡은 같은 앨범에 들어있는 마틸다라는 곡이에요. 통기타로만 노래가 전개되는 마틸다라는 곡과 최근에 또 정규 앨범을 내셨죠. 그 앨범에 들어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노래인 Coming of Roses라는 노래까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진영님 그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베리스털스의 마틸다와 가미고 로지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진영님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지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새벽 라디오 오랜만인데 조용하면서도 듣는 재미가 있네요. 공부하는데 좋은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로스트 스타일스 아담 디바인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한가요? 저는 그런 메타인지가 좀 잘 되는 사람인데 제가 말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제일 말이 많고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이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이제 전임 DJ셨죠. 방문치님 방송 듣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담 르바인의 로스트 스타일스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곡과 이게 되게 유명한 곡이죠. 유명한 영화인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의 거의 메인 수록곡인 곡이고 저는 그 영화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아담 르바인이라는 마룬5의 보컬분이 연기자로서 참여를 하셨고 그 키이라 나이틀리라는 배우분이 극중에서는 가수로 출연을 하시는데 그 키이라 나이틀리가 부른 Tell Me If You Wanna Go Home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까지 두 곡 공부하면서 들으시라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르바인의 Lost Stars 그리고 키레 나틀리가 부른 Ten If You Wanna Go Home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아담 르바인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 마룬5라는 밴드를 하시기 전에 원래 배우를 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뭐 상태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가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이 좋아하는 뭔가 뮤지션 중 한 팀이잖아요, 마룬5가. 그래서 최근에 워낙 히트곡이 많은 팀이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분 이 팀도 데뷔 앨범, 그러니까 유명한 거 막 디스러브 이런 노래들이 있는 데뷔 앨범은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비교적 최근 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그 중간에 있는 2집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뭐 성적 자체가 이미 그 다른 앨범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번째 앨범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앨범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 집에 있는 노래도 한 거 가져와 봤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정규 앨범이 나왔거든요. 파란 색깔 배경에 나비가 그려져 있는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히트 넘버들이 있는 앨범에 비해서 되게 톤이 좀 다운되어 있고 엄청 미니멀한 앨범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앨범도 제가 주변에 막 얘기했을 때 언급을 하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한 곡은 마룬5 2집에 들어있는 If I Never See You Face Again 이라는 곡과, 다른 한 곡은 비교적 최근, 비교적이 아니죠, 가장 최근 정규에 들어있는 Yes I Did 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마룬5의 다양한 얼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마룬5의 두 곡 If I Never See Your Face Again 그리고 Yes I Did 라는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현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구름님, 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생겼어요.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날이기도 하고 면접을 봤던 회사에 합격 소식을 들은 날이기도 해요. 2년 가까이 만나오던 사람과 단 몇 마디의 문자로 끝나버릴 줄이야.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고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은 허무함만 가슴에 잔뜩 맴도네요. 이젠 정말 혼자가 돼버렸네요. 둘이서 같이 걸었던 길을 저 혼자 열심히 걸어가야겠죠. 오늘 같은 날 위로가 필요한 걸까요? 축하가 필요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로랑 축하 동시에 필요하신지 않을까요? 그게 뭐 하나 받았다고 하나 못 받을 그런 조건은 아니니까 아무튼 일단 위로도 드리고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2년 가까이 만나던 분과 단 한마디, 단 몇 마디 문자로 끝나버렸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문자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헤어질 만한 충분한 대화가 이미 이전에 수반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주고받은 문자가 짧은 것뿐이지 저는 충분히 건강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건강한 이별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하시다는 것 보니까 본인이 헤어지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의 연애 얘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허무하고 둘이서 걸어가야 같이 걷던 길을 혼자 열심히 걸으시지만 막 처절하게 막 부러진 다리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셔서 위로보다는 일단 면접 봤던 회사 합격한 날이니까요. 시원하게 축하를 좀 드리는 쪽으로 저는 노선을 타겠습니다. 아무튼 현영님 또 어떤 회사에 입사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다양한 인연과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있는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김지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른님. 오타가 났네요. 구른님. 구른님이라니. 저 27인데요. 원래 이 나이엔 일과 사랑 둘 다 힘든가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지 한 달 만에 친구로 돌아가자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되돌릴 순 없나 봐요. 어색해서 친구도 아닌 사이가 돼버렸답니다. 예전처럼 지내긴 쉽지 않겠죠? 라고 또 속상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랑과 일은 원래 다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6까지는 안 힘드셨나요? 사랑과 일이. 그럼 그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인생이 가동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둘 다 힘든 거고요. 안 힘든 사람들이 대단한 거. 저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친구에서 연인이 되셨는데 한 달 만에 본인이 지민님이 돌아가시자고 한 거면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나시고 싶으면 또 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경쾌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참여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럼 김든 노래 레드카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7830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요즘 수출이 잘 돼서 야근 근무가 많네요. 수당이 꽤 돼서 올 여름엔 꼭 멋진 곳으로 휴가 가려고요. 같이 일하는 식구들 모두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 중에 이 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 용기에 담긴 화장품 쓰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7830님 내 그 식구분들 우리 모두 같이 응원해보자고요. 자, 다음 사연은 윤현숙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음악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시험 뭐 경찰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좀 힘들어하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윤현숙님 자제분 더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현숙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한승국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와, 저 오늘 처음 들어요. 이 시간에 깨어있다니 유유. 대학 시험이 사람을 바꾸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대부분 이 시간까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거를 신기해하는 게 저로서는 좀 신기하네요. 아무튼 대학 시험 나쁜 존재입니다. 없어지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은 박혜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피곤한지 코를 심하게 고네요. 안쓰럽기도 하지만 도저히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방송 다 듣고 자야 할 것 같아요. DJ님이 구름님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남편분 뒷담화도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코를 엄청 골아요. 피곤할 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아무튼 주변에서 성화가 있을 정도로 좀 코골이가 있는 편이었고 제가 선천적으로 이게 라디오로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해도 코를 많이 고는 편이고 코 고는 사람 옆에서 자는 건 정말 힘들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를 고는 사람 옆에서 자는 게 힘든 게 코를 이렇게 어떤 일정한 템포로 인템포로 이렇게 시푸 시푸 이렇게 골면 괜찮은데 이 간격이 골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드르렁 푸 하다가 드르렁 하다가 또 드르렁 또 빨리 할 때도 있고 이 랜덤한 것 때문에 저는 코 고는 사람 옆에 있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직업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교가 경기도 안성에 있었고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연주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버스에서 한 번 잠드는 타이밍을 놓치면 제가 끝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시간 반 남부터미널까지 그렇게 걸렸었는데 그때마다 듣던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로로스라는 지금 활동 안 하시는데 로로스라는 밴드의 드림 가로 열고 S 가로 닫고 숫자 1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스라는 앨범에 그 노래가 1, 2, 3 이렇게 세 곡이 수록이 돼 있고 그 중 첫 번째 곡인데 노래가 엄청 길고 되게 영화처럼 천천히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노래 끝나기 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한승우님께서도 시험 공부 다 마치시면 주무셔야 하고 박혜림님도 코 고는 거 마치면 잠들어야 하니까요. 요 곡을 들려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보았고 이 노래가 굉장히 길다 보니 시간 관계상 오늘의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루스의 드림스 1이라는 노래 나갈 거고요. 내일은 최유리님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의 DJ 구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0: Love Song.
1: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 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

군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0: Message deleted.
1: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 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오늘의 TMI. 후방에 구급차가 다가옵니다.

소리 들리면 놀란 마음 다잡고 길을 피해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구급차와 소방차 같은 긴급 자동차의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긴급 자동차가 출동할 때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요. 전국 27,772곳의 교차로에서 우선 신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긴급 자동차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효과적인 양보 운전은 제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교통정보센터에 우선 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자동차가 뒤에서 다가올 때 해당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은 미리 양보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이 서비스는 경남 전 지역과 대전 중앙로 일대에서 먼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우선 긴장을 하고 이게 맞은편에서 오는 건지 내 뒤에 있는 건지 옆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조금씩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미리 알면 이 시간들을 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앞으로 힘든 일이 오고 있다. 마음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일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다친 마음을 최선을 다해 다독여주는 DJ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찾아주시면 됩니다. 1부에선 이렇게 보내주신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운전하다가 뒤에서 구급차나 소방차의 사이렌

0: 사업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엄마!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0513님, 미국으로 한 달 출장 가는 신랑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결혼 17년 차인데도 신랑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그동안 제가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 적응 안 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출장을 엄청 자주 가셨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도 항상 좀, 아휴, 네 아빠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니, 항상 좀 마음이 편치 않으셨거든요. 네. 지금 0513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3522님, 남편 출장 가는 길에 데려다주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출장인데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노래는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신청합니다. 모쪼록 뭐 타지에서 혹은 혼자 외딴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 보내드리면서 신청곡 바로 보내드릴게요.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이상식님의 신청곡 박정현의 꿈에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박정현의 꿈에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최민정님, 밤샘 근무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포근한 이불 덮으며 피로가 풀릴 때까지 좀 오래 자야겠어요. 찡디는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피로를 풀어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저는 요즘은 제가 따라하는 7분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뭔가 이거를 사실은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집 가서 샤워하고 가볍게 하거든요. 몸이 좀 풀리면은 뭔가 마음도 좀 풀리는 느낌이어서 스트레칭으로 요즘은 뭔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신하연님, 찡디, 아침에 수영 갈 때 잠깐 들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듣겠네요. 김밥 사서 한강 가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치킨도 사고 과자도 잔뜩 사가서 치팅데이로 완전히 즐기고 올 겁니다. 펀펀 들으면서 김밥 맛있게 살게요. 와, 김밥 먹어본 지도 오래됐네요. 맛있겠다. 오늘 또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가는 만큼 오늘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날씨가 진짜 제일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보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이혁의 그거 하세요. 콜드플레이 BTS가 함께한 My Universe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시합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651님, 친구랑 같이 쿠킹 클래스 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본다는데요. 예쁘게 만들어서 누구를 줄까 고민했는데 오랜만에 본가 들러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을까 봐요. 찡디는 어떤 케이크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무조건 생크림이죠. 네. 아, 저희 가족도 케이크 너무 좋아해서 좋은 생각 하셨네요. 만들어서 직접 별일 아닐 때 케이크 먹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권혜선님, 스트레칭 중인데 갑자기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아하의 Take on me 들려주세요. 제 피로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하고 계시군요, 혜선님. 이게 진짜 한 달 정도 몸에 익으면은 그때서야 진가를 발휘한대요. 혜선님도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요.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그리고 권혜선님이 신청한 아하의 Take on me 두 곡 들어보시죠.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아하의 테이크 온 미 듣고 오셨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문자의 주인공은 9231님이에요. 이 시간에 자주 듣는 청취자입니다. 나이가 50대에서 60대인 4남매가 올해부터 생일이 있는 달에는 1박 2일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으로 여행 갔다가 평택에 있는 동생 집 들러서 잠깐 쉬고요.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파주에 언니 내려주고 일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남매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저도 형제들이 있지만은 뭔가 딱 약속을 잡지 않는 한 이 얼굴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생일이 있는 날에는 무조건 여행 좋네요. 갔을 때 에피소드 있으면 좀 남겨주시고요. 0112님 새벽 행사 나가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문자 올립니다. 행사로 고생하는 김종만 부대장, 임호균 경호 담당 모두 파이팅하라고 격려 바랍니다. 신청곡은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입니다. 야, 이게 행사를 하면은 준비하는 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김종만 부대장, 임호균 경호 담당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 0112님까지 오늘 행사 잘 마치시기를 응원 보내드릴게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5658님이 신청한 이문세의 붉은 노을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으셨고요. 4324님이 오랜만에 본가에서 만난 동생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자꾸만 본인이 먹은

것은 안 치우고 퍼질러 잠만 자는 걸 보니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싸웠는데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열받아요. 아유, 이런 모습들 보면은 화가 올라오기 마련이죠. 예, 특히 본가에서 보면 이것도 뭐 우리 부모님 보고 치우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래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서 미안한데 그래도 좀 이젠 너가 해야 되지 않냐 부드럽게 말하면은 동생도 뭐 본인 잘못한 거 알 텐데 이렇게 화내겠어요. 예, 얼른 화해하시고요. 2044님, 저는 지금 둥이들 육아를 퇴근하고 회사로 출근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세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는 이 일요일에 육아를 끝내고 바로 회사로 출근, 일이 끊이질 않네요. 2044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일요일 나가시는 만큼 보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4952님이 신청한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김필의 어떤 날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회에선 어제에 이어서 어버이날 기념 부모님께 보내는 플레이리스트를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1: 소리 질러! 고려 김판장!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리

0: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아,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6: 레노.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8: 레노.
9: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0: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회 시간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불효자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점수 딸 수 있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깊은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보내는 플레이리스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어버이날 기념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1318님 세정의 꽃길 선곡합니다. 시골에 계신 울엄마 식당 일만 30년 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는 조금 쉬시는데요. 일 그만뒀다고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이제는 좀 쉬시면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엄마, 이제 자식들 걱정 그만하시고 올해 제주도 여행 가실 때 용돈 두둑히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구경 잘하고 오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인생이 꽃길로만 채워지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그쵸, 이제는 어머님 자식들 입장에선 그래요. 예,

부모님이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이죠. 1092님, 저는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차로 1시간 반은 더 걸리는 거리를 매주 엄마랑 아빠가 데려다주고 계세요.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을 늘 반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시는 울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아빠, 엄마, 제가 이번에 알바에서 받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마 부모님은 뭐 3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 편하실 겁니다. 예. 아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챙기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마음이 놓으실 거니까요. 감사 표현만 지금처럼 잘하시면 좋죠. 1318, 1092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세정의 꽃길, 김동률의 감사 두 곡 들어볼게요.

세정의 꽃길, 김동률의 감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해피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선곡합니다. 집에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 아빠께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도 저희 부모님을

좋아해서 울지도 않고 항상 잘 놀아줬고요. 그 덕분에 저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네요. 부모님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데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엄마가 좋아하시는 예쁜 스카프를 샀는데요.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려고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드시니 이젠 아픈 곳도 많아지는데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게 아이를 부모님들이 돌보신다라는 게, 아, 이게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버거우시면서도 행복하시면서도 절대 거절 못 하시거든요. 예. 감사 표현은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아빠 거는요? 왜 엄마 스카프만 있어? 아빠들 서운해요, 이거. 예. 3527님, 팀의 사랑합니다 신청합니다. 5살,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육아에 전념했는데 일을 못하고 육아만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시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만 두 분이서 나눠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요. 다행히 집도 가깝고 두 분 다 일을 안 하고 계신 상태라서 가능하게 됐어요.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고생하고 계신 엄마와 어머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이제 이런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는 와, 육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도 참 고생 많으시네요. 해피 3527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팀의 사랑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팀의 사랑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7110님, 저는 나훈아의 홍시 듣고 싶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는 동안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 챙겨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재작년 5월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생각해보면 싫다고 해도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올걸, 안 드신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드시게 할걸 하는 후회가 남네요. 이제는 어버이날을 챙겨드릴 수도 없어서 엄마가 모신 곳에 엄마가 좋아하던 장미꽃 한 송이 사서 가보는 게 끝입니다. 엄마의 애창곡 홍시 신청할게요. 모두가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아유, 우리 710님 같은 이런 애가 없다, 이 생각 꼭 하셨을 거예요. 선물 꼭 챙겨드릴 거고요. 펌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2부 끝곡으로 나훈아의 홍시 듣고 3부 사랑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24.
3: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사자 한 마리가 포효했다. 들려드린 문장에서 포효는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 사람, 기계, 자연물 따위가 세고 거칠게 내는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일상에서 참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 포효를 표효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맹수의 표효라고 하는 식이죠. 발음이 비슷해서 표효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포효

0: 만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포효는 한자어 고함지르다 포와 성내다 효가 합쳐진 것으로 표효는 국어에 없는 틀린 표현인 것이죠. 정리하면 사나운 짐승이 위협적으로 내뱉는 소리는 표효가 아닌 포효. 잘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의 공식. 2783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순두부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몽글몽글 구름처럼 귀여운 하얀 순두부처럼 사랑은 몽글몽글한 감정으로 서로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말랑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남자친구랑 같이 집 데이트를 하는데 같이 먹은 것들을 하나도 치우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8192님, 그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그렇게 안 치우고 돌아가면 제대로 화를 내서 심각성을 알려주세요. 또 그러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맞아, 이게 연인 사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좋게 좋게 해결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건데 친구 집 가서도 먹고 같이 치우거나 혹은 분리수거라도 나와서 쓰레기라도 들고 나와서 버려야 되는 건데. 그쵸? 1103님, 남자친구 집이랑 5분 거리라고 하셨죠? 이제 남자친구 집으로 데이트 장소를 옮기세요. 그리고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과자 부스러기 다 흘리고 와보세요. 남자친구도 당해보면 느낄 거예요.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이번엔 행동으로 한번 옮겨봐라. 이거 대화로는 안 된다. 아니면은 남자친구분이 혹시 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서 과자를 이렇게 팡 뜯으면은 약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 과자 부스러기 막 펑펑 하면서 먹으면은 확 와닿는 게 있거든요. 한영진님, 이건 친구끼리도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 바로 앞에 쓰레기통을 둬보세요.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라고요. 아니면 입장할 때 이렇게 안겨줘요.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그 정도로 이거는 이 연인 사이의 예의를 좀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집에 갔을 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꼭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 공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도와줘요 님이요. 찡디, 스킨십의 왕자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스킨십의 왕자요? 계속해서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저는 지금 연하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이제 막 3주 정도 지났는데요. 먼저 좋아한 것도 저고 데이트 신청도 계속 제가 하고 있어서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스킨십에도 많이 서툰데요. 사귄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손도 못 잡은 상태거든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손을 잡아보려고 시도했는데 남자친구가 아주 화들짝 놀라고 부끄러워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찡디한테 좋은 방법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놀라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손을 쓱 잡을 방법 있을까요? 야, 뭐 사귄 지 3주면은 손 정도는 잡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많다면은 요즘 날씨가 뭐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긴팔 옷을 좀 걸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걸을 때 불편하게 이 소매 쪽을 한번 좀 잡고 걸어보세요. 그럼 남친구도 이 친구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하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지금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는구나. 조금 센스 있는 분이면은 손을 한번 용기 내서 쓱 잡을 거고요. 소매를 잡았는데도 그냥 걷고 이악 물고 불편한 채로 걷고 있다. 그럴 때는 약간 손목 갖다가 손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이제 좀 단계 올린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내주면은 이 연하남도 한번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싶네요. 아유 참 좋을 때네요. 예. 이어서 금붕어야 님인데요. 찡디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달달하고 설레하는 요즘 시기에 한 가지 속상한 게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저랑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말한 걸 다 기억하는 편인데 상대방은 안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친구 말로는 원래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면 애정과 상관없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찡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어떻게든 기억하지 않나요? 글쎄요,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는 거는 저는 애정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내가 안 좋아하는 선배가 한 얘기 우리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정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냥 남자친구분이 좀 피곤했다거나 그 순간 뭐 잠깐 집중력 놓칠 수 있죠. 그러면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조금만 더 한번 이 관계 유지해보시죠. 사연 보내주신 도와줘요 그리고 금붕어야님께 사랑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펌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도착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이러지 마 제발 님이에요. 징디, 저는 지금 5년 연애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젠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후에 지금은 서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곧 헤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막상 같이 찍은 사진도 보고 서로에게 선물했던 물건들이랑 여자친구가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들을 보니까 도저히 헤어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지금 당장 헤어지지 말고 조금만 더 연애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미 마음이 식어서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제 마음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접는 게 나은 걸까요?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 여자친구분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서 5년 연애의 끝을 준비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젠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제 기준에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더 지저분해지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은 어차피 아플 거라면은 저는 지금 아프고 빨리 좋아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얼른 마음의 준비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이러지마 제발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닉네임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요, 리쌍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밀키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0: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효소에 대한 그...

0: 검색창에 그레이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0: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9: 광고 듣고 왔습니다. 2인권의 펀펀투데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휴일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은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집안일 다이어트.

하루 종일 소파에 늘어져서 휴일을 보내면 월요일을 퉁퉁 부은 얼굴로 시작하게 되겠죠. 아, 좀만 부지런 떨어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칼로리 소모가 쑥쑥

헬스클럽 가서 힘든 기구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전신 운동도 되고 몸의 순환도 시켜주는 살림 다이어트로 휴일 알차게 붓기 빼볼까요? 김영철의 파워FM. 저도 요즘 밥 먹고 일어나서 바로 설거지 실행하는 김영철입니다.

비지스 How do you visual love?로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살이 쏙 빠진 송가인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집에서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더니 따로 운동 갈 시간도 없고 맞추기 어려워서 쓸고 닦고 정리로 그 집안일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붓기가 쫙쫙 빠졌다고. 응?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우리 송가인 씨가. 그죠 그죠. 근데 진짜 저도 우창윤 선생님이 항상 밥 먹고 나서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각인이 됐어요. 음식 밥 먹기 전에 달걀 뭐 한두 개 먹는다든지 등등 요새 그걸 좀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는 거 되게 귀찮은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일어나서 왔다 갔다 두 번 해야 돼.

0: 그죠? 뭐 테이블 왔다 갔다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손 씻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또 걷다 오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돼요. 진짜 집안일 여러분, 아까 뭐 설거지,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바닥 닦기, 그때 음식 먹고 나서 몰아서 하면 더 좋겠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늘어져 있지 말고 꼭 오늘은 부지런 한번 떨어보자고요. 자, 일요일 1, 2부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인요레터 있죠? 철바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겟더리쇼. 철가래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갯상품. 철가래들 졸릴 때 한 잔 마시고 정신 번쩍 들라고 땡땡 쿠폰. 뭔지 아시겠어요? 두 글자는 그래도 한 분을 모실 거예요. 우리 막내 작가 여보수현 나야 수수수수퍼수현 임수현 작가님과 하나 둘 셋 커. 발음이 들렸어요. 한 번 더 길게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커. 발음이 너무 쉽게 잘 들렸어요. 땡땡 한 잔 할래요? 아시겠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일라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3, 4부 부금학원 주말반 이젤 오랜만에 컴백한 주드 한이준 주젤남매와 쿵짝 수다케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슈퍼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요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엔 연휴도 길고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족들과 시간들을 보낸 철가루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들 가족들이랑 어떤 시간 보내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저도 가족들하고 보내면 좀 뻔한 코스긴 해요. 뭐 식당이 가장 제일 중요하죠. 이제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다양하게 다 드시지 않고 엄마가 딱 좀 정해진 음식이 있으니까 식당 선정이 이제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참 노래방 이런 데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하나랑 두나랑 이제 용이랑 조카들하고 이제 간 적은 있고 한데 어쨌든 뭐 노래방 등등등. 사실 놀 거는 많죠, 그죠? 우리 오늘 주제가 그래서 가족들이랑 뭐하고 놀았어요?

8103번님이 3대가 함께 글램핑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랑 주말에 종종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캠핑은 힘들어서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답답한 호텔보다 숲속에서 놀고 자니까 훨씬 좋으시다며 다음에 또 오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종종 같이 다니려고요. 노래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그래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계곡 달리어 있는 엄마랑 누나랑 우리 가족들이랑 펜션 같은 거였죠. 갔는데 엄마가 역시 산, 계곡, 물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또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바다는 의외로 우리가 또 뻔하거든요. 우리 동네 바다 비교하고 그 해운대에서 좀 더 와서 송정 다음에 기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호텔 좋은 거 생겨가지고 엄마 모시고 갔는데 엄마 딱 참마다 그러잖아. 바다 그 표정 있잖아요. 바다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바다. 아, 갑자기 엄마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러니까 뭐 바다 와서 좋다는 얘기인지. 아 바다. 아, 그래. 진짜 산 이런 데 가야 돼. 산, 계곡. 예. 아 우리 또 박동규님. 아이들은요 어린이날을, 저희는 어버이날을 셀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가족 쇼핑데이를 즐겼어요. 아이들은 고민도 없이 장난감 코너로 달려갔고요. 저는 옷을, 남편은 선글라스를 샀네요. 그리고 남편과 전 각자의 부모님께 드릴 건강식품도 함께 구매를 했고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선 이 맛에 돈 쓰지 하는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노래는 쓴 돈이 밀리언스니까 위너의 밀리언스 신청합니다. 그쵸.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뭐 가족들 아팠을 때 뭐 병원비 나간 얘기 뭐 등등 뭐 엄마 팔순 때 또 외국 간 얘기 뭐 등등 하다가 그 작가분도 그러더라고요. 뭐 둘째 오빠가 조금 힘들어해서 뭐 이제 가족들 우리도 여행 갈 때 돈 보태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영철아 또 왜 일하니, 일하는 이유가 또 그치 가족들 위해서 하는 맛도 있잖아. 근데 맞아, 그 나의 또 성취감 뿌듯함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맛에 또 돈 쓰지 않은 그 기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가지고. 아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죠? 가족들 좋아해 줄 때. 9992번님이 얼마 전 첫 월급을 탔는데요, 마침 어버이날과 겹쳐 부모님께 어떤 걸 사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우 세트를 사들고 갔습니다. 난 몰라 얘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한우를 사와. 처음엔 뭐하러 샀나? 뭐 필요 없다? 너 먹어라? 이렇게 하시더니 같이 구워 먹으니까 역시 한우 아유 한우가 맛있긴 하다 이엠 한우가. 그래 하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노래는 홍윤아의 고기 신청합니다. 고기가 역시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사연 쭉 봤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 그죠? 속마음이 사실 머쓱하고 너무 또 이제 아이 들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고생해서 돈 벌어서 온 건데 이거밖에 안 사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유 한우를 왜 사와 너 저 먹지 이러면서 드시면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더 짠하고 더 좋기도 하고 또 너무 엄마들이 또 그죠 막 또 너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다음에도 그거 사올 거지 하면 또 우리가 또 놀라니까. 아유 우리 또 가족들 사연 쭉 봤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5월달이 또 이제 진짜 3분의 1이 지나긴 했습니다. 아직도 부부의 날도 남아있고 스승의 날도 남아있으니까 긴장 아직 풀지 마시고요. 세 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8103번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까요?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롱레터 이제 만나볼게요. 사심판이죠.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김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날에 잠을 못 잔다던데 전 다른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바로 입국 심사.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라니. 게다가 딱딱한 입국 심사장의 분위기를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긴장돼서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대망의 입국 심사장, 심사관이 말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시길래 아 한국인이라 뭐 말을 못할 걸 알았나 보다. 몸으로 표현해 주는구나. 친절하셔서 다행이다 싶어서 그 손가락을 향해 개구멍처럼 작은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ET처럼 손가락을 딱 갖다 댔는데요. 어머. Oh no! No, no, no! 입국 심사관이 화들짝 놀라시며 손을 이렇게 휙 빼시더라고요. 뭘 잘못한 건가? 울먹이며 Sorry, sorry. I don't know.를 외쳤죠. No hands. Ticket. 알고 보니 제 그 왼손에 들고 있던 티켓을 이렇게 달라던 소리였는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댄 거예요. 심사가 끝나고 그래도 심사관님은 친절히 웃으면서 Welcome, ET!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조용하던 입국 심사장이 저 때문에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고 그런 절 본 남편은 너 프랑스 공식 외계인 1호야 어? 하며 놀렸네요. 철없지도 영어를 잘하기 전에 저처럼 입 출국 심사 중에 웃지 못할 추억 하나쯤 있으시죠? 노래는 별에서 온 그대의 OST 허각의 오늘 같은 눈물이 신청합니다. 정희 씨, 저는 오히려 해외 여행 가기가 99년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미 영어 공부를 좀 전공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공항에서 1, 2, 출국장에서 1, 2, 해외 여행지에서 1, 2 이제 그 패턴이 영어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웃기는 것까지는 에피소드는 없고 그 저는 토크쇼에 봤는데 그 강한일 씨 얘기 웃기지 않았어요? Your name? 요 name? 동백꽃 딱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기 알아보자고 홍콩 딱 갔다 도착인데 Your name? My name is 강한을. 응? No, no, no. 연예인인 줄 알고 알아들었던 거죠. Your name? 아니다. 내가 잘못 살렸지. 내가 Your name을 연예인 이름 말했어. 망했어 토크. 원래 뭐지? Your name? Your name 했는데 그래서 연예인을 알아듣고 Yes, I am. 자기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심사관이 원했던 거는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이 얘기를 내가 결말을 다 알아버리니까 너무 급해서 천천히 했으면 했는데 바보같이 실패했어. 그러니까 공연장이 된다. 저기 공항에 가면 이제 당황해. 아무튼 프랑스 가서 긴장 많이 하셨어요. 결국 여행은 재밌었어요. 연예인 연예인 우리 김정희 씨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 별 그대 별에서 온 그대 OST 허각의 오늘 같은 눈물이 노래 듣고요. 자 1부 마치고 철파임 떠리 상품을 만드는 개떠리쇼 오늘 이구동성 퀴즈 계속해서 맡아주시고 전 잠시 후 돌아올게요. 연예인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진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쇼. 오늘 준비된 개상품은요, 철가루들 졸릴 때 한 잔 마시고 정신 번쩍 들라고 커피 쿠폰.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은 커피였습니다.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 철가루들 그거 알았어요? 나만 몰랐나 싶은 상식으로 받아봤는데, 요런 나만 몰랐나 아니면은 많이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상식 중에 혹시 그거 알아요? 가시 같은 거 손 이런데 한 번씩 베일 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안 나올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바나나 껍질 있죠. 바나나 껍질을 딱 묶어놓으면 이게 한 몇 시간 지나면 그 바나나 껍질이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쫙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그거 예전에 어떤 책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베인 적 없는데 좀 신기하잖아요. 바나나 그 뭐가 있길래 이게. 어쨌든 해서 줄로 묶어놓으면 돼. 그러면 반나 지나면 쫙 올라올 거야. 한번 꼭 해보시고, 요거는 많이 몰랐던 어떤 상식일 것 같아서 특별 알려드렸고, 우리 철가루들이 그러면 저한테 알려줄 상식들 우리 철가루들과 함께 들어볼게요. 김성후님이 다 쓴 건전지 잔량 확인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건전지를 바닥에 살짝 떨어뜨렸을 때 똑바로 서지 못하고 픽 쓰러진 다음에 다 쓴 거래요. 오! 새 건전지는 무게 중심이 잡혀서 툭 하고 잘 서더라고요. 매번 긴가민가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민 해결. 그렇게 내 안에 있던 어떤 철가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툭 쓰러지겠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옛날에 누가 혓바닥으로 대보라고 막 그러지 않았나? 뭐 찌릿찌릿하면은 쓰고. 이건 너무 잔인한 방법이니까 쓰지 말고 세워보면 되겠네요. 김성우 씨 땡큐. 3333. 상추를 구워서 가루를 내어서 양치할 때 치약 위에 솔솔 뿌려서 닦으면 이빨이 하얗게 된답니다. 가루로 뿌리니까 이물감도 없고 맛도 안 느껴져서 크게 달라진 거 없이 하얀 치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완전 꿀팁이죠. 이거 아까 해보고 싶다. 왜냐면 우리 좀 치아는 또 좀 하얘지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얘지지 하면 맨날 치과 가는 수밖에 없었지 뭐. 가서 이제 뭐 브라이트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추를 구워서 야, 근데 오늘 몰랐던 거 되게 많은데? 나 아는 거 하나 나올까 싶다, 지금. 식식이님이 밥을 지을 때 얼음을 한두 개를 넣으면 쌀이 천천히 불어서 밥이 더 쫀득하고 윤기 있게 완성된답니다. 약간 그럴 것 같아. 얼음에 그, 뭘까? 얼음을 한두 개 넣어라. 밥이 약간 좀 쫀득쫀득한 밥이 더 맛있잖아요. 그죠? 나도 약간 그 뻑뻑한 것보다 조금 약간 진 듯한 찰기가 있는 게 좀 약간 맛있는 것 같아. 3057번님 금붕어는 위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무 슬퍼 이거. 그래서 먹는 대로 바로 배설을 한대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저는 금붕어 너무 부럽네요. 이분은 포인트를 부러운 걸로 잡았구나. 나는 미안해, 너무 과한 F처럼 위가 없대요. 이렇게 잡아서. 근데 그거 알아요?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 2초에서 3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작은 어항에서도 넓은 바다처럼 산다라는 게 좀 슬프지 않아요? 난 금붕어 얘기하면 좀 슬퍼. 이렇게 휙, 휙, 휙, 휙 이렇게 돌면 계속 기억이 2, 3초니까 또. 아니, 금붕어 위도 없고, 이거 기억력이 2, 3초인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0705번님 거 볼게요. 생 블루베리는 비싸고 한철이지만 냉동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냉동이면 영양도 맛도 별로일 것 같지만 블루베리는 아니랍니다. 완숙된 후에 따서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과 당도가 생 블루베리보다 더 높다고요. 그래요? 와, 이거 누가

0: 아빠도 그냥 냉동 블루베리보다 생이 더 그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야, 또 당도가 또 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보고 싶죠, 그죠? 야, 여러분 이거 오늘 나만 몰랐나 싶은 상식 이거 나만 모르나? 아니,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러블리님은 케찹과 마요네즈 뚜껑을 여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케찹은 살균되어 나오는 산성 제품이라 공기와 접촉해도 제품 변질 우려가 적어 편한 원터치 방식을 쓰는 거고요. 그렇네요. 마요네즈는 기름이 많아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밀폐 효과가 좋은 돌려서 여는 뚜껑으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 케찹은 누가 봐도 뚜껑을 띡 이렇게 여는 거고 마요네즈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방법이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이게 산화 방식이 다 있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뭐 산패되기 전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도 뭐 냉동, 냉장 그 방식도 좀 다 다양하고 그죠? 뚜껑 열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보관 방식이 좀 다 달라. 이게 뚜껑의 차이가 있군요. 1212 만두 찔 때 찜기 바닥에 소금 한 두 스푼 넣어두면 만두피가 달라붙지 않는 마법. 매번 만두피가 더 터졌다면 이 방법으로 예쁜 만두 드셔보세요. 몰랐어. 저는 오히려 전자레인지 그냥 빨리 돌려서 먹는데 생각보다 덜 익거나가 알죠. 결국 그 찐 만두는 다 쪄서 먹는 게 다 있더라고요. 소금을 넣어라 물에. 오케이. 오, 1212 땡큐. 말랑아니님 하나 더 볼게요. 방울토마토는요 보관할 때 꼭지를 따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 알아요. 오대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0: 전 꼭지가 신선함을 유지시켜줄 줄 알았는데 꼭지를 따야 곰팡이가 덜 생기고 수분 유지도 잘 된다고 해요. 저도 그걸 안 후부터는 장 봐오자마자 꼭지부터 다 따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네요. 아, 말랑아님 감사. 나 진짜 이거 오대리에서 얘기를 슬쩍 했는데 해야지 하고 깜빡했는데 안 했거든요. 오늘 이게 우리가 반복이야. 두 번 정도 딱 하면 이제 방울토마토는 외울 것 같죠. 방울토마토는 여러분 꼭지를 무조건 따세요. 그래야 곰팡이가 덜 생기고 수분 유지 이거 외워둬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도움된 거 진짜 많았죠. 야, 그렇다면 철가루도 그거 알았어요? 나만 몰랐나 싶은 상식. 자, 철가루들이 알고 있었던 신기한 상식들 살펴봤는데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자, 한 번 더 읽혀준 우리 방울토마토 꼭지를 따라 말랑허니님, 만두찜! 와, 이거 바닥에 소금 한두 스푼이고 1212님 좋았어요. 그리고 생 블루베리! 그죠? 야, 보다는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과 당도가 더 높다. 우리 0705. 그리고 군붕어 위가 없다는 걸 알려주신 3057번님. 이렇게 네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이따가 선곡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존박의 그때 노래 듣고요. 자, 조각 퀴즈로 돌아온 데이.

조각조각 따따따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 순서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신 유땡땡님의 제보 사연 만나볼까요? 이번 달 상품 소개하시는 슬기님의 얼라리요? 가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리액션으로 너무 많이 써서 제 주변인들에게도 쫙 퍼졌답니다. 쓰다 보니 이때 너무 찰떡인 리액션이더라고요. 얼라리요, 얼라리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읽어드릴 건데요.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갈 조각들을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준이나 정도가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한 상태. 땡지간이. 오, 자, 구스타트 하셨나요?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기기나 기계류에 기계류를 제어하는 장치가 뭐죠? 땡목헌? 아, 오늘 좋은데요?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인 곳, 땡지. 오, 자, 세상에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땡세민이라. 오, 단어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 각 단에 땡에 들어간 네 글자 아직도 못 외우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불러드리죠. 수준이나 정도가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한 상태, 땡지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기기나 기계류를 제어하는 장치, 땡목헌. 어딨냐고 땡목헌.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땡지. 벚국이 땡지로 올라가는 뭐 있죠? 세상에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땡세민. 땡에 들어갈 조각들을 이제 읽으셨나요? 자, 네 글자 단어 나왔죠? 보내주세요. 어디로? 샵1077로 짤, 오, 긴, 백, 고, 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자는 무료. 첫 번째 글자 힌트송이죠. 소방차의 땡집밤 이야기 듣고 올게요.

소방차의 땡제빰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문자고리에서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합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수준이나 정도가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한 상태, 땡지간이 어지간히 멀리 떨어지는 기기나 기계류를 제하는 장치, 땡모컨. 리모컨 502호 리모컨 주세요.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거 땡지 둥지 둥지. 남진 씨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에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땡세미는 절세미인. 작가로 유땡땡 씨가 얼라리요? 가 이때 찰떡인 리액션이라 했죠. 정답은 어리둥절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쏘르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건강한데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시간이에요. 노래 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0: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중기명기 중기망기 중기술
2: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다시 열라.
0: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중기명기 중기망기 슬기슬기 막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넘버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돌아온 주드는 감을 잃지 않고 왔을지 기대되시나요? 주젤라메와 브금하군 주문의 반으로 돌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스테이 튠.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채용 지원, 국내 구직자의 해외 취업 지원, 국내 기업의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지원은 물론

0: 기업 채용관,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가 어우러진 잡콘서트, 1:1 취업 컨설팅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 채용 박람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매하여 해피워치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이설이님이 요즘 저 입 터져서 함께 만두 한 판, 라면, 김밥 반주까지 막 순삭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처음인데 이젠 조절 좀 해야겠어요. 철업지는 함께 몇 인분까지 어떤 걸 드셔보셨나요? 와, 저도 그냥 뭐 고기 먹으면 뭐 한 3, 4인분 이렇게 먹거나 그런, 저는 막 딱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양이 너무 많진 않은데, 저도 터지면 이제 뭐 분식, 라면, 이제 김밥, 튀김 뭐 이렇게 이제 등등 이제 먹는데 뭐 그 정도? 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두 끼 세 끼 사이인데

많이 먹으면 이제 야식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인데 아 그래도 요새 좀 맛있지 않나요? 저도 요새 이제 감기 끼고 아파가지고 이제 술 안 먹으면서 한 2주 동안 역시 술을 안 먹으니까 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빵, 뭐 달달한 거 막 등등등. 자, 그럼 이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딱보리 인어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단체 피가 필요할 땐 하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싱어송라이터 이제 주드 한희준 씨와 함께할게요. 주젤라미가 가장 입혀졌던 순간 언제인가요?
1: 한 끼에 뿌링 치킨, 뿌링 감자 튀김, 뿌링 소떡소떡, 뿌링 치즈볼, 뿌링 핫도그, 떡볶이까지 먹어본 싱어송라이터 이제!
2: 한 끼에 진짜 많은 분식과 치킨, 케이크, 뭐 피자 다 먹어본 싱어송라이터 주드입니다.
0: 주드 한희준의 주 이젤의 젤 주젤남유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자 일단 주드가 거의 한 달 만에 컴백이죠. 오호.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백컴.
0: 네 미국은 잘 다녀오셨고요.
2: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선혜 엄마와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고요.
2: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셔서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 20년 만에 이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 미국은 집 공사를 할 때 펄밋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0: 여러분 아시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모르죠.
2: 네.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 모르시다시피 그래서 그

0: 네,
1: 우리가 좋게 네. 선녀 좀 잘해줘 보세요.
2: 네,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방에서도 짐을 못 푸시고 계속 그 위층에서 계속 이제 주방도 못 하시고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전쟁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식사 끼니 이어나가시는 그런 시대의 네. 분들처럼 이렇게 막 지내시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1: 아니 뭐 너 전쟁까지 비유하지 마시고 그냥 이사하는데 짐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
2: 제가 오랜만에 와서 조금
1: 위아래 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0: 네. 우리도 구석에서 네. 막 짜장면 시켜먹고 그러잖아요.
1: 그럼 지금 느낌입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됐나요?
2: 안정적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1: 아유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네.
1: 원래 또 이사하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다 짐 풀고 정리하고 정신없죠 그죠? 아유 어쨌든 무사히 또 돌아오셨고
2: 네.
1: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가장 입 터졌던 순간이었어요.
0: 네.
1: 보니까 근데 다들 네. 거의 분식 쪽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보니까. 치킨, 피자 뭐 이런 뭐, 거.
1: 그 약간 기름진 게 땡기나 봐요.
2: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약간 많이 먹는다는 건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데 기왕 내려놓을 거면 뭐 샐러드로 내려놓고 싶지는 않잖아요.
0: 맞아.
1: 난 방울 토마토를 뭐 두릅 농사로 본 적이 없어.
2: 그렇죠.
1: 아, 뭐 드시게 좀 먹고 또 딴 거 먹겠지.
2: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나쁜 걸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죠. 좀 더 자극적인 거.
1: 아까 뭐 뿌링땡 뭐 뿌리는데 그게 뭐 어떤 거 말한 거예요?
0: 진짜 이 뿌링 치킨이 있어요. 뿌링 소스가 뿌려진 뿌링 치킨 뭐 뿌링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저는 연습생 생활을 할 때 고등학생 때 그 매달 월말 평가를 보니까 그리고 항상 몸무게를 재다 보니까 월말 평가 끝난 날이 그 한 달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에 월말 평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뿌링 치킨과 그 사이드 메뉴 전 메뉴를 시켜가지고
1: 다 시켜서
0: 네 다 먹어서 그러니까
1: 그 먹고 다리 한 번이 딱 치팅게 됐군요.
0: 그러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가장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1: 아 저도 며칠 전에 네. 소금빵으로 되는데 소금빵인데 앞에 이제 동그랗게 되는데 초코가 묻혀져 있더라고요.
2: 오 맛있겠다.
1: 그래서 그 두 개 먹고 그냥 네. 소금빵도 먹고 세 개를 연달아 한번 먹어봤는데 요새 좀 저도 입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2: 터졌네요.
1: 응 터졌어요.
2: 네네네.
0: 터졌네요. 저도
1: 아까
0: 요즘...
1: 보니까 우리 주드도. 약간 분식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뭐 피자 등등등
2: 그 쇼호스트 이민웅 씨라고 네. 아시죠? 그분은 네. 이제 몸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오늘은 좀 망가져보자라고 해가지고
1: 둘이서?
0: 아예 망가져보자 해서?
2: 네 몇 명이랑 더 해가지고 계속 시켜 먹었어요 그냥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띵동 띵동 계속
1: 배달시키고
2: 네
1: 계속 들어가요?
2: 계속 들어가던데요.
0: 다 드신 거죠?
2: 다 먹었어요.
0: 근데 오빠가 많이 먹더라고요.
2: 네.
1: 근데 그때 풍자 씨 설명 들어보니까 네. 계속 기름진 걸만 가면 안 되고 네. 중간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 한번 내려주고
2: 네. 맞아요. 맞아요.
0: 단짠단짠 계속 유지하면서
1: 맞아요. 단짠하다가 또 먹고 무렵에 계속 간다고.
2: 네네네. 그래서 한 4, 5시간을 먹었던 것 같아요. 계속.
1: 4, 5시간이요?
2: 네.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1: 와. 4, 5시간이면 중간에
0: 좋은 기억 맞나요?
1: 화장실 한번 안 가도 될 정도로
2: 스쿼트 하면서 계속 배달 오겠죠. 저는 스쿼트 한 10개 하고.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입 터지는 날들.
0: 맞아요.
1: 어쨌든 두 분 젊어서 그럴 때 소화력도 짱이네요.
2: 네. 네.
1: 부러워하면서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하며 또 토크 입 터지는 것도 기대하면서
0: 네.
1: 붕어먹은 주말반 시작해볼까요?
0: 세상 모든 글에 브금을 붙여드리는 브금학원 주말반 뉴스, 정보글,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글을 철파임 홈페이지 브금학원 주말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2: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면 찰떡 브금 붙여드릴 거고요. 1+1 랜덤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1: 자 먼저 첫 번째 부금을 해서 철가루 4982님이 보내주셨고요. 이대 씨가 읽어볼까요?
0: 네. 날이 더워지면 가장 걱정되는 게 집에 들어오는 벌레잖아요. 심지어 저희 집은 좀 오래돼서 여름만 되면 벌레가 자주 출현하는데요. 올해는 집안 틈새 싹 막아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다들 더 더워지기 전에 벌레를 발견하기 전에 그 통로를 막아보세요. 부금은 벌레가 차단될 것 같은 노래 신청합니다.
1: 갑자기 벌레가 차단될 것 같은 노래 있을까요?
2: 그러게요.
0: 어려웠습니다.
1: 처음으로 이 코너 하면서 부터 야 좋다 하다가 벌레가 차단될 것 같은 노래가 아니 근데 딱 들으면 벌레가 놀래가지고
2: 그래요?
0: 그런 노래 벌레마저 놀랄
2: 근데
0: 노래.
2: 벌레가 놀랬다는 걸 벌레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또 어렵네요.

0: 있을 거야.
1: 있어요?
2: 있을 거야. 네. 있을 거야.
0: 아니 근데 이제 아 맞아 이제 날 따뜻해지면서 벌레 슬슬 움직이면서 여름이 온다는 거 그때 느끼시잖아요.
2: 네 맞아요.
0: 엘리베이터 딱 탄데 모기 하나 싹 있을 때.
2: 맞아.
0: 이제 여름이야.
2: 막 초파리 막 오! 작은 애들 막 있을 때.
0: 1층에 한 번씩 딱 가면 나 딱 파리 몸이 그러잖아. 네. 아니, 누가 수박 먹었지? 수박 쪽에 파리가 많이 있지 않나요?
2: 많이 꼬여요.
1: 근데 약간 애교 같은 게 한국 벌레보다 미국 가서 아시겠지만 미국 벌레는
2: 맞아 엄청 크잖아요.
0: 아, 모른다고요 우리는요. 미국 가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아,
1: 모르시겠지만 네. 진짜 미국 뭐 예를 들어 나는 집안에 나오는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오히려 제가 걔네 집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이 우리 집에서 걔가 나타난 게 아니라
0: 그 정도로 커요?
1: 너무 커요. 진짜 막 손가락만한 것들이 나와요.
0: 오히려 너무 크면 안 놀라지 않아요?
1: 진짜 얼굴에 표정이 보일 정도로 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좀 무섭습니다.
0: 야 그래요? 바퀴벌레가 나도 적당한 사이즈만 아! 이렇게 놀랐는데 너무 크면
1: 맞아요.
0: 이게 바퀴벌레구나.
2: 맞아. 아니
1: 관찰하게 돼요. 관찰하게.
2: 저도 한번 예전에 어릴 때 미국에 갔는데 그때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벌레들이 이렇게 출몰하는데 막 크기가 남다른 거예요.
1: 커요.
2: 진짜 그 애들이 다 막 무섭게 생기고 아침에 지네가 막 바닥에 기어다니는데 이게 한국 벌레들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0: 미국은 역시 그란데 사이즈군요. 그게 커피도 보면 항상 네, 그란데 사이즈.
2: 손 아니고 그란데.
0: 손 아니고 그란데. 네.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자 그렇다면 4982님이 보내준 집안에서 점검하면 좋을 핵심 벌레 통로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 창문에서 방충망, 창틀 틈, 창문 물구멍을 살핍시다. 환기를 위해 자주 여닫는 만큼 밖에서 벌레가 들어오기 가장 쉬운데 가장 먼저 방충망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창틀과 방충망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보는 게 좋고요. 특히 모서리나 손잡이 주변 아래쪽 끝 부분처럼 자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손상되기 쉬우니 확인하시고요.
2: 그리고 은근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창문 하단의 물구멍인데요. 더러우면 벌레가 머물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하고 보수용 제품도 잘 안 붙으니까요. 주변에 먼지나 물때에 오염물질이 쌓여있다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1: 배수구와 하수구가 벌레가 좋아할 만한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벌레는 습하고 어둡고 유기물이 쌓여있는 환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하수구나 세면대 싱크대 배수구 주변에 머리카락 음식물 찌꺼기 물때 등이 쌓여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주변이 미끈거리거나 냄새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100% 관리가 필요한 신호니까 미리 관리하세요.
2: 쓰레기통과 음식물 그리고 습기 관리도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쓰레기통 뚜껑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벌레를 덜 끌어들이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이틀 단위로는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 후 싱크대 주변 물기를 제거하고 수세미나 행주를 잘 말리면 좋고요.
1: 욕실 구석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래요. 만약 식물을 키운다면 화분 받침에 한 번 준 물이 계속 남아있지 않은지도 꼭 체크합시다.
0: 자 대부분 이제 벌레가 보인 다음에야 이거 어떻게 없앨지
2: 맞네요.
0: 아, 뿌리는 거 사야 되나 등등 이제 그때부터 신경 쓰는데 그 전에 미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벌레를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그 틈틈이 거기에 F 그 있잖아요 킬러 그런 거 다 말했네.
2: 그러네. F 그거 말하고 D에도 말하셨어요.
0: 네. 아까 막 뿌린 그런 거 할 때 막 오히려 조심스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아무튼 미리 좀 뿌려놓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네요.
2: 맞아 벌레는 이게 미리미리 퇴치를 해야 되는 게 저 옛날에 권연벌레라고 있어요. 걔네가
0: 권연벌레.
2: 약간 오래된 그 뭐 책이나 뭐 쌀 뭐 이런 그런 거에서부터 비롯되는 애들인데 제가 어느 날 방에 권연벌레가 천장에서 한 마리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막 이상한 벌레들 같지 않고 그냥 되게 조그만데 되게 딱딱해요. 떨어지면 탁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무당벌레처럼. 근데 걔네가 계속 증식을 하면서 애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 계속 하나씩 잡는데 안 잡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그거를 퇴치를 하고서야 아 내가 미리미리 쓰레기통도 진짜 자주 비우고 그래야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0: 아 진짜 나도 한 번씩 진짜

0: 한 번씩 바퀴벌레 확 나오거든요. 주방 쪽에 있다 보면 해서 이제 되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침착하게 되지 않아요?
1: 어,
2: 그쵸.
0: 나 확실하지.
2: 누가 잡아준 사람이 있으면
0: 내가 모르지. 사람 많을 때 호두갑 떨더라고. 그렇지. 혼자인데 뭐 호두갑 떨도 누가 알아봐줘.
2: 그러니까.
0: 그치, 그치, 그치. 해서 이제 약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되게 무서워요. 혼자 그 사람 있어.
1: 권연벌레.
0: 자, 오늘 어쨌든 벌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청한 선곡은 자, 진짜 여러분 준비 잘 해오셨죠? 바로 차단돼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벌레가 차단될 것 같은 노래 주젤라메가 어떤 걸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 자, 누가 가져왔어요?
1: 희준이 가져왔습니다. 시간아 멈춰라 바이 다미치인데요. 저도 이제 살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레가 나오는 게 가장 많은 그 통고가 제가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았어요.
2: 맞아, 맞아.
1: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날파리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뭐 권연벌레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를 설거지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얼려버립니다. 냉동실? 아, 냉장실인가요? 얼리는 게?
2: 냉동실.
1: 바로 쓰레기를 묶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한 칸에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칸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그러면은 날파리가 안 생기죠.
0: 아니, 그걸 음식물 쓰레기장에 바로 버리면 되지 왜 다시 냉동실에 넣어요?
1: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좀 이렇게
2: 좀 사이즈가 아직 남았으니까.
0: 아직 사이즈가 남아있으니까 가득 채워서 한다.
1: 네, 그래서 무조건 설거지 한번 하고 딱 털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0: 그 음식물 쓰레기도 사이즈가 있는데 제일 작은 거.
1: 제일 작은 거여도 어쨌든 차긴 차야 되니까 한번 먹을 때 다 차야지 않으니까.
0: 어떤 주예요? 나는 그 냉동실 안 넣고 나는 그 봉지 쓰레기 버릴 것 같아.
1: 아, 그냥 바로
0: 어때요?
2: 저도 냉동실에 얼리진 않는데 근데 또 연습실 가면은 회사에선 다들 냉동실에 얼리시더라고요.
0: 아, 이거 또 각자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맞아.
1: 음식물 쓰레기.
0: 자, 어쨌든 시간을 멈춰라 다비치 노래. 아, 노래에 대한 평을 좀 못했네요.
1: 어떤 평이죠? 네.
0: 노래가 어땠어요?
1: 이제 평을 하시는군요.
0: 네. 아니 그래 잘 가라마 딱 올라갈 때 좋았어요. 약간
1: 그렇군요.
0: 벌레가 약간 시꺼멀지 않을까.
1: 네네네.
0: 갑자기 벌레들도 놀랄걸요? 음폭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2: 맞아. 벌레들도 놀랄 거예요.
0: 벌레들도 아마 놀랄 거야.
1: 네.
0: 이제는 어떤 곡이죠? 어떻게 이제 이거 누구 노래예요?
2: 하츠웨이브의 어리버리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저도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는 게 1순위긴 한데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벌레들을 좀 어리버리하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0: 어떻게?
2: 그러니까 하수구에도 물 뜨거운 물 막 미리 부어주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 저도 계속 붓거든요. 그리고 트랩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벌레들을 좀 어리버리하게 만들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0: 아,
1: 어리버리하게
0: 벌레를 어리버리하게 하자. 벌레 아니 정신 못 차리게
2: 많이 생각했어.
0: 절대 어리버리하지 않았어요 오늘 선곡. 자, 두 분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오게 될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자,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 계속 문자 주시고 노래는 21 박수쳐 듣고 올까요?
2: 오케이.

0: 더그마군 주말반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한이준 주젤남미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벌레가 차단될 것 같은 노래 어떤 분의 선곡이 나갈지 게임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게임은요.
1: 물어라 악어 룰렛.
0: 악어 이빨을 눌러서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번에 누가 먼저 누를까요?
2: 가위바위보!
1: 이젤이 먼저 누르겠습니다.
0: 이겼기 때문에 이젤 성공인가요?
1: 이젤!
2: 희준!
1: 이젤!
2: 컴백 희준!
1: 이준!
2: 컴백 이즈. 희준!
1: 이젤! 아하!
0: 컴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네요. 네. 어리버리! 오, 이젤의 성공해온 노래 핫웨이브?
1: 네.
0: 어리버리가 나가게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노래 듣고 1교시 마치고 2교시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여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이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부금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음악 퀴즈 풀어볼 거고요. 승리한 분께는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쏴드립니다.
1: 오, 예!
0: 자, 첫 번째 음악 퀴즈. 이것은 한국어 노래인가 외국어 노래인가 입니다. 한국어 노래 가사를 번역기가 외국 발음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1: 네.
0: 외국어 발음을 듣고 제목과 가수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Chinese 중국어입니다. 계절 조사요.
2: 이거 뭐예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거 참 하이.
3: 제가 계속 참 하이.
4: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전 다 가사를 다 말하고 항상 틀리지 않습니까?
2: 들으셨어요?
4: 그럼요. 저는 이건 제 게임이에요, 사실.
0: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정신 못 차리겠어. 어? 이런 단어가 들렸습니다.
0: 어. 어? 정말 정신 못 차리겠어.
4: 네.
0: 그래서 제목은?
4: 제목을 모릅니다. 가수랑. 그 가사만 안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0: 그리고 가사가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2: 아니 그러니까 있나요? 정신 못 차리겠어.
0: 정말 정신 못 차리셨군요. 아직.
4: 그러네요.
0: 수차 안 맞아요?
4: 안 맞네요.
0: 정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리가 있고요.
2: 그러니까 소리 들렸고요.
0: 음악이 있고요. 인생이 있습니다.
4: 인생이요?
0: 자, 소리를 인생?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음악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4: 뭐지? 바로 갈게요. 희준 정답. 싸이.
2: 어.
4: 챔피언. 챔피언. 소리 오!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0: 언제부터 우리가 노래를 가사를 읽었죠? 노래를 하셔야죠. 땡.
2: 오, 잠깐만. 나 가사를 몰라요.
0: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부분인지.
4: 아, 제가 참파운을 잘못 들었네요.
0: 참파운. 음악에 미신은 이가 이제 출신을 시작.
4: 바로 가겠습니다.
0: 자, 가볼까요?
4: 다시 해도 되나요?
0: 다시 해도 됩니다.
4: 희준, 싸이,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지르는 이가 챔피언.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이가 챔피언. 챔피언. 인생 즐기는 이가 네가.
2: 와우, 이건 진짜 인정입니다.
0: 자, 중요한 건요. 그런데 왜
2: 그런데
0: 본인이
2: 말입니다.
0: 희준 하면서 할 건데
2: 맞네.
0: 그냥 희준으로 하세요.
2: 주드 씨.
4: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0: 아니 우리는 계속 주드라고 해주는데 본인은 희준.
2: 정답. 희준.
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 아직 급할 땐 희준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2: 적응 중.
4: 네.
0: 그러면 희준이가 맞추면 희준이가 1대0이고
4: 아, 네. 주드로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어, 감은 중간에 좀 잡으셨나요? 젤도?
2: 이제 다 나오니까 잡았죠. 사실. 네.
0: 챔피언
2: 발음이 어려웠어.
0: 챔파이언. 이게 쉽지가 않군요.
2: 네. 어렵네.
0: 자, 그러면 1대0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자 희준이지만 주드죠. 주드가 1대0으로 네. 앞서가고 있고 두 번째 노래방 MR 퀴즈. 들려드리는 노래방 MR을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추시고 정답하시면 역시 이름 외치시고 MR 주세요.
2: 야호! 오늘로 채워줘요.
0: 자, 이제 가볼까요?
2: 이제
0: 가볼까요? 정답은?
2: 사랑의 배터리.
0: 가수는요?
2: 홍진영 선배님?
0: 그렇죠. 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바로 들어보죠. 오!

0: 사랑의 배터리. 자, 그래서 1대 1이 되었습니다. 네. 자, 홍준영 사랑의 배터리였고요. 세 번째 문제 노래 1초만 듣고 곡목과 가수 맞히는 퀴즈 아시죠? 정답 아시면 역시 이름 외치시고 음악 주세요.
1: 주둥.
2: 어? 왜?
0: 주둥 빨랐어요.
1: 기억만 그리는 마.
3: 박효신 야생화.
2: 어떻게 알았어요?
0: 기
2: 이거만 듣고 아신 거예요?
0: 마음도 있고 기 어 잠깐 기가 많은데 어 다시 그 어떻게 된대요? 기를 어떻게 맞췄지? 기
3: 오. 사실 양현 선생님의 긴 밤을 조금 비슷하긴 했네요 지금.
0: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자 그럼 어떤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주었던 기억만
0: 이때 아직 낮은 때죠.
3: 아 맞아요. 네. 아 너무 그러니까. 요즘도

0: 콘서트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 맞아.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 뇌리에 스쳤나 봐요.
1: 박효신의 야생화.
2: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퀴즈들을.
0: 이야, 대박. 감사합니다.
1: 야, 오늘 이렇게 해서 야 2대1로 승리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컴백컴.
1: 네. 자, 백화점 상품 챙겨드리고요. 자, 노래가 많이 와다 지금 와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누구 노래 들 것 같아요? 싸이 챔피언 듣고 와서요. 자, 또 다른 부금을 해서 만나볼게요.

0: 싸이 챔피언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는 부금학원 주말반 2교시가 시작이 됐고요.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자, 본인도 헷갈려하는 본인의 이름 주젤 남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제 부금을 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철가루 이지수 님이 사연을 주셨고 이번에는 네. Hey Jude 읽어볼까요?
1: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수영모 쓸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수영장 내에서는 수영모 착용이 필수라 매번 낑낑대며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영모를 왜 쓰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 보니까 앞으로는 힘들어도 열심히 꾸역꾸역 머리를 밀어 넣어봐야겠더라고요. 철가루들에게도 공유해볼게요. 노래는요. 수영과 딱 어울리는 부금 골라주세요.
0: 일단 수모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머리카락 등등 뭘까요?
1: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락스물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뭐 그런 물도 있고.
2: 보호차원이구나.
1: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0: 아 나도 오히려 머리 보호차원보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네. 그게 또 상대방한테 좀 그래서 그런가.
2: 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쓰라길래 항상 쓰고 들어가요.
0: 맞아. 저도 그래요. 사실 쓰라 그래서.
1: 네. 어디는 안 쓰면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0: 맞아요. 맞아. 수모는 꼭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또 빌려주는 데도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 우리 또 수영 얘기 나오면 또 세 명 또 별명들 한때 난리 났잖아요. 아, 네네네. 제가 그때 울산 펠프스였나요?
1: 울산 네. 펠프스.

0: 어디였죠?
1: 청담동 포세이돈.
2: 저 여의도 바다 거북. 아.
1: 유일한 동물이네요. 네.
0: 아니 우리가 또 수영 날 그때 수영 자부심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셋 다 저변까지 한다 그랬나요?
1: 저는 자유형.
0: 자유형 가지고.
2: 네. 저는 뭐 다이버, 다이버입니다. 다이버.
0: 다이빙까지. 어쨌든 물이랑 좀 다 이렇게 친하긴 친하네요, 그죠?
1: 그렇죠.
0: 네. 그래 맞아. 이게 수영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수영복 쓰기 정말 힘들고 네. 자꾸 또 까먹어요.
2: 맞아, 번거로워요.
0: 번거롭기도 하고도 하지만 잘 익숙하지 맞아, 않아서 들어가면 삑 호각 부르고 네. 숨어 쓰세요 그러는데 철가루 이지수님이 보내준 그러면 수영복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몰랐을 텐데 오. 한번 읽어볼게요.
2: 가면 꼭 써야 하는 수영모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위생입니다. 머리카락이 물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빠진 머리카락은 여과기를 막거나 배수시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1: 착용자 본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영장 물에는 소독용 염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머리카락을 건조하고 뻣뻣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영모를 쓰면 화학성분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줄여서 모발 손상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기록 단축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영은 결국 물의 저항과 싸우는 운동이죠. 머리카락이 물을 먹으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만큼 저항도 커집니다. 반대로 매끈한 수영모는 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항력을 줄여주고 추진력은 더 살려주죠.
1: 수영모는 재질에 따라 착용감과 기능이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쓰는 실리콘 수모는 내구성이 좋고 염소로부터 모발 보호도 잘해줘요. 특히 표면이 매끈해서 물 저항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보니 기록 단축을 원하는 중상급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소재 특성상 조금 끼고 처음 쓸 때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반면 메쉬 수모는 통기성이 좋아 오래 써도 답답함이 덜하고요. 물 빠짐도 좋아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한 착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찾죠. 대신 방수 기능은 약해서 모발 보호 효과는 떨어진답니다.
0: 자, 두 분 혹시 선호하는 수영모 재질 있나요?
1: 저는 이거 실리콘 수모밖에 못 써봤던 것 같은데.
0: 천도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천도 있고.
1: 그랬어요?
0: 저는 이거 보니까 저는 수모가 종류가 꽤 많아요.
1: 그러네요.
0: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색깔별로도 있고 연두색 쓰면 멜론을 왜 덮어 썼나고 그러고 뭐 노랑 빨강 색깔별로 있었고 옛날에 그 펠프스 그 호주의 이안 솔프 유명했을 때 올림픽 때 나라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국기별로 있거든요. 수모. 그 수모 재질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2: 저는 여러 종류는 안 써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1: 그 수영장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수영장.
0: 그쵸,
1: 진짜 수영장에 물까지 다 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수영을 못 하게 됐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자유형을 터득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태국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자유형을 멋있게 했는데 네네. 아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쉬다 보니까.
2: 그렇죠. 또 안 하다 보니까.
1: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계속 좀 쭉쭉 하셔라 이런 노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래서 네. 수영과 딱 어울리는 부금이 지금 청취자분들은 너무 놀라겠네요. 네. 나도 아까 수영을 1년 하란 얘긴가? 아니면 뮤직비디오가 수영장이 나오나?
1: 아니에요.
0: 아니면 가수가 수영 선수 출신인가?
2: 아니고요.
1: 전형적으로
0: 개인적인
2: 네, 제가
1: 네 제가 그냥 1년 쉬었다 수영을.
0: 수영장을 끊고 수영장이 뭐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그것도 1년이고
1: 네
0: 네네 아 이렇게 음악을 또 선곡을 해오는군요.
1: 네.
0: 네. 개인적으로 수박기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또 이것도 우리 또 투표를 한 거니까.
2: 맞아요.
0: 아 투표를 한다죠. 게임을 하는 거니까.
1: 투표했나요?
2: 투표제로 이제.
0: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이번에도 철가루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올까요?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2: 레노.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2: 레노.
3: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5: 안녕하세요, 봉택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0: 아니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0: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5: 당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무조건 오늘이어야 그 맛이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목욕탕으로 향하는 아침, 냄비 한 가득 끓여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짜장라면, 만화책을 보다가 스르륵 빠져들던 낮잠까지. 달콤하고도 평화로운 장면은 일요일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요. 물론 조금은 늦게 시작된 오늘이 우리가 그리워하거나 상상하던 순간과는 다를지도 모르죠.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운 건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은 아닐까요?